0: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1: 네, 들으신 것처럼 김승원 후보자는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수사기밀 유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한동훈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2: 2차전 양상 속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사과로 시작한 사퇴 회견은 한동훈 의원을 향한 선전포고로 끝났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한 의원의 검찰 기소 계획서 공개를 불법 유출과 짜깁기로 규정하며 반격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0: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0: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로
3: 김 후보자와 한 의원 사건 모두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나란히 배당된 상태입니다. 먼저 김 후보자는 과거 브로커의 부탁을 받아 특정 업체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요청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고발됐습니다. 2년 전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이지만 청문 전국에서 고발장이 새로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선상에 다시 오른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재수사란 용어 자체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김 후보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은 우선 덜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재수사를 위해선 새로운 증거 확보가 관건인데 검찰이 관련 재판 진행을 이유로 과거 수사 기록 제공에 난색을 보이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한 의원이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되면서 같은 경찰서에서 동시에 입수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5: 오빠 독약 로비의 전말을 밝히고
4: 책임을 묻는 무소속 의원입니다.
5: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공격이 역공을 부른 청문회장 정치 공방은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외 난타전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1: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승원 후보자까지 낙마한 건 싸늘해진 민심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2: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정권 자체에 큰 부담을 안겼기 때문인데요.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용혜인 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 여론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급격히 커졌습니다. 의원직을 내려놓는 관례를 어겼다는 비판은 용 전 후보자에게 장관을 맡을 전문성이 있느냐는 지적과 겹쳐지며 더욱 거세졌습니다. 자신이 비판해오던 기득권과 다를 게 무엇이냐는 질문과 함께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급격히 차가워진 겁니다. 사퇴 직전 여론조사에서는 임명 반대 답변이 전 연령에서 70%를 넘었고 30대에서는 80%를 넘는 결과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7: 그 용혜인 후보 관련된 것은 어떤 의혹을 해소하는 전
4: 청와대
7: 차원이 아니라
4: 대변인입니다.
7: 애초에 시작이 특권과 공정 이 문제가 발단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미지가 이렇게 딱 더 씌워져 버렸습니다. 특히나 청년 세대들에게 있어서요. 네.
6: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식약처 로비 의혹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공익적 민원이라는 해명에도 부실 심사 의혹, 관련 업체 주가 등락 의혹 등이 연이어 제기됐습니다. 법무 전반을 관리해야 할 수장으로서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던 이유입니다.
8: 적어도 본인의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이걸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전달할 때는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를 고려하자면요. 네. 이 발언은 좀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6: 김 후보자 역시 여론조사에서 임명 반대가 찬성의 두 배를 넘나들다 보니 가뜩이나 여론조사 하락세를 보이는 대통령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까지 반대 입장을 내세운 것은 치명타로 작용했습니다. 연이은 사태로 정권 입장에서는 두 후보자를 임명하는 부담을 덜었지만 부정적 여론 속에서 적절한 새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고심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1: 청와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며 추가 검증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언제,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이던 지난 8일 김지용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여권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1: 그 사이 참석한 국제행사에선 사법 독립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긴 시간 숙고가 이어진 만큼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각국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은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 법관은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2: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후보자 재재청 요구 이후 20일 넘게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재청한 두 신임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부장판사를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와 관련해 곧 입장을 내겠다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부친상과 국제 행사 일정으로 갈등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손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재청하느냐 아니면 추천위부터 새로 꾸리느냐입니다.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여론은 물론 학계 의견까지 신중하게 살펴 흠결 없는 맞대응을 하겠다는 기류가 읽히는 상황. 하지만 청와대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며 재촉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4: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법조계 안팎에선 추석 연휴 전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고심 끝에 나올 사법부 수장의 결정이 반년 넘게 이어진 청와대와의 평행선을 좁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0: 취임 한 달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앞에 놓인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지지율 하락 국면 속 진보 진영을 통합하는 겁니다.
1: 당내뿐 아니라 원내 제3당,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근 양당은 건건히 부딪히며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5: 김민석 대표 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미묘한 신경전은 지도부 상견례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대표가 아침 회의 공개 발언으로 대통합 추진단을 띄우자
6: 개혁 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연대분과 위원장 이해식.
5: 혁신당이 예방도 오기 전에 연대기구부터 일방적으로 발표하느냐며 신뢰회복이 먼저라고 쏘아붙인 겁니다. 출발부터 삐걱된 연대 논의는 김 대표가 평택 을 지역을 찾아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끝났다고 발언하며 또 한 번 균열이 생겼고.
7: 그리고 웬 지분 타령입니까? 정치 꼭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까?
5: 신당 대표입니다.
7: 프레임 정치 국민이 다 알아봅니다.
5: 혁신당이 신뢰회복 조건으로 제시했던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는 쟁점이 됐습니다. 김 대표가 현재 기준인 20석을 전체 의석의 5%인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자 12석인 혁신당은 단독 교섭단체는 막겠다는 거냐며 유신 이전에 10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연대 논의가 꽉 막힌 사이 혁신당은 개혁과 확장이라는 양당의 노선 차이를 날마다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자와 공소청 직제안 등 정책적 쓴소리를 넘어 레드팀을 자처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국정지지율이 떨어진 건 전통적 지지층을 적으로 쳐낸 결과라며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자
8: 중도 확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통적 진보층의 내부를 갈라놓거나 또 진보층 내부의 특정 그룹을 적으로 만드는 게 맞는 건가?
5: 감정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9: 레드팀이니 내가 뭐 어쩌니 이런 것은 조국
5: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9: 평택에서 낙선되니까 분풀이 하는 것 같아요.
2: 민주당은 스스로를 진보 맏형으로 혁신당은 동등한 관계의 우당으로 부르는 건 진영 내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 당부에도 양당 지도부가 온도차를 나타내면서 조속한 갈등 수습은 난망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 막대한 외화를 챙긴 가운데

0: 네, 북한 내부에서 훈련장까지 현대화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전장에서 현대전 경험을 쌓고 있다며 이는 태평양 전체 안보에 직결된 위협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BBC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태를 조명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도박이 빈곤하고 고립된 북한에 확실한 성과를 안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은 초반 낯선 현대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심각한 인명피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참혹한 희생 이면에서 북한 정권이 챙긴 경제적 지정학적 이익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무기 수출과 병력 파견으로 챙긴 외환은 북한 GDP의 3분의 1인 13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2: 우리 특별 군사작전을 지지해준 북한 지도부와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1: 막대한 실익을 확인한 북한은 노후화된 훈련장까지 뜯어고치며 다음 파병 부대의 실전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평양과 은산군 일대 훈련장에 사격과 침투 연습용 모의 건물이 들어서고 파괴된 흔적까지 위성 사진에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파병 대가로 챙긴 북한군의 현대전 역량과 무기 운용 경험은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태평양 안보에 큰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이미 러시아의 3만 명 추가 수용 정황을 거듭 상기시키며 북러 군사 밀착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해 왔습니다.
2: 러시아는 북한이 전쟁 수행법을 익히고 실전 경험을 쌓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미사일 사정권 내 모든 아시아 국가에게 위협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1: BBC는 북한이 자국의 이익이 되는 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계속 파견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수상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앞서 김주현 기자 리포트 도중 언급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 여론과 관련한 여론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ALS 무선전화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은 계속해서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현재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부산 가는 길은 조금 전부터 시구간에서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반포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서울 쪽으로 가는 길 서울요금소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 이후로는 양재 부근부터 서초까지 시구간 에서 다시금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분기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 작업 조금 전에 모두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는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한 상황이고 반대편 목포 쪽으로 가는 길도 막힘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영동고속도로도 인천이나 강릉 쪽으로 아직은 전반적인 흐름이 좋은 편인데요. 강릉 쪽으로는 군자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니까 이 구간 지나실 때는 미리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계속해서 사고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장안철교 아래 3차로에서는 전 시간부터 승용차 사고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뒤쪽으로 용비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을 지날 때까지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청담대교를 지난 지점에서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뒤쪽으로 성수대교 부근부터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이 밖에 분당 수서로는 양방면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 편인데 외곽 쪽으로 작업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이 시간도 귀에 익숙한 음악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9월 20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9시 뉴스 앤 뮤직, 이 노래로 출발해볼게요.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듣고 왔습니다. 노래도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사를 들으면서 음악을 감상하는데 가을이 참 예쁘다고 노래하는 이 노래가 참더 예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래도 많은 분들이 청해주신 신청곡이었습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쏘아 올린 가을 노래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두 곡을 또 만나봅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김대명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뉴스와 음악 함께 감상하는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시 때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오전 9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우주군 사령부를 창설한 것처럼 인공지능 AI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소셜미디어에 이 놀라운 산업의 성장을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억누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썼습니다. 또 AI군 창설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AI 차르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지능이 높은 분만 지원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돈가스와 호두과자 가격이 최근 5년간 2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의 돈가스 평균 판매 가격은 11,454원으로 2021년 8월과 비교해 27.5% 올랐습니다. 호두과자는 평균 가격이 5,000원을 넘었고 아메리카노는 5,000원에 육박했습니다. 비빔밥은 8,504원에서 1,068원으로 18.4%가 올라 평균 가격이 10,000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대만을 상대로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우승의 첫발을 뗍니다. 류지현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내일 오후 6시 30분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야구장에서 대만과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B조 조별리그 1차전을 벌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만을 이기면 결승까지는 손쉽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3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에처럼 대만에게 진다면 금메달로 가는 길은 가시밭길로 예상됩니다. 야구는 내일 시작해 27일에 끝납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울산과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오전 한때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부산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당분간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진짜 연휴가 코앞입니다. 전해드린 기사 중에 고속도로 물가, 휴게소 돈가스 평균 가격이 11,500원에 가깝다고요. 어우, 저도 기사 전해드리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먼 길을 떠나야 되니까 밥만 먹고 땡 할 순 없고 호두과자도 챙겨야 되고 진짜 커피도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2만 원은 금방 넘어갑니다. 4인 가족이라면은 거의 8만 원에서 10만 원 가까운 돈을 휴게소에서 한 끼 식사하고 간식 사는 데 지금 지출해야 된다는 건데 참 그래서 예전에 보면 엄마들이 차 타고 어디 멀리 간다고 하면요. 되게 일찍 일어나셔서 간식을 엄청 바리바리 챙기신 게 왜 그런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가면 다 돈이니까 미리미리 집에 있는 간식거리를 좀 챙겼던 것 같은데 근데 혹시 여러분들은 아무리 비싸져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휴게소 간식 있으신가요? 올 추석 명절 연휴 차 타고 이동하면서 휴게소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먹어야지 계획하신 거 있으시다면 보내주시죠.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스마트폰의 채팅창 무료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저는 배불러도 통감자, 휴게소 통감자 포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두 곡도 만나볼게요.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리오 세이어의 When I Need You.

YTN 하루 9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인사청탁의 대가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모레 오후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법

동영상 알선 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 청탁을 받으며 1억여 원 상당의 명품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금거부기와 명품 시계, 이유환 화백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의 1심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여 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의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 운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5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집중 단속 때보다 6배 증가한 수치로 매크로 콘서트표를 대량 선점해 8년 동안 24억 원어치를 재판매하거나 KTX, SRT 승차권 4천 장 이상을 도입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연 암표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가 50건, 승차권 8건 등의 순으로 범죄 수익 20억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네, 드론 뉴스 때 살펴봤습니다. 저는 휴게소 간식 떡볶이면 만사오케이입니다. 8616님, 저는 호두과자요. 엄마가 불면서 뜨겁지 않게 먹으라고 주시던 게 생각나네요. 0936번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각종 특색 있는 휴게소에 이 맛있는 간식들을 보내주셨는데 이어지는 시간에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9시 뉴스 앤 뮤직 노래 세 곡으로 마무리합니다. 스티비 원더의 Sir Duke, 에릭 카멘의 All By Myself, 에어로스미스의 Dream On 전해드리고요. 저는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고향 등일시.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실내에만 머무르기 아쉬울 정도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나들이를 가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기에도 좋겠고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성묘나 벌초를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늦은 시간까지 야외 활동하신다면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는데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떨어져서 선선해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 시간에 비해서 교통량이 늘어났고요. 정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반포까지,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수원, 다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밀리고 있고, 경인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으로 가는 길 서운분기점 4차로와 갓길에서는 승용차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4km 구간 정체 시작이 됐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으로 가는데 동작대교 목간 지점 5차로에 고장 차량이 있고요. 이 뒤쪽으로 동호대교 부근부터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휴일 오전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여야의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4: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각종 의혹을 외면한 채 검찰 탓만 했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추가 입장 대신 추석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어제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은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5: 그렇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놨지만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물러난 날에도 민주당은 검찰 탓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부정청탁과 음주운전 등 각종 의혹은 물론 전직 보좌진의 성추행, 폭언 피해 탄원서 제출 사실까지 언급하며 민주당이 처음부터 김 의원을 검증할 생각이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서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지키겠다고 단언했었다며 벌써 다섯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인 만큼 지도부가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전직 보좌진의 제보를 민주당이 언제 받았는지 따져 물으면서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의원과 관련해 별도의 추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3: 반면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 잡기에 집중하는 분위기라고요?
5: 그렇습니다. 물가 안정과 민생 현장을 챙기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서 명절 밥상 앞에서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규탄 구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 말까지 18만 5천 톤의 성수품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연휴 기간 민생 현장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정권 규탄을 위한 대국민 실정 보고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명절 민심을 정쟁 소재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정책과 입법의 출발점으로 삼아 다음 달 국정감사 등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추석 민심 전략으로 개각 인사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계속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항의 방문해서 김 의원의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다시 점검할 예정이고요. 모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 실정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를 진행한 뒤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정권 비판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의 주도권 다툼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네,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김승원 의원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도 수사기밀 유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며 한동훈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4: 2차전 양상 속 김승원 의원

0: 이번에 청탁 의혹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사과로 시작한 사퇴 회견은 한동훈 의원을 향한 선전포고로 끝났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한 의원의 검찰 기소 계획서 공개를 불법 유출과 짜깁기로 규정하며 반격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2: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2: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로.
1: 김 후보자와 한 의원 사건 모두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나란히 배당된 상태입니다. 먼저 김 후보자는 과거 브로커의 부탁을 받아 특정 업체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장에게 요청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은 혐의로 지난 4일 고발됐습니다. 2년 전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한 사안이지만 청문 전국에서 고발장이 새로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선상에 다시 오른 겁니다. 경찰은 그동안 재수사란 용어 자체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김 후보자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은 우선 덜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재수사를 위해선 새로운 증거 확보가 관건인데 검찰이 관련 재판 진행을 이유로 과거 수사 기록 제공에 난색을 보이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한 의원이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되면서 같은 경찰서에서 동시에 입수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4: 오빠 독약 로비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3: 무소속 의원입니다.
4: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공격이 역공을 부른 청문회장 정치 공방은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외 난타전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5: 김승원 의원이 낙마하면서 법무부 수장 공백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0: 사실상 장관이 없는 상태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맞아야 해서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다음 달 2일부터는 형사사법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행까지 2주도 남지 않은 새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제였습니다.
2: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2: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6: 그러나 김 후보자가 자진해 물러나면서 정성호 전 장관 사직 이후 3주 넘게 이어지는 법무수장 공백이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을 장관 없이 맞게 된 겁니다.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 직제 개편과 예산 편성 등 후속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위 법령 정비는 물론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미제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공소청장 재청권을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는 만큼 공소청은 기관장 없이 출범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려면 후임 장관이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당혹한 분위기 속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새 제도 안착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5: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시계와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는데 대가성 여부가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재산 소식 전해주시죠.
7: 네, 서울 고등법원은 모레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마사위 인사청탁을 받으며 반클리프 목걸이 등 1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로봇계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짜리 바쉐롱 콘스탄틴 시계를 최재용 목사에겐 디올백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임명청탁 대가로 금거북을,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청탁을 대가로 1억여 원 상당의 이후한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5: 네, 앞선 1심에선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었죠?
7: 네,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씨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씨가 받은 명품에 대한 몰수와 추징금 6,480만 원도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청탁의 알선 명목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도 자신은 공직을 팔지 않았고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누군가와 거래를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2심에서도 청탁 대가성이 인정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5: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자해 지청 요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참석한 국제행사에선 사법 독립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긴 시간 숙고가 이어진 만큼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각국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은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 법관은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1: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후보자 재재청 요구 이후 20일 넘게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재청한 두 신임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부장판사를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와 관련해 곧 입장을 내겠다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부친상과 국제 행사 일정으로 갈등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손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재청하느냐 아니면 추천위부터 새로 꾸리느냐입니다.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여론은 물론 학계 의견까지 신중하게 살펴 흠결 없는 맞대응을 하겠다는 기류가 읽히는 상황. 하지만 청와대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며 재촉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8: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법조계 안팎에선 추석 연휴 전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고심 끝에 나올 사법부 수장의 결정이 반년 넘게 이어진 청와대와의 평행선을 좁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5: 네, 친이란 후티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까지 공격한 가운데 이란은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종전 조건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중재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지 시각으로 22일 뉴욕에서 열리는 미국과 걸프 6개국 정상회담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국제부 연결합니다. 유토곤 기자, 바로 이틀 전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전멸 가능성을 언급했었는데 일단 이란은 기존의 종전 조건을 고수했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이란의 대표적 강경파인 모센 레자이 최고 국가안보의 사무총장이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가 공개된 시점을 고려하며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레자이 사무총장은 중재국인 카타르를 통해 미국에 종전 조건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예멘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 중단, 이란 동결 자금의 해제,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를 언급했습니다. 또 이란이 최근 신형 대함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전면전 상태로 돌아가려 한다면 주저없이 사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단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모습입니다.
5: 네, 하지만 물밑에선 주변국들의 중재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9: 네, 우선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종전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깊은 불신이 있지만 양측 모두 각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련해서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조만간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방문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2일 뉴욕에서는 중동 정세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걸프 6개 나라 지도자들이 회동할 예정인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통해 전쟁의 다음 단계에 대한 중동 동맹국들의 의견을 직접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세로 홍해 수송로까지 위기에 처한 가운데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튜버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0: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2: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8: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0: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유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높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바깥 활동 즐기기에 좋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가을 축제로 인해 통제에 들어간 곳이 있는데요. 수원문화제로 연세로 신촌 전철역에서 연세대학 볼다리 사이는 통제가 되고 있고요. 서리풀 뮤직 페스티벌로 반포대로도 서초역에서 서초 3동 사거리 사이 전차로 통제가 이어집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30분 사이에 정체 구간이 부쩍 늘어난 상황인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작대교를 못 간 지점 5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한남대교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 반대편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는 서행이고요. 이후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올림픽대로도 비슷한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양방향 밀리는데요. 월릉에서 묵동 사이로 비슷한 구간 주춤하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가는 길도 철산대교에서 금천교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웅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 이후로는 서울 다 가서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 4km 구간이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Music. News and music.
1: 와이텐 라디오 휴일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낮에는 좀 덥지만 그래도 가을이 다가오고 있죠. 봄에는 쟁기질을 하는 힘, 여름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가꾸는 힘, 가을엔 수확을 하는 힘, 겨울엔 버티는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는요, 수확하고 버티는 일만 남았습니다. 9월 20일 일요일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론 보니 타일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바로 들어보죠. It's Heartache.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2: 9월 20일 일요일 아침 10시 뉴스의 뮤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069님 방금 나온 팝송 노래 제목 궁금합니다. 첫 곡 보니 타일러의 It's Your Heartache였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수확하고 이제는 진짜 버텨내야 되는 힘을 길러야 할 2026년의 9월 휴일 아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곧 추석 연휴 시작된다. 가족들 만나러 고향길 떠나려면은 긴 운전 해내기 위해선 고속도로에 맛있는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거리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살펴보니까 부안의 고려청자 휴게소는 오디 돈가스가 엄청 유명하대요. 소스가 오디로 만든 건가 봐요. 새콤달콤할 것 같은데 부안 고려청자 휴게소 지나시는 분들 계시다면 계획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칠곡 휴게소, 요건 이제 서울 방향 올라오실 때 칠곡 벌꿀빵 시리즈가 엄청 달달해서 잠이 달아날 정도라고 하네요. 단 간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칠곡 휴게소 서울 방향 잠시 멈추셔서 벌꿀빵 시리즈 즐기셔도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휴게소들마다 지역의 특산품과

연계해서 다양한 간식거리들을 준비해두고 있잖아요. 추석 연휴 곳곳에 이제 배치되어 있는 즐거움을 좀 느끼시면서 가족과 함께 또 행복한 연휴 내내 보낼 수 있게 미리 계획하고 미리 준비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어디에서 무얼 하며 라디오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놀란스의 섹시 뮤직, 노래 두 곡 더 만나볼게요.

I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정부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을 지난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기름값을 1리터에 100원 할인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 기간 낮 시간에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탁 대가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모레 오후

후 김 씨의 특정 범죄 가중법상 알선 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지난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청탁을 받으며 명품 목걸이 등 1억여 원어치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사이에 발생한 다툼으로 다친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지난 3일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초등학생 A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여부를 판정할 때 법령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맞는지는 물론 가해 학생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인지와 판단 능력이 크게 변하는 만큼 해당 능력이 어느 발달 단계에 이르렀는지도 선도 교육의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오전 10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의 뮤직, 음악과 간추린 뉴스들 전해드리고 있어요. 이어지는 노래 두 곡 역시 올드팝 만나봅니다. 칼라보노프의 The Water is Wide 먼저 만나보고요. 이어서 리차드 샌더슨의 Reality까지 두 곡 띄워드립니다.

10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서울 중위권 이하 지역에서도 국민평형으로 일컬어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아파트의 전셋값이 10억 원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률은 이달 둘째 주 기준 7.8%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배 더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성북구의 전셋값 상승률이 12.8%로 나타난 가운데 실제 최근 이 지역의 롯데캐슬 클라시아 신규 전세 계약이 11억 원에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11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센터는 보건복지제도와 서비스를 안내하는 상담창구 129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국민비서 챗봇 등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특히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하거나 추석 연휴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을 알아볼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1호 금메달의 주인공은 개최국 일본의 호조 다쿠미로 결정됐습니다. 호조는 일본 아이치현 가마고리 트라이애슬론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트라이애슬론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52분 56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장시루이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카자흐스탄의 아를란 자나바이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상민과 김태기는 각각 12위와 15위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나들이 하기는 좋겠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의 서울 낮 기온은 29도, 대전은 28도, 부산 27도, 전남 광주는 30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서울은 18도, 전남 광주 17도 등으로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정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4.1도입니다. 낮에는 좀 더 벌어지고 또 밤이 되면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지금 외출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벼운 겉옷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앨리스 쿠퍼의 You and Me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높고 파란 하늘에 가을볕이 내리쬐고 있어서 기온도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20도를 밑돌았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이 25.8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낮 동안에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아침과 낮,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속도로들 정체 구간이 서서히 늘어납니다. 중부고속도로에는 사고도 있는데요. 하남 쪽으로 일축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2km 구간에서 차량이 밀립니다. 나란히 가는 경부고속도로는 한남에서 양재까지 주춤하고 서울 쪽으로는 수원 부근 그리고 달래내 부근 다시 양재에서 서초 사이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 신월 부근 일대로 1km 구간 정체 시작이 됐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 매송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 8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비슷하게 정체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국민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당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 각종 논란 속에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로 마무리됐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을 둘러싼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청와대는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후보자가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향후 필요한 후속 절차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밤새 고심이 깊었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 청와대에 김 후보자의 추가 의혹에 대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직 보좌진 A씨는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탄원서엔 기자 성추행이나 추가 음주운전, 또 다른 청탁 정황 등 여러 의혹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기자회견 당일인 그제 오전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좌진은 이런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신고를 통해 알렸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 청와대에 직접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기자회견이 2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회견을 30분 연기했는데 해당 탄원서에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며 말을 아꼈고 김 후보자 측은 탄원서 제출 사실도 모르고 관련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용해인에 이어 김승원까지 2기 내각 후보자가 논란 속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특히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참모들 사이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는 정황도 흘러나옵니다.
4: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부족할 부족함일 겁니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

0: 도움을 해보려고 합니다.
1: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임명 강행 대신 자진 사퇴 형식으로 잡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추가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전국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 이번 청문 전국 기간은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크고 작은 의혹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는데요.
3: 국민의힘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이제부터는 수사의 시간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결정타가 된 건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 신속한 승인을 전달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임상시험 승인으로 실제 93명에게 투약된 데다가 주가 조작의 빌미가 됐다는 게 야권 주장입니다. 의혹 제기와 전천후 검증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세가 한몫했는데 김승원 후보자 사퇴 직후엔 국민의 승리란 소회를 밝혔습니다.
5: 철회했다는 이야기는 김승원의 문제, 오빠 도약으로 보니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제기 한쪽에다가 복수하겠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4: 김 후보자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를 해명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6: 열악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다른 장애인 단체의 기회를
3: 총탁으로
6: 빼앗아놓고 김승원 후보가 사퇴할 때까지 장애인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은 파렴치합니다.
4: 국민의힘은 사퇴는 면죄부가 아니라며 각종 의혹을 모두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다시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떠나는 순간에 마저 표적수사 타령을 늘어놓으며 오기를 부렸다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공소취소라는 제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단지 작전의 선봉장을 교체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이 대통령도 정조준했습니다.
7: 김현지 실장 등 인사농단에 대해 즉각 감찰에
3: 박성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입니다.
7: 인사검증 시스템이 왜 이 지경으로 무너졌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나서십시오.
4: 용혜인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연이은 낙마로 기세가 바짝 오른 국민의힘은 이제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겨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20일 대국민 보고대회까지 예고하며 인사 실패 여론전은 추석 밥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이제 취임 한 달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앞에 놓인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지지율 하락 국면 속 진보 진영을 통합하는 겁니다.
3: 당내뿐 아니라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근 양당은 건건이 부딪히며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8: 김민석 대표 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미묘한 신경전은 지도부 상견례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대표가 아침 회의 공개 발언으로 대통합 추진단을 띄우자
9: 개혁 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3: 연대의 더불어민주당 다리를 놓겠습니다.
9: 조국혁신당 연대분과 위원장 이해식
8: 혁신당이 예방도 오기 전에 연대기구부터 일방적으로 발표하느냐며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쏘아붙인 겁니다. 출발부터 삐걱된 연대 논의는 김 대표가 평택을 지역을 찾아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끝났다고 발언하며 또 한 번 균열이 생겼고.
10: 그리고 웬 지분 타령입니까? 정치
3: 신장식 조국혁신당
10: 그렇게 대표입니다. 하셔야 하는 겁니까? 프레임 정치 국민이 다 알아봅니다.
8: 혁신당이 신뢰회복 조건으로 제시했던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는 쟁점이 됐습니다. 김 대표가 현재 기준인 20석을 전체 의석의 5%인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자 12석인 혁신당은 단독 교섭단체는 막겠다는 거냐며 유신 이전에 10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연대 논의가 꽉 막힌 사이 혁신당은 개혁과 확장이라는 양당의 노선 차이를 날마다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자와 공소청 직제안 등 정책적 쓴소리를 넘어 레드팀을 자처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건 전통적 지지층을 적으로 쳐낸 결과라며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자
11: 중도 확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통적 진보층의 내부를 갈라놓거나 또 진보층 내부의 특정 그룹을

0: 역으로 만드는 게 맞는 건가?
1: 감정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2: 레지티미니 내가 뭐 어쩌니 이런 것은
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혁신 원장이 평택에서 낙선되니까 분풀이하는 것 같아요.
1: 민주당은 스스로를 진보 맏형으로 혁신당은 동등한 관계의 우당으로 부르는 건 진영 내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 당부에도 양당 지도부가 온도차를 나타내면서 조속한 갈등 수습은 난망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4: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5: 그 사이 참석한 국제행사에선 사법 독립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긴 시간 숙고가 이어진 만큼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기해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각국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6: 법원은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 법관은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1: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후보자 재재청 요구 이후 20일 넘게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재청한 두 신임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부장판사를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와 관련해 곧 입장을 내겠다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부친상과 국제 행사 일정으로 갈등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손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재청하느냐 아니면 추천위부터 새로 꾸리느냐입니다.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여론은 물론 학계 의견까지 신중하게 살펴 흠결 없는 맞대응을 하겠다는 기류가 읽히는 상황. 하지만 청와대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며 재촉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7: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법조계 안팎에선 추석 연휴 전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고심 끝에 나올 사법부 수장의 결정이 반년 넘게 이어진 청와대와의 평행선을 좁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를 받은 지 3주째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쌓아온 헌정 규범을 파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용호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협의라는 관행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제청한 인사만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헌법 무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행여나 대법관 추천위를 재구성하려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려는 폭거라면서 즉시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오명을 얻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4: 네,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뒤집히는 사고로 실종된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19일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수색을 위한 바지선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준 기자, 바지선이 내일 설치된다고요?
8: 네, 내일 예인선 TNS 캐처호가 침몰한 해역에 선사 측이 바지선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닷 4개를 내릴 바지선은 수중 수색 등을 위한 해상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지선은 감압 챔버 등 심해 잠수 장비와 잠수사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될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체는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동쪽 6km, 수심 87m 해저에 가라앉은 상태인데요. 해경 수색 범위인 수심 60m를 벗어난 만큼 침해 잠수사가 투입될 걸로 보입니다. 선사 측은 민간 무임 잠수선을 먼저 투입해 선체와 주변 지형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뒤 민간 잠수사를 내려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경은 실종자 수색 방식을 구역을 정해 수색하는 집중수색에서 함정별 구역에 따라 수색하는 광범위 해상수색으로 바꿨습니다. 집중수색 장기와 추석 연휴 해상 안전 관리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해경 설명입니다. 286톤짜리 예인선 TNS 캐처호는 지난 2일 부산 오륙도에서 동쪽으로 9km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예인하러 운항하다 뒤집혔습니다. 선원 8명 가운데 1명이 구조됐지만 2명은 숨졌습니다. 5명은 실종돼 19일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명준입니다.
4: 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지난해보다 짧아지면서 특정 시간대에 교통량이 집중될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을 내리는 등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이번 연휴 고속도로가 가장 막히는 때는 언젠가요?
8: 네, 연휴 첫날인 오는 24일과 추석 당일인 25일이 가장 정체가 심할 걸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이동하는 국민이 3,093만여 명 정도일 걸로 예상했는데요. 지난 추석보다 연휴가 짧은 탓에 3.5%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이 도로로 나오면서 지난해보다 12% 가까이 증가한 일평균 605만여 대가 고속도로로 나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인 오는 25일은 귀성 귀경객, 성묘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일 통행량이 684만 대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4: 네, 정부의 교통 대책도 설명해 주시죠.
8: 우선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걸로 보입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226곳에 있는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내려 고향길 기름값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이 방안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64개 구간에서는 갓길 차로를 운영해서 정체 구간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찰, 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과속 난폭운전 단속도 진행합니다. 기차를 이용한 귀경, 귀성 행렬도 지원합니다. KTX 좌석 가격을 평균 10% 내리고 역귀성하는 열차 가격은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SR과의 통합으로 지난 추석 연휴보다 하루 평균 3만 4천석을 더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공항은 인천공항 출국장을 기준으로 최대 30분 정도 일찍 열고 주요 공항 대기 상황을 온라인 포털을 통해 공개합니다. 여객선 운항 정보는 네이버와 카카오 길찾기 서비스와 연계해 고향 가는 길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4: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대표 먹거리인 호두과자와 아메리카노의 가격이 최근 5년간 20% 전후로 크게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호두과자는 평균 가격이 5년 전인 2021년 8월보다 23.4%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설 연휴 기간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이기도 한 아메리카노는 5년 전엔 4,000원 정도였지만 약 800원가량 올라 19.2%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3: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해가 지면 금세 선선해지는 만큼 늦은 시간까지 야외 활동하신다면은 겉옷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정체 구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원효대교 방화대교 부근부터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구리 쪽으로 가는 길도 방화대교 부근부터 동작대교를 지날 때까지 긴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는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는데요. 한강대교 목간 지점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까지 발생을 했고요. 이후로 다시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 길도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 부근부터 여의교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가양대교 부근 일대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그나마 정체가 풀린 상황인데요. 이 반대편 외곽 구리 쪽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신내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가는 길 수서 부근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청담대교 북단 부근부터 이 작업 지점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반대편으로도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는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밀립니다. YTN 라디오 9시와 교통정보 김정민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음악 들으며 휴식하고 뉴스 들으며 정보 채우는 시간. YTN 라디오 휴일 아침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할 저는 양수진입니다. 가요 들어볼게요. 11시 뉴스 앤 뮤직은 다양한 가요들 준비했습니다. 첫 곡은 이 노래 들으면서 출발해볼게요. H.O.T의 캔디.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YTN 라디오의 주말과 휴일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 앤 뮤직 11시 때 시작했습니다. H.O.T의 캔디 들으면서 문 열었는데요. 이 시간도 다양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음악 들으시면서 일상 속의 작은 쉼표 같은 시간으로 머물다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는데요. 문자와 채팅 통해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김현정의 혼자 한 사랑, REF의 이별 공식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김현정의 혼자한 사랑, REF의 이별 공식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오전 11시 뉴스앤뮤직 지금 시각 11시 32분 흐르고 있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내근 대표가 통합을 말하는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꺼내들고 기자회견이 마음에 안 드니 국민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며 국민 분열에 꺼지지 않는 땔감을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명수 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고 안 하겠다고 누차 말을 해도 못 알아듣겠다 한다며 추석에 장 대표에게 문해력 학습권이라도 선물해야겠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자신의 망상을 국민 생각이라 포장하는 오만과 본인의 비전은 없다며 상대 의견을 깎아내리는 데만 전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누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4분 오열시키려고 하는지 우리 국민은 더 잘 알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과 철거민 특별 공급 의혹을 겨냥해 간신철거민이라 비꼬았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모두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인 강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길 수가 없다면서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 후보자가 북한을 주적이라 말도 못하고 사관학교 통폐합과 조기전시 작전권 환수 등에 대한 뜻을 밝힌 건 국민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일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사이클 국가대표 신지은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첫 메달을 안겼습니다. 신지은은 오늘 일본 아이치현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사이클 여자 도로 독주 경기에서 36분 56초 14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위는 카자흐스탄의 리나타 술타노바, 2위는 중국의 장하오가 차지했습니다. 신지은의 동메달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 전체를 통틀어 가장 먼저 나온 메달입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공원에 나와서 산책하고 있는데요. 살짝 피로감이 오는데 라디오에서 들려주는 음악이 힘이 되네요. 그러게요. 바깥에서 걷기 좋은 날이죠. 문자를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봤던 사진 한 장이 생각이 납니다. 공원 잔디밭에 어르신 한 분이 나무, 큰 나무를 지붕 삼아 또 땅을 자리 삼아서 몸을 눕히고 책을 읽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되게 평온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청취자님도 그런 여유를 즐기고 계신 거죠. 7865번님은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먼저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들어보고요. 이어서 7865님 청하신 곡 임재범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렇게 두 곡 듣고 옵니다.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임재범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노래 두 곡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11시 뉴스 앤 뮤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특별 교통 대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관계기관 합동대책본부를 운영해 도로 혼잡과 사고를 줄이고 이동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정부는 고속도로 갓길 운영과 국도 신규 개통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객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고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의 운영 시간을 늘려 버스 통행을 지원합니다.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24일,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5일에 가장 막힐 것으로 보이며 이때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0시간 반, 반대 방향은 9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중위권 이하 지역에서도 국민 평형으로 일컬어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아파트의 전세값이 10억 원을 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의 전세 누적 상승률은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7.8%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배가 더 높았습니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성북구의 전셋값 상승률은 12.8%로 실제 최근 이 지역의 롯데캐슬 클라시아 국평 기준 신규 전세 계약이 11억 원에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이 초등학교 1학년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다친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초등학생 A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여부를 판정할 때는 법령상의 학교폭력 정의에 맞는지는 물론이고 가해 학생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인지와 판단 능력이 크게 변하는 만큼 해당 능력이 어느 발달 단계에 이르렀는지도 선도 교육 관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시간 다양한 팝과 가요 저와 함께 즐기셨는데요. 이어지는 오후 12시 20분, 1시 20분에는 뉴스 앤 트롯으로 함께합니다. 다양한 성인 가요 그리고 트롯 음악 전해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세요. 저는 끝곡 두 곡 소개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핑클의 Now, 솔리드의 천생연분 전해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축제. 고양
2: 특례시.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3: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2: 답 나왔네. 가자.
3: 어딜요?
2: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4: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5: 평택시.
6: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얼마나 걸릴까요?
6: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2: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6: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7: 세계 반도체 수도,
2: 대한민국 수소 1번지,
5: 바로 평택시.
8: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7: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가계월세의 재료비까지.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참 많죠. 이제 걱정 마세요.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급할 때 언제든 꺼내 쓰는 서울시 안심통장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라 쓴 만큼만 이자를 내니까 사장님 부담은 줄고 마음은 더 든든하게.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사장님 비상금 서울시 안심통장.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1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하기에 좋겠는데요. 다만 환절기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는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 대구 28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는데 저녁이 되면 금세 선선해지며 기온 변화도 크겠습니다. 한편 서쪽 지역의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미리 성묘나 벌초 가신다면 불씨관리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정체 구간도 서서히 늘어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안성분기점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1km 구간 주춤하고 서울 다가서 양재에서 반포 사이로 시구간에서 정체입니다. 반대편 부산 쪽으로는 잠원에서 양재까지 시구간에서만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부근과 매송에서 용담터널,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 이제는 11km 구간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이용해서 인천으로 가는 길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아직은 짧게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휴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여야의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각종 의혹을 외면한 채 검찰 탓만 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추가 입장 대신 추석 민생 챙기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어제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놨지만 국민의힘 비판 목소리가 여전하죠?
4: 네, 김승원 의원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놨지만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계속 필요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물러난 날에도 민주당은 검찰 탓만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부정청탁과 음주운전 등은 물론 전직 보좌진의 성추행, 폭언 피해 탄원서 제출 사실까지 언급하며 민주당이 처음부터 김 의원을 검증할 생각이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서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지키겠다고 단언했다며 벌써 다섯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인 만큼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전직 보좌진의 제보를 민주당이 언제 받았는지 따져 물으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도 계속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남탓을 할 게 아니라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했고 호르무즈 해협 전쟁 파병 불가 방침에 대해서도 말 바꾸기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현 정부의 실정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를 진행한 뒤 당외 투쟁을 이어가며 정권 비판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2: 반면에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심 잡기에 집중하는 분위기라고요?
4: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과 관련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살신성인 등 표현을 써가며 엄호했지만 오늘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김 의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각종 의혹에 대해선 더 대응할 게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연일 의혹을 제기해온 한동훈 의원을 향해선 반격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 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밝히라며 과거 법무부를 지휘한 사람이 수사 기록을 쥐고 조작하면서 사냥에 사용했다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민생 현장을 챙기는 데 주력하겠다며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명절 밥상 앞에서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규탄 구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 말까지 18만 5천 톤의 성수품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연휴가 끝나는 순간까지 민생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대국민 실정보고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명절 민심을 정쟁 소재로 소비할 게 아니라 정책과 입법의 출발점으로 삼아 다음 달 국정감사에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이번 청문 전국 기간에는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크고 작은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졌는데요.
3: 국민의힘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이제부터는 수사의 시간이라 벼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5: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결정타가 된 건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 신속한 승인을 전달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임상시험 승인으로 실제 93명에게 투약된 데다가 주가 조작의 빌미가 됐다는 게 야권 주장입니다. 의혹 제기와 전천후 검증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세가 한몫했는데 김승원 후보자 사퇴 직후엔 국민의 승리란 소회를 밝혔습니다.
6: 철회했다는 이야기는 김승원의 문제,
7: 한동훈 의원입니다.
6: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제기 한쪽에다가 복수하겠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5: 김 후보자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를 해명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7: 열악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다른 장애인
8: 단체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통탁으로 빼앗아놓고 김승원 후보가 사퇴할 때까지 장애인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은 파렴치합니다.
5: 국민의힘은 사퇴는 면죄부가 아니라며 각종 의혹을 모두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다시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떠나는 순간에 마저 표적 수사 타령을 늘어놓으며 오기를 부렸다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공소취소라는 제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단지 작전의 선봉장을 교체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이 대통령도 정조준했습니다.
9: 김현지 실장 등 인사 농단에 대해
8: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9: 인사검증 시스템이 왜 이 지경으로 무너졌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나서십시오.
5: 용혜인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연이은 낙마로 기세가 바짝 오른 국민의힘은 이제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겨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20일 대국민 보고대회까지 예고하며 인사 실패 여론전은 추석 밥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과 철거민 특별 공급 의혹을 겨냥해 간신 철거민이라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모두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인 강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맡길 수 없다면서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강 후보자가 북한을 주적이라 말도 못하고 사관학교 통폐합과 조기 전시작전권 환수 등에 대한 뜻을 밝힌 건 국민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취임 한 달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앞에 놓인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지지율 하락 국면 속에 진보 진영을 통합하는 겁니다.
3: 당내뿐 아니라 원내 제3당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근 양당은 건건히 부딪히며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김민석 대표 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미묘한 신경전은 지도부 상견례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대표가 아침 회의 공개 발언으로 대통합 추진단을 띄우자
11: 개혁 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8: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11: 좋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연대분과 위원장 이해식
10: 혁신당이 예방도 오기 전에 연대기구부터 일방적으로 발표하느냐며 신뢰회복이 먼저라고 쏘아붙인 겁니다. 출발부터 삐걱된 연대 논의는 김 대표가 평택 을 지역을 찾아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끝났다고 발언하며 또 한 번 균열이 생겼고.
12: 그리고 웬 지분 타령입니까? 정치.
8: 신정식 조국혁신당 대표입니다.
12: 프레임 정치. 국민이 다 알아봅니다.
10: 혁신당이 신뢰회복 조건으로 제시했던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는 쟁점이 됐습니다. 김 대표가 현재 기준인 20석을 전체 의석의 5%인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자 12석인 혁신당은 단독 교섭단체는 막겠다는 거냐며 유신 이전에 10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연대 논의가 꽉 막힌 사이 혁신당은 개혁과 확장이라는 양당의 노선 차이를 날마다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자와 공소청 직제안 등 정책적 쓴소리를 넘어 레드팀을 자처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국정지지율이 떨어진 건 전통적 지지층을 적으로 쳐낸 결과라며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자
13: 중도 확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통적 진보층의 내부를 갈라놓거나
8: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입니다.
13: 진보층 내부의 특정 그룹을 적으로 만드는 게 맞는 건가?
10: 감정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14: 레드팀이니 내가 뭐 어쩌니 이런 것은
8: 박지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14: 혁신원장이 평택에서 낙선되니까 분풀이하는 것 같아요.
10: 민주당은 스스로를 진보 맏형으로 혁신당은 동등한 관계의 우당으로 부르는 건 진영 내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 당부에도 양당 지도부가 온도차를 나타내면서 조속한 갈등 수습은 난망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 경기 안성시 벼룩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수빈 기자,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죠?
15: 네, 경찰이 60대 트럭 운전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공덕 도서관 앞에서 1톤 트럭을 몰다가 벼룩시장 행사장으로 돌진해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자 관계인 30대 여성과 10대 남성은 자원봉사자로 행사를 돕기 위해 현장에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20대 여성이 두 다리가 모두 골절되는 중상을 당했고 나머지 3명은 얼굴 찰과상을 입거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도 모두가 벼룩시장 자원봉사자였는데 오후 1시에 시작되는 행사 준비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차했던 트럭이 행사장에 쳐둔 천막 사이로 밀고 들어가면서 안쪽에 있던 사람들을 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네, 일단 운전자는 자기의 실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15: 네,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초 조사에서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했다고 진술했는데 이후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습니다.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진술을 번복하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긴급 체포한 뒤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고 약물 운전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별도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로 벼룩시장에서 분리배출 행사 홍보를 위해 현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해 급발진 여부를 살피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2: 5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수돗물에서 신호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자체가 지원에 나섰지만 수질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6: 개수대의 설거지 거리가 잔뜩 쌓여 있고 수도꼭지를 틀어도 세면대에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미리 받아둔 물은 냄비 하나 채우기에도 부족합니다. 어제 오전 경기 수원시에 있는 5,200여 세대 아파트 단지 일부에서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17: 저 포함 많은 주민들이 일을 하고 와서 씻고 많이 땀도 나고 하는데 씻지도 못하고 물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니까 기본적인 뭐 생리 현상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16: 아파트 물탱크 바닥에 에폭시 방수 작업을 한 뒤 신호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관리사무소 측이 급수를 중단한 겁니다. 물탱크 청소를 하고 있다는데 당장 수질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물 공급과 관련해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한 주민들이 항의를 위해 몰려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생수 지원에 나섰지만 현장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서로 가져가려는 주민끼리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생활용수 공급이 차례로 재개되더라도 수질 검사에는 또다시 하루 이상 걸리는 만큼 주민들이 마음 놓고 물을 쓰기까지는 수일 더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 네, 지난 6월 불소 누출 사고 뒤에 진행이 된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안전감독에서 11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비상시 안전밸브 기능 마비로 폭발 위험이 발견이 됐고 스파크 발생 시 폭발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등 화재, 폭발 위험 요인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은 사법 처리를 하고 84건은 과태료 부과, 7건은 시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영 유아용 실내 놀이시설에서 초등학생이 조형물에 올라가 놀다가 떨어져 다쳤다면 업주에게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실내 놀이터 업주가 피해 아동과 어머니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피해자 측 손해배상 반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피해자 측에 1,25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업주 측은 시설 입구에 영유아가 아닌 초등학생은 입장을 자제하고 보호자가 반드시 동반 입장하라는 것을 안내한 점 등을 근거로 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낙상 우려에 대한 경고문이 없었고 연령 통제나 안전 관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업주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중형이 구형된 전직 군 장성들의 1심 선고 기일도 진행이 됩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가 이제 나오죠?
18: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모레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영부인 시절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모두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마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장신구를 비롯해 명품 시계와 가방, 이우한 화백 그림 등 금품 수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질타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공직을 팔지 않았다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누군가와 거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에서 인정된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2: 내일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의 선고도 진행이 되죠?
18: 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여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전 사령관과 이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박한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25년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우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장성급 장교인 이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으로 전락시켰고 오랜 시간 동안 모의해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들 대부분이 국헌물란 목적이 없었다거나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가운데 1심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19: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1: 합성 목재 예스팀바.
20: 경동산업 주식회사.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3: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저녁으론 쌀쌀하지만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은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며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고속도로도 서울 시내에도 이제는 조금씩 더 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에서 안성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막히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서울로 오는 길 인제터널 부근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서종에서 화도분기점, 덕소산폐 에서 강해까지 차량이 모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고요. 수도권제 1순환고속도로는 모두 송내를 중심으로 오고 가는 차량들이 많은데요. 장수에서 송내, 중동에서 송내, 노우지 분기점에서 김포 요금소, 그리고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합류하는데 차 간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까지, 제2경인고속도로 도로 인천 쪽으로는 남동을 빠져나갈 때 밀립니다.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9월 20일 일요일입니다. 12시 뉴스앤트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채연이고요. 이번 시간 시원하고 신나는 트로트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듣고 싶은 곡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첫 곡 경연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서 이 원곡 못지않은 인기를 끈 곡이죠. 남진의 님과 함께를 가수 에녹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함께
0: 함께 만들어
1: 만들어갑니다.
0: 갑니다. 재능대학!
2: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바이오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YTN 뉴스 FM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매시 20분부터 실시간 뉴스와 좋은 음악들을 전해드리는 주말 뉴스 앤 뮤직이 방송됩니다. 지금은 12시 뉴스 앤 트롯 함께하고 계시고요. 6933번님, 북적거리는 재래시장 나왔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도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물가 진짜 장난 아니죠. 보니까 추석 차례상 차리는 값이 5%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번 여름 폭염 때문에 확 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6933번님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샵 0945로 짧은 문자 5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고요. 이어서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명의 최고의 사랑, 진미령의 Forever My Love까지 띄워드립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 소명의 최고의 사랑, 진미령의 Forever My Love였습니다. 12시 뉴스엔트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특별 교통 대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고속도로 갓길 운영과 국도 신규 개통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객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고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의 운영 시간을 늘려 버스 통행을 지원합니다.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24일,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5일에 가장 막힐 것으로 보이며 이때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0시간 반, 반대 방향은 9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면제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의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100원 인하됩니다. 지난 6월 불소 누출 사고 뒤 진행된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안전감독에서 11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비상시 안전밸브 기능 마비로 폭발 위험이 발견됐고 스파크 발생 시 폭발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를 사용하는 등 화재 폭발 위험 요인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정안전보고서대로 사전점검을 하지 않거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데도 허가 없이 가스작업을 개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은 사법 처리하고 84건은 과태료 부과, 7건은 시정조치할 예정입니다. 여자 근대 5종의 성승민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습니다. 성승민은 일본 아이치현 안조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근대 5종 여자 결승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인 성승민은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근대 5종 여자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대 5종은 한 선수가 펜싱, 수영, 장애물 경기, 육상과 사격을 접목한 레이저런을 모두 하는 종목입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7284번님, 높고 푸른 하늘 누가 이렇게 예쁘게 물들여놓고 갔나요? 오늘도 예쁘고 행복한 노래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하늘 진짜 맑고 쾌청한 것 같네요. 일교차가 근데 15도 정도로 크게 벌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뉴스센터로 청취자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쁘고 행복한 노래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신청곡 준비했는데요. 2481번님이 신청하신 이명주의 짐이 된 사랑, 그리고 오재복의 밥비까지 듣고 올게요.

이명주의 짐이 된 사랑, 그리고 오재복의 바삐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개헌 추진안을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하게 정리한 만큼 이제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헌의 본질도 민생 국민 통합이어야 한다며 5.18과 부마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 개혁, 정치제도 개선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과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을 겨냥해 간신철거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모두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인 강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길 수 없다며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강 후보자가 북한을 주적이라 말도 못하고 사관학교 통폐합과 조기 전시작전권 환수 등에 대한 뜻을 밝힌 건 국민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수 박진영이 자신이 이끄는 종교 모임을 둘러싼 이른바 사이비 종교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박진영은 유튜브를 통해 첫 열매들이 족보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교파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교리는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고 구분하면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이 속한 교회에는 천주교 출신, 장로교 출신, 침례교 출신, 신천지 출신이 다 있다며 신천지 출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신천지는 아니라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나들이하기 좋겠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서울 18도로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쑥라이프님, 안녕하세요. 천안입니다. 점심 맛나게 먹고 룰루랄라 즐거운 시간 보냅니다. 뉴스앤트롯과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쑥라이프님 감사합니다. 또 웅바라기님, 뉴스앤트롯 출첵합니다. 어젠 행복한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온몸이 뻐근하네요. 오늘도 행복한 2시간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애청자 웅바라기님, 트로트의 뻐근함 다 날려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두 곡 준비했는데요. 설아윤의 눌러주세요, 베이로의 오빠까지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시 뉴스앤트롯으로 돌아오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세요. 박재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7: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쾌청한 하늘 아래 오늘 서울은 29도까지 오르고요. 광주는 30도까지 오릅니다. 오늘 한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영남 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광명터널 부근 1, 2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었고요. 이 때문에 일찍에서 광명까지 2km 구간 쭉 밀립니다. 그리고 남동을 지나갈 때도 속도가 내려갑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곤지암 부근 2차로에 노면이 파여있기 때문에 여기 주의가 필요하고요. 곤지암 부근 33.6km 지점에는 고장 차단돼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가는 길 감곡에서 여주분기점까지 좀 길게 차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남이천 부근에 사고가 났고요. 남이 쪽으로는 서청주 부근에 각 사고가 나서 남이천 일대 그리고 오창에서 서청주까지 각각 다른 방향으로의 사고 여파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로 가는 길 안성에서 안성분기점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종에서 화도, 화도를 지나 덕수 삼태에서 강일까지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올해는 추석 연휴가 지난해보다 짧아지면서 특정 시간대에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휴게소 주유소 기름값을 내리는 등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이번 연휴에 고속도로 가장 막히는 때는 언제입니까?
3: 네, 연휴 첫날인 오늘 24일과 추석 당일인 25일이 가장 정체가 심할 걸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귀성길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부산이 최대 10시간 반, 목포까지는 10시간 45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귀경 행렬은 상대적으로 귀성보다는 여유가 있어서 소요 시간이 다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귀경길 정체 수준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추석 연휴와 비슷할 거란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이동하는 국민이 지난해보다 3.5% 줄어든 3,093만여 명 정도일 걸로 예상했는데요. 그렇지만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이 도로로 나오면서 지난해보다 12% 가까이 증가한 일평균 605만여 대가 고속도로로 나올 거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인 오는 25일은 귀성객과 귀경객, 성묘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일 통행량이 684만 대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1: 정부의 추석 명절 교통 대책도 설명해 주시죠.
3: 우선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226곳에 있는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내려서 고향길 기름값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이 방안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64개 구간에 있는 갓길 차로를 운영해서 정체 구간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찰, 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과속, 난폭운전 단속도 진행합니다. 기차를 이용한 귀경 귀성 행렬도 지원합니다. KTX 좌석 가격을 평균 10% 내리고 역귀성하는 열차 가격은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코레일은 SR과의 통합으로 지난 추석 연휴보다 하루 평균 3만 4천석을 더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객선 운항 정보는 네이버와 카카오 길찾기 서비스와 연계해 고향 가는 길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1: 추석 명절 벌초를 위한 예초기 사용이 늘면서 안전사고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2: 특히 작업자 10명 가운데 8명은 보호구를 전혀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4: 산소 주변 길게 자란 풀을 보면 죄스러워 예초기부터 찾게 됩니다. 하지만 빠르게 회전하는 칼날에 한순간에 방심이 더하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농기계 관련 사고 가운데 예초기 사고는 경운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사고 유형으로는 칼날 등에 베이거나 찔리는 사고가 가장 많았고 튀어오른 돌에 맞거나 미끄러짐 사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해마다 이맘때쯤 정부는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구 없이 작업한다는 대답은 80%를 훌쩍 넘어 우려는 여전합니다. 사고를 줄이려면 먼저 작업 전 묘지 주변 돌이나 나뭇가지 등을 치워 휠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반경 15m 이내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보호 덮개를 반드시 장착하고

0: 특히 파편이 튀기 쉬운 이도날 대신 원형날, 끝날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명절 전후 예초기 사용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벌초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1: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뒤집히는 사고로 5명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19일째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은 수중 수색을 위한 바지선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준 기자, 바지선이 내일 설치가 된다고요?
2: 네, 내일 예인선 TNS 캐처호가 침몰한 해역에 선사 측이 바지선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닷 4개를 내릴 바지선은 수중 수색 등을 위한 해상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지선엔 감압 챔버 등 심해 잠수 장비와 잠수사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체는 부산 기장군 대반항 남동쪽 6km, 수심 87m 해저에 가라앉은 상태인데요. 해경 수색 범위인 수심 60m를 벗어난 만큼 심해 잠수사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사 측은 민간 무임 잠수정을 먼저 투입해 선체와 주변 지형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뒤 민간 잠수사를 내려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경은 실종자 수색 방식을 구역을 정해 수색하는 집중 수색에서 함정별 구역에 따라 수색하는 광범위 해상 수색으로 바꿨습니다. 집중 수색 장기화, 추석 연휴 해상 안전 관리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해경 설명입니다. 286톤짜리 예인선 TNS 캐처호는 지난 2일 부산 오륙도에서 동쪽으로 9km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예인하러 운항하다 뒤집혔습니다. 선원 8명 가운데 1명이 구조됐지만 2명은 숨졌습니다. 5명은 실종돼 19일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영준입니다.
1: 경기 안성경찰서는 벼룩시장 행사장에 이 트럭 돌진 사고를 내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공도읍 도서관 앞에서 열린 벼룩시장 행사에서 1톤짜리 트럭을 몰다가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모자 관계였던 3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또 20대 여성은 두 다리가 모두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고 3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습니다. 최근 검찰로 넘겨진 수원 마약 좀비 사건 피의자는 체포와 석방이 반복되는 동안 줄곧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송치 직전에는 해외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인정하며 자백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는데요. 이유가 뭔지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3: 마약 좀비로 불린 30대 남성 A씨 수사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돼 긴급 체포됐지만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풀려났습니다. 모발 정밀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체포와 석방, 구속까지 상황이 널뛰게 하는 동안 A씨 태도는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구속된 뒤에는 필로폰만큼은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송치 직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물론 필로폰 투약까지 사실상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건데 경찰은 먼저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반전의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A씨와 지인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고받으며 위법 투약을 이어온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피의자가 마약 사범이란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증명됐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 수사는 물론 구속영장 발부와 자백까지 일사천리해졌다는 게 경찰 평가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 자백에는 A씨 모발에 남은 투약 흔적, 그리고 출입국 기록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나부의 나이테처럼 머리카락에는 과거 투약 흔적이 길게는 1년까지 남아있게 되는데, 피의자 모발에서 올해 초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경찰이 해외 출국 기록까지 제시하자 A씨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범행을 실토한 겁니다.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된 이상 버티는 것보단 자백이 재판에서 더 유리할 거란 판단도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 향후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싸움을 벌이는 이른바 야차룰이 학교에도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는 달리 합의를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4: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규칙이나 보호 장비도 없이 맨몸으로 맞붙는 싸움. 이른바 야차룰이라고 불리는 무차별 격투가 학교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SNS에 싸움 영상을 올리고 심지어는 돈을 받고 팔기도 합니다. 놀이를 가장하고 있지만 실은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학교폭력의 다른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집이 작은 학생과 큰 학생이 대결을 벌인다거나 약한 학생들끼리 싸우라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야차룰이 성행한 올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년 사이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줄었지만 신체폭력과 집단 따돌림은 더 많아졌습니다. 야차룰의 특이점은 싸우기 전 향후 민형사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마치 합법적인 행위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엄연한 학교폭력 처벌 대상입니다.
5: 가장 최악의 형태는 싸우기 싫어하는 친구를 강제로 써서 하게 하거나
6: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입니다.
5: 아주 높은 수위의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조치가 나올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것은 학교폭력이다.
4: 경찰청과 교육당국은 야차룰을 신종 학교폭력 유형으로 보고 지난달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싸움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부추기거나 구경한 경우,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1: 대법원이 초등학교 1학년 사이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다친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한 초등학생 A군이 지역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여부를 판정할 때 법령상 학교폭력 정의에 맞는지는 물론 가해 학생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가수인 박진영이 자신이 이끄는 종교 모임을 둘러싼 이른바 사이비 의혹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박진영은 유튜브를 통해서 첫 열매들이 족보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교파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교리는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고 구분하면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이 속한 교회에는 천주교 출신, 장로교 출신, 침례교 출신, 신천지 출신이 다 있다며 신천지 출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신천지는 아니라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정 종교와 관련된 제품이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과 해당 종교의 신자가 되는 것도 구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7: 서울 중위권 이하 지역에서도 국민평형으로 일컬어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아파트의 전세값이 10억 원을 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률은 이달 둘째 주 기준 7.8%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배 더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성북구의 전셋값 상승률은 12.8%로 실제 최근 이 지역 롯데캐슬 클라시아의 국평기준 신규 전세 계약이 11억 원에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셋값 상승률 8.4%로 최근 오름세를 주도하는 동대문구에서도 청량리역 인근 한양수자인 그라시엘의 국평 전세가 10억 원에 계약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하위권 지역에서 매매가와 함께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전세 가격대가 등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연구팀이 인공지능으로 CCTV 수천 대를 빠르게 분석해 특정 인물을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수사 현장에도 적용한 결과 자살 시도자를 구조하고 치매 노인을 찾는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임내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범죄 수사나 실종자 수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CCTV. 하지만 수많은 CCTV를 일일이 확인하려면 시간과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CCTV를 빠르게 분석.

0: 분석하고 특정 인물을 찾아내는 관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특정 인물의 옷차림이나 신체적 특징을 분석해 CCTV 속 인물과 비교하고 일치도가 높은 대상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화면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CCTV를 1초 만에 분석해 특정 인물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찾아내는 겁니다. 특히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단순히 인상착의만으로 특정 인물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인공지능이 시간과 공간 정보를 함께 분석해 가능성이 큰 대상을 나타냅니다.
1: 동일한 옷을 입었다고 해도 시공간적인 정보를 분석해서 이
2: 한국
1: 사람이 여기
2: 과학기술
1: 나타날 때
2: 연구원
1: 가장
2: 책임
1: 가능성이 높은
2: 연구원입니다.
1: 사람을 추천해주는 형태로 좀 그런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0: 인공지능을 이용한 CCTV 관제 기술입니다. 정보를 입력하면 화질이나 조명, 촬영 각도가 달라져도 같은 인물을 찾아내고 이동 경로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1,300여 대 CCTV에 적용한 결과 자살 시도자를 구조하고 치매 노인을 찾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로봇 연계 등의 후속 연구를 통해 CCTV 사각지대를 극복하고 활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3: 오픈 AI는 새로 개발한 AI 모델 챗 GPT-6 아스트라를 선보이며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AI가 탄생했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업무를 말로만 지시해도 스스로 고민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접 정현우 기자가 사용해봤습니다.
4: 일반 회사에서도 AI, 인공지능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을 몇 배나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회사에서도 직장인들이 다양한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그런데 방금 보신 이 영상, 저는 직접 찍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녹음해둔 기사 내용을 AI가 맞춰서 영상으로 만들어준 건데요. 저는 이 컴퓨터에 손을 전혀 대지 않고 말로만 지시를 했는데, 챗GPT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줘 볼까?
6: 네, 바로 확인해서 이어갈게요.
4: 첫 단계는 각 문장을 어떻게 영상으로 구현할까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이해한 아스트라는 직접 영상 구성안을 짰습니다. 살짝 아쉬운 세부 사항을 지적하자,
7: 회사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지 자세하게 좀더 설명을 해줘봐.
4: 아스트라는 사무실 소품 배치와 직원들의 자세한 행동까지 전부 다시 설정했습니다.
6: 네, 구체적으로 잡아볼게요. 사무실 정전에서 직원들이 문서 요약이나 표 분석을 하는 화면을 보여주고.
4: 이후 AI 영상 제작 프로그램에 업무를 의뢰할 때 필요한 복잡한 명령문, 프롬프트도 알아서 입력했습니다. 그렇게 1차로 만들어진 영상 초안에 어색한 점이 없느냐고 물어보자,
7: 그리고 너가 봤을 때좀 수정할 게또 뭐가 있어 보이니?
4: 직접 아쉬운 점을 잡아내며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6: 배경 직원들이 많이 흐려 보여서 사무실 분위기를 조금 더 살리면 좋겠어요.
4: 아스트라는 마치 SF 영화에서 보던 AI 비서처럼 결과물을 출력해냈습니다. 오픈 AI는 최신 모델인 챗GPT-6 아스트라를 선보이며 AGI,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과 유사한 지능을 갖춘 채 학습하고 이해하며 추론까지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스트라는 접속자가 사람인지 확인하는 48단계 테스트를 전부 통과했습니다. 수능 만점을 맞고 수학 난제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을 풀어내며 실제 인간의 역량을 넘어서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8: 얼만큼 이 모델이 인간 전문가들이 하는 중요한 작업들을
2: 오픈
8: 인간
2: AI
8: 수준
2: 코리아
8: 이상으로 해낼 수
2: 대표입니다.
8: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4: 다만 해킹 등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 날로 발전하는 AI를 어디까지 믿고 공존할 수 있을지 우리 사회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에드피아.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5: 고향 등일시.
6: 가족 여행 체크리스트.
7: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6: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8: 햇빛에 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9: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6: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7: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6: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1: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3: YTN FM.
1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영남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이제 시간이 다르게 상행선을 중심으로 정체 구간이 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해안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바람 부근에 사고까지 나면서 부근을 혼잡한데요. 발안에서 화성유계소까지 매송유계소에서 용담터널 일직에서 금천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목포 방향으로는 광명역 부근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길 칠곡분기점 부근 고장차가 있고요. 옥산분기점에서 청주유계소 안성분기점 들어갈 때 또 양재에서 반포 진입할 때 밀리는 가운데 부산 쪽으로는 대체로 여유가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짧게 지칩니다. 외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1시 뉴스앤트롯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이번 시간도 저와 함께 신나는 트로트로 채워보시죠. 듣고 싶은 곡, 하고 싶은 이야기. 샵 0945로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첫 곡, 아이돌 출신의 90년생 트로트 가수, 트롯 다람쥐라는 별명으로 많은 사랑받고 있는데요. 강혜연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척하면 척 듣고 올게요.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FM 94.5MHz YTN 뉴스 FM 주말 뉴스 앤 뮤직을 듣고 계십니다. 1시 뉴스 앤트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두 곡은 당돌한 가사말로 준비했습니다.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주는 사람, 나미애의 내 남자. 또 내가 전화하면 10분 안에 나타나라는 김연자의 10분 내로까지 보내드립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 나미에의 내 남자, 김연자의 10분 내로였습니다. 한시 뉴스센터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장기 금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인플레이션 충격을 함께 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관련 보고서를 통해 양국의 장기 금리 동조화 현상은 세계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이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미 국고채 금리 10년물의 일별 금리 변동을 분석한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와 2021년 코로나 충격 당시 양국 금리가 함께 움직이는 경향성이 강했다고 짚었습니다. 한은 분석 결과 양국 금리 동조화의 기여도는 세계 인플레이션 충격이 41%로 가장 컸고 미국 장기 금리 자체의 충격이 28%, 연준의 통화정책이 1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귀성 퇴근 차량이 몰리는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평소보다 50% 가까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휴 전날 평균 사고 건수는 4,800여 건으로 평소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 비중은 20%로 가장 높았고 절반에 달하는 사고가 오후 2시에서 밤 8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의 1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여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여전 사령관과 이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25년에,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장성급 장교인 피고인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으로 전락시켰고 계엄 선포 전부터 상당 기간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두 곡은 모두 우리 뉴스엔트로 청취자분들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9849번님, 추가열의 여수행 신청합니다.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하셨고요. 7865번님, 금주의 사랑에만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다음 두 곡, 추가열의 여수행, 금주의 사랑의 맛 듣고 올게요.

추가열의 여수행, 금주의 사랑의 맛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노호 일기 소집을 앞둔 손흥민이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했지만 팀 로스앤젤레스 FC는 퇴장 악재 속에 무승부에 그쳐 빛을 발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은 현지 시간 19일 열린 샌호제이 어스퀘이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 34분 3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이번 시즌 공식전 득점을 8골로 늘렸습니다. 후반 8분엔 부안가의 추가골을 도와 이번 시즌 도움 개수도 13개로 늘려 인터 마이애미의 리오넬 메시와 함께 MLS 도움 순위 공동 1위로 올라섰습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이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도전을 앞둔 당일에 훈련장 이동을 위한 차량이 오지 않아 훈련을 취소됐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결승전에 앞서 체육관에서 슈팅 훈련 등을 하며 몸을 풀 계획이었지만 오전 10시대에 오기로 배정된 차가 이렇다 할 설명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발이 묶인 대표팀은 계획한 훈련을 취소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조직위 고위층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어제 개회식으로 막을 올리기 전부터 운영상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6년 만에 선보이는 5세대 완전 변경 모델인 디올 뉴 투싼을 공개했습니다. 디올 뉴 투싼은 강철 특유의 견고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과 동급 최고 수준의 공간성,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높인 파워트레인 등을 갖춰 준중형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고 현대차는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투싼을 1.6 터보 가솔린과 1.6 터보 하이브리드 두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운영하며 10월 중 가격을 공개하고 국내 판매에 본격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 곡 준비했습니다. 넌 나의 힘이야 보배야, 사랑하는 친구를 향한 곡이죠. 유진표의 천년지기, 또 엄마의 품속을 그리워하는 애절함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내일은 미스터트롯의 안성훈의 울엄마, 절절한 이별을 그린 곡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2시 뉴스앤뮤직으로 돌아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6: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29.3도고요. 강릉 23.9도, 광주는 29.8도 보이는데요. 당분간 한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하루에도 기온차가 부쩍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수도권과 충청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고요. 오늘 하루는 비교적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과 제주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고속도로나 서울 시내 점점 오후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도 간선도로 정체가 좀 이제 뚜렷해지는데요. 강변북도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그보다는 좀 정체 구간이 짧습니다. 하남 쪽으로 여의도권 일부 구간에서만 막히고 이전이나 이후 구간에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만 막히는데 옥산분기점에서 청주유계소 안성분기점 통과할 때 달래내고개에서 반포 포까지 속도 줄어들어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이제는 경기권에서만 주춤한데요. 화성휴게소 부근에 고장차가 있어서 뒤로 주춤하고요.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직에서 금천까지 차간격 바짝 좁히고 있습니다. 알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에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YTN 24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여야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된 김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야권에서 김승원 의원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여전하다고요?
4: 네, 김승원 의원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놨지만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후보자에서 물러난 날에도 민주당은 검찰 탓만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어진 논평에서는 부정청탁과 음주운전 등은 물론 전직 보좌진의 성추행, 폭언 관련 탄원서 제출 사실까지 언급하며 민주당이 처음부터 김 의원을 검증할 생각이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지키겠다고 단언했다며 벌써 다섯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인 만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 관련 제보를 민주당이 언제 받았는지 따져 물으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청와대보다 제보를 먼저 받고 묵인한 사실이 있다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도 계속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남탓을 할 게 아니라 국정 기조를 전환했어야 하고 호르무즈 해협 전쟁 파병 불가 방침에 대해서도 말바꾸기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현 정부의 실정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를 진행한 뒤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정권 비판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3: 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요?
4: 네, 민주당은 김 의원과 관련해 어제까지만 해도 살신성인 등 표현을 써가며 엄호했지만 오늘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김 의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이미 사퇴한 만큼 더 대응할 게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연일 의혹을 제기해온 한동훈 의원을 향해 민주당은 반격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검찰 수사 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밝히라며 과거 법무부를 지휘한 사람이 수사 기록을 쥐고 조작하면서 사냥에 사용했다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민생 현장을 챙기는 데도 주력하며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18만 5천 톤의 성수품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휴 기간 민생 현장을 챙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명절 밥상 앞에서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규탄 구호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오는 22일 대국민 실정 보고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명절 민심을 정쟁 소재로 소비할 게 아니라 입법의 출발점으로 삼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승원 의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윤석열의 허세의 판박이 윤동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한 의원은 대통령의 말을 제멋대로 비틀고 자신의 악의적 주장을 사실인 양 우긴다며 윤석열의 허세 캐릭터를 그대로 베낀 판박이 정치질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제일 관종 왕자병은 덤이라며 검찰 캐비닛을 국회로 옮겨와 캐비닛 정치로 국민을 우롱하고 언론을 현혹했다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데 결국 스스로의 범죄만 키운 자승자박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과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을 겨냥해 간신철거민이라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모두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인 강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길 수 없다면서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강 후보자가 북한을 주적이라 말도 못하고 사관학교 통폐합과 조기 전시작전권 환수 등에 대한 뜻을 밝힌 건 국민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강 후보자가 부친, 형과 함께 철거민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정당한 보상이라 주장한 뒤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앞에 놓인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지지율 하락 국면 속 진보 진영 통합입니다. 당내뿐만 아니라 원내 제3당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근 양당은 권권이 부딪히며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김민석 대표 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미묘한 신경전은 지도부 상견례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대표가 아침 회의 공개 발언으로 대통합 추진단을 띄우자
6: 개혁 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7: 김민석 민주당 대표입니다.
6: 연대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연대분과 위원장 이해식
5: 혁신당이 예방도 오기 전에 연대기구부터 일방적으로 발표하느냐며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쏘아붙인 겁니다. 출발부터 삐걱된 연대 논의는 김 대표가 평택을 지역을 찾아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끝났다고 발언하며 또 한 번 균열이 생겼고.
8: 그리고 웬 지분 타령입니까? 정치.
7: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입니다.
8: 프레임 정치. 국민이 다 알아봅니다.
5: 혁신당이 신뢰회복 조건으로 제시했던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는 쟁점이 됐습니다. 김 대표가 현재 기준인 20석을 전체 의석의 5%인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자 12석인 혁신당은 단독 교섭단체는 막겠다는 거냐며 유신 이전에 10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연대 논의가 꽉 막힌 사이 혁신당은 개혁과 확장이라는 양당의 노선 차이를 날마다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자와 공소청 직제안 등 정책적 쓴소리를 넘어 레드팀을 자처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국정지지율이 떨어진 건 전통적 지지층을 적으로 쳐낸 결과라며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자
9: 중도 확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7: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입니다.
9: 진보층의 내부를 갈라놓거나 또 진보층 내부의 특정 그룹을 적으로 만드는 게 맞는 건가?
5: 감정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10: 레드팀이니 내가 뭐 어쩌니 이런 것은
7: 박재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10: 혁신원장이 평택에서 낙선되니까 분풀이하는 것 같아요.
5: 민주당은 스스로를 진보 맏형으로 혁신당은 동등한 관계의 우당으로 부르는 건 진영 내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 당부에도 양당 지도부가 온도차를 나타내면서 조속한 갈등 수습은 난망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이 당 개헌 추진단을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한 만큼 이제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헌 추진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그동안 개헌 논의가 무산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불리 탓이라며 그런 만큼 내후년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둬 내년 상반기 안에 합의된 개헌안을 갖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참석한 국제 행사에선 사법 독립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긴 시간 숙고가 이어진 만큼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기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각국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1: Courts must remain independent.
7: 법원은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 법관은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합니다.
5: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대법관의 후임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후보자 재재청 요구 이후 20일 넘게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재청한 두 신임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부장판사를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와 관련해 곧 입장을 내겠다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부친상과 국제 행사 일정으로 갈등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손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재청하느냐 아니면 추천위부터 새로 꾸리느냐입니다.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여론은 물론 학계 의견까지 신중하게 살펴 흠결 없는 맞대응을 하겠다는 기류가 읽히는 상황. 하지만 청와대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며 재촉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12: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 법조계 안팎에선 추석 연휴 전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고심 끝에 나올 사법부 수장의 결정이 반년 넘게 이어진 청와대와의 평행선을 좁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3: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중형이 구형된 전직 군 장성들의 1심 선고기일도 진행됩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고요?
13: 네,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모레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영부인 시절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모두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장신구를 비롯해 명품 시계와 가방,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금품 수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질타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공지를 팔지 않았다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누군가와 거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에서 인정된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3: 내일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에 대한 선고도 진행된다고요?
13: 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여인영정 독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여 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전 사령관과 이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박한수 전 육군 참모총장은 징역 25년을,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문상우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장성급 장교인 이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으로 전락시켰고 오랜 시간 동안 모의해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들 대부분이 국헌 논란이 목적이 없었다거나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가운데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3: 경기 안성시 벼룩시장에서 돌진사고를 내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수빈 기자,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요?
14: 네, 경찰이 60대 트럭 운전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공덕 도서관 앞에서 1톤 트럭을 몰다가 벼룩시장 행사장으로 돌진해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자관계인 30대 여성과 10대 남성은 자원봉사자로 행사를 돕기 위해 현장에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20대 여성이 두 다리가 모두 골절되는 중상을 당했고 나머지 3명은 얼굴 찰과상을 입거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도 모두 벼룩시장 자원봉사자였는데 오후 1시에 시작되는 행사 준비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차했던 트럭이 행사장에 쳐둔 천막 사이로 밀고 들어가면서 안쪽에 있던 사람들을 치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운전자는 자기 실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14: 네,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초 조사에서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했다고 진술했는데 이후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갔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습니다.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진술을 반복하

0: 사건 중대성을 고려해 긴급 체포한 뒤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고 약물 운전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별도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로 벼룩시장에서 분리배출 행사 홍보를 위해 현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해 급발진 여부를 살피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2: 미래를
1: 재능대학교가 함께
2: 재능대학교가 함께
1: 만들어 갑니다.
2: 만들어갑니다.
1: 재능대학.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 하늘 맑은데요. 늦더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29.3도 선이고요. 당분간 한낮에는 이렇게 기온을 웃돌면서 더운데 아침과 저녁은 선선합니다. 하루에도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면역력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수도권과 충청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고요. 영남 해안가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정체는 지금 일산 방향으로도 많이 늘었습니다. 강변북로가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속도가 줄어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 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까지 차량 속도 떨어져 지납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계속 긴데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설악에서 화도분기점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덕소 삼패에서 강일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는 수월하지만 인천으로 들어오는 길 둔내터널 부근 여주분기점, 다시 양재에서 양재터널,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월곶분기점 부근으로 주춤거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감곡 에서 여주까지 길게 밀리고 있고요. 성주유기소 부근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는 속도 내기 괜찮은데 하남 쪽으로는 남이천에서 모가까지 6km 구간 더딥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
1: 9월 20일 2시 뉴스앤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이번 여름 가요계에 큰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빅뱅이 데뷔 20주년입니다. 4년 4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했는데 제목이 BIIIG입니다. 빅인데요. 현재 빅뱅의 멤버는 지드래곤, 태양, 대성 3명이죠. 그래서 제목에 I가 3번 들어간 거라고 하네요. 빅뱅의 빅, 첫 곡으로 듣고 오죠.

0: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도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0945로 짧은 문자 50원 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니까요. 듣고 싶은 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다음으로는요. 풋풋한 두 곡 준비했습니다. 너와의 순간을 사진에 담겠다는 고백,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 그리고 SM 엔터의 야심작 걸그룹 하츠투하츠의 레몬탱인데요. 탱이 톡 쏘는 맛이라는 뜻인 만큼 아주 상큼한 곡입니다. 폴라로이드 러브, 레몬탱 두 곡 듣고 올게요. It's

노래한 두 곡, 엔하이픈의 폴라로이드 러브, 하츠투하츠의 레몬텐까지 듣고 왔습니다. 현재 2시 29분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관계기관 합동대책본부를 운영해 도로 혼잡과 사고를 줄이고 이동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정부는 고속도로 갓길 운영과 국도 신규 개통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객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고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의 운영 시간을 늘려

버스 통행을 지원합니다.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24일,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5일에 가장 막힐 것으로 보이며 이때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0시간 반, 반대 방향은 9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연휴 기간이 짧아 이동 인원은 다소 줄겠지만 하루 평균 통행량은 10% 넘게 늘어 605만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수급의 주요 축이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예정 종료 시점인 11월 말보다 한 달 이상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거래소 기업 공시 채널 통계를 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자사주 매입을 시작해 목표 물량의 74.7%를 사들였고 SK하이닉스도 지난달 20일부터 목표치의 58.8%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업의 자사주 매수 속도와 남은 목표 물량을 고려하면 삼성전자는 앞으로 6에서 7거래일 사이, SK하이닉스는 15에서 16거래일이면 자사주 매입 일정을 마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면 삼성전자는 이달 말쯤, SK하이닉스는 다음 달 중순쯤이면 자사주 매입을 종료하는 것으로 이는 예정 종료 시점이었던 11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안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5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집중 단속 때보다 6배 증가한 수치로 매크로로 콘서트표를 대량 선점해 8년 동안 24억 원어치를 재판매하거나 KTX SRT 승차권 4천 장 이상을 되판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공연 안표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 50건, 승차권 8건 등의 순으로 범죄 소익 20억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 조처가 이뤄졌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4723 황님, 박채연 아나님 반갑습니다. 연디는 빅뱅 세대? 하셨네요. 연디, 애칭 귀여운데요. 맞습니다. 저는 빅뱅 세대예요. 앨범별로 추억이 다 담겨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음악에는 참 그런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어서 세 곡 준비했는데요.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이 포인트가요. 처음에는 몽환적이지만 후렴으로 갈수록 벅차지는 게 재밌는 곡이에요. 다음 곡도 반전미가 엄청난데요. 여유로운 보사노바와 힙합이 섞인 아주 재밌는 실험적인 곡입니다. NCT UC의 스티키. 또 끝으로 통넓은 바지의 자유로운 스텝까지 올드스쿨 붐을 가져온 그룹이죠. 뉴진스의 하우스윗까지 세 곡 듣고 올게요.

0: cle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마가 빨리 나와. You let it in and in my storyline. Don't knock on my door, 나 얼른 나가버려. Toxic cle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마가 얼른 나와. You little demon in my storyline. Don't knock on my door, I'll see you out.
1: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NCT Wish의 스티키, 뉴진스의 하우 스윗까지 듣고 왔습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뒤집히는 사고로 실종된 선원 5명에 대한 수중수색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예인선 TNS 캐처호 선사 측은 내일 침몰 해역인 부산 기장군 대변항 앞바다에 바지선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감압 챔버 등을 갖춘 바지선은 수중수색을 위한 해상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체가 해경수색 범위인 수심 60m를 벗어난 87m 해저에 가라앉은 만큼 민간 심해 잠수사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경은 실종자 수색 방식을 집중수색에서 광범위 해상수색으로 바꿔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최근 수개월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10억 배럴 이상의 원유가 수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쿠퍼 중부사령관은 SNS에 공개한 영상에서 지금까지 상선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2,000번 이상 지원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미군의 철통 같은 봉쇄로 이란의 원유 수출은 완전히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주요 항로에서 기뢰가 제거됐고 지난 2주간 원유와 화물, LNG의 물동량은 지난 6개월 중 가장 많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2년 연속 사위 영상을 받았던 투수 테릭 스쿠버를 상대로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이정후는 현지 시간 19일 열린 LA 다저스와의 방문 경기에서 4타수 2안타 1타점을 올렸습니다. 열흘 만에 멀티히트로 타격감을 끌어올린 이정후는 시즌 타율 2할 7푼 6리를 기록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616번님. 공원에 쉬러 나왔다가 도토리 몇개 보여서 몇개 줍다 보니 주머니에 양이 솔찬히 찼네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아니, 다람쥐 먹이를 그렇게 주워 가면 뭐 먹고 사냐고 해서 우물쭈물하다가 다 던져버리고 자리 이동했네요 하셨습니다. 아, 8616번님의 문자 보고 저 너무 행복하게 웃었어요. 우리 8616번님은 꽤 곤란하셨겠지만 너무 러블리한 사연이네요. 다람쥐 먹이 잘 놓고 오셨습니다. 끝으로 세곡 준비했습니다.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위너의 릴리릴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B1A4의 Lonely까지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3시 뉴스 앤 뮤직으로 돌아옵니다.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교통안전 1분 턱.
2: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파랗고 청명한 하늘 아래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29.3도, 수원 28.3도, 대구 28.2도, 여수 27.5도 보이고 있고요. 고온 건조한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고요. 영남 해안가로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가는 길 대소분기점에서 안진터널까지 정체 살펴집니다. 그리고 서안성에서 안성분기점을 통과할 때 차량 속도 내려가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는 하남 쪽으로 음성휴게소 부근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죽에서 모가 중부 1터널 빠져나갈 때 차량 속도 떨어집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따라가는 게 양평 쪽으로 충주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까지 차량들 많이 몰려 있고요. 정상 속도 못 냅니다. 창원 쪽으로는 괜찮은데 감곡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곤지암 부근에 노면이 패어 있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에서 남동, 인천 쪽으로는 일찍에서 광명터널 남동 부근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 정상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이어갑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지난해보다 짧아지면서 특정 시간에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기름값을 내리는 등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이번 연휴 언제 고속도로가 가장 막힙니까?
7: 네, 연휴 첫날인 오는 24일과 추석 당일인 25일이 가장 정체가 심할 걸로 보입니다. 귀성길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부산이 최대 10시간 반, 목포까지는 10시간 45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귀경 행렬은 상대적으로 귀성보다는 여유가 있어서 소요 시간이 다소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귀경길 정체 수준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추석 연휴와 비슷할 거란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 이동하는 국민이 지난해보다는 3.5% 줄어든 3,093만여 정도일 걸로 예상했는데요. 그렇지만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이 도로로 나오면서 지난해보다 12% 가까이 증가한 일평균 605만여 대가 고속도로로 쏟아져 나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추석 당일인 오는 25일은 귀성 귀경객, 성묘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일 통행량이 684만 대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6: 정부의 추석 명절 교통 대책도 설명해 주시죠.
7: 우선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226곳에 있는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내려서 고향길 기름값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이 방안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64개 구간에는 갓길 차로를 운영해서 정체 구간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경찰, 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과속, 난폭 운전 단속도 진행합니다. 기차를 이용한 귀경, 귀성 행렬도 지원합니다. KTX 좌석 가격을 평균 10% 내리고 역귀성하는 열차 가격은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은 인천공항 출국장을 기준으로 최대 30분 정도 일찍 열고 주요 공항 대기 상황을 온라인 포털을 통해 공개합니다. 여객선 운항 정보는 네이버와 카카오 길찾기 서비스와 연계해서 고향 가는 길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6: 귀성 퇴근 차량이 몰리는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평소보다 50% 가까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휴 전날 평균 사고 건수는 4,800여 건으로 평소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 비중은 20%로 가장 높았고 절반에 달하는 사고가 오후 2시에서 밤 8시에 집중됐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디지털 서비스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업계 등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상황반을 가동해 트래픽 급증과 서비스 장애, 보안 위협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탑승객이 몰리는 KTX 주요 구간 통신 설비는 기존보다 3배 늘렸고 다운로드 속도도 20% 개선했습니다.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에서는 연휴 기간 운영을 하는 병의원과 약국, 응급실과 무료 주차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고물가 탓에 장보기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올해도 나옵니다. 하지만 잘 찾아보면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농축산물 할인 행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KCTV의 김지우 기자입니다.
8: 제주 시내 한 대형마트입니다. 과일과 채소, 고기 등
1: 각종 성수품이 매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올해 차례상 제수용품 구매 비용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대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8: 어떤 날은 좀 쌀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비싼데 저 세일할 때 많이 사요.
1: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할인 행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1,030억 원의 할인 지원에 더해 가용 예산 9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농축산물은 최대 40%, 주요 수산물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우를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0: 서프라이즈 할인 행사와 한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돼지고기 할인전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30%,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뭐 농림수산부에서 할인도 많이 하고 해서 육고기라든지 그런 쪽은 살만한 것 같아요. 이런 할인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지역 차원의 소비 촉진 대책도 시행됩니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두 달간 탐나는 전 월 적립 한도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착한 가격 업소에서는 적립률이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 이 제주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제주 특산품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2: 네, 지난 2일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뒤집히는 사고로 5명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수색이 19일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일은 수중수색을 위한 바지선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준 기자, 이제 바지선이 내일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요?
3: 네, 내일 예인선 TMS 캐처가 침몰한 해역에 선사 측이 바지선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닷 4개를 내릴 바지선은 수중수색 등을 위한 해상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지선은 감압챔버 등 심해 잠수 장비와 잠수사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체는 부산 기장군 대변항 남동쪽 6km 수심 87m 해저에 가라앉은 상태인데요. 해경 수색 범위인 수심 60m를 벗어난 만큼 심해 잠수사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사 측은 민간 무임 잠수정을 먼저 투입해 선체와 주변 지형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뒤 민간 잠수사를 내려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경은 실종자 수색 방식을 구역을 정해 수색하는 집중수색에서 함정별 구역에 따라 수색하는 광범위 해상수색으로 바꿨습니다. 집중수색 장기화와 추석 연휴 해상 안전 관리 등 치안 수요를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해경 설명입니다. 286톤짜리 예인선 TNS 캐처호는 지난 2일 부산 오륙도에서 동쪽으로 9km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예인하러 운항하다 뒤집혔습니다. 선원 8명 가운데 1명이 구조됐지만 2명은 숨졌습니다. 5명은 실종돼 19일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2: 이번 청문 전국 기간에는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크고 작은 의혹들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이제부터는 수사의 시간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에 결정타가 된 건 신약 로비 의혹입니다.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 신속한 승인을 전달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임상시험 승인으로 실제 93명에게 투약된 데다가 주가 조작에 빌미가 됐다는 게 야권 주장입니다. 의혹 제기와 전천후 검증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녹취록 공세가 한몫했는데 김승원 후보자 사퇴 직후엔 국민의 승리란 소회를 밝혔습니다.
5: 철회했다는 이야기는 김승원의 문제,
4: 한동훈 의원입니다.
5: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제기 한쪽에다가 복수하겠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4: 김 후보자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를 해명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6: 열악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다른 장애인 단체의
4: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빼앗아 놓고 김승원 후보가 사퇴할 때까지 장애인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은 파렴치합니다.
4: 국민의힘은 사퇴는 면죄부가 아니라며 각종 의혹을 모두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다시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떠나는 순간에 마저 표적 수사 타령을 늘어놓으며 오기를 부렸다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공소취소라는 제일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단지 작전의 선봉장을 교체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이 대통령도 정조준했습니다.
7: 김현지 실장 등 인사 농단에 대해
4: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7: 축사십시오. 인사검증 시스템이 왜 이 지경으로 무너졌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나서십시오.
4: 용혜인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연이은 낙마로 기세가 바짝 오른 국민의힘은 이제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겨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20일 대국민 보고대회까지 예고하며 인사 실패 여론전은 추석 밥상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과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을 겨냥해 간신철거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모두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인 강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길 수 없다면서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강 후보자가 북한을 주적이라 말도 못하고 사관학교 통폐합과 조기 전시작전권 환수 등에 대한 뜻을 밝힌 건 국민의 뜻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통합을 말하는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꺼내들고 기자회견이 마음에 안 드니 국민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다면서 국민 분열에 꺼지지 않는 땔감을 공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명수 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을 통해서 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고 안 하겠다고 누차 말해도 못 알아듣겠다고 한다며 이 추석에 장 대표에게 문해력 학습권이라도 선물해야겠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자신의 망상을 국민 생각이라 포장하는 오만, 본인 비전은 없고 상대 의견을 깎아내리는 데만 전력을 쏟고 있다며 누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사분오열시키려고 하는지 우리 국민은 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앞에 놓인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지지율 하락 국면 속에 진보 진영을 통합하는 겁니다. 당내뿐 아니라 원내 제3당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근 양당은 건건히 부딪히며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송지은 기자입니다.
8: 김민석 대표 체제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미묘한 신경전은 지도부 상견례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대표가 아침 회의 공개 발언으로 대통합 추진단을 띄우자
9: 개혁 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8: 김민석
9: 향한
8: 민주당 대표입니다.
9: 연대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연대분과 위원장 이해식
8: 혁신당이 예방도 오기 전에 연대기구부터 일방적으로 발표하느냐며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쏘아붙인 겁니다. 출발부터 삐걱된 연대 논의는 김 대표가 평택을 지역을 찾아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끝났다고 발언하며 또 한 번 균열이 생겼고
10: 그리고 웬 지분 타령입니까? 정치
8: 신장식 조국 혁신당 대표입니다.
10: 프레임 정치 국민이 다 알아봅니다.
8: 혁신당이 신뢰회복 조건으로 제시했던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는 쟁점이 됐습니다. 김 대표가 현재 기준인 20석을 전체 의석의 5%인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자 12석인 혁신당은 단독 교섭단체는 막겠다는 거냐며 유신 이전에 10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연대 논의가 꽉 막힌 사이 혁신당은 개혁과 확장이라는 양당의 노선 차이를 날마다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자와 공소청 직제안 등 정책적 쓴소리를 넘어 레드팀을 자처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국정지지율이 떨어진 건 전통적 지지층을 적으로 쳐낸 결과라며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자
11: 중도 확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통적 진보층의 내부를 갈라놓거나 또 진보층 내부의 특정 그룹을 적으로 만드는 게 맞는 건가?
8: 감정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12: 레드팀이니 내가 뭐 어쩌니 이런 것은 조국
8: 박지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12: 평택에서 낙선되니까 분풀이하는 것 같아요.
8: 민주당은 스스로를 진보 맏형으로 혁신당은 동등한 관계의 우당으로 부르는 건 진영 내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 당부에도 양당 지도부가 온도차를 나타내면서 조속한 갈등 수습은 난망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이 맑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초반 큰 일교차 속 맑은 날씨 꾸준하게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목요일과 추석 당일인 금요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가겠고요. 토요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종로 따라가는 길, 현재 종로 상가에서 일가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종로 상가에서 일가 쪽으로 신호대기로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을지로도 삼가에서 일가 쪽으로 신호대기에서만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정체 구간이 약간씩 늘고 있는데요.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영천분기점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그리고 상서부근, 옥산 부근, 안성에서 안성 분기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차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설악에서 하도 분기점, 덕소 선패에서 강일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송악에서 포승 분기점,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밀리는데요. 화성휴게소 부근은 고장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월 20일 일요일 3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가을이 되면 특히 9월 21일이 다가오면 라디오 신청곡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인데요. 수식어가 따로 필요 없죠. 9월을 대표하는 유명한 곡인데요. 왜 그 중에서도 21일일까요? 한번 귀 기울여 찾아보세요. 이 맨 처음 가사에 The 21st night, 21일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가을의 신호탄과 같은 명곡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 들려드릴게요.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FM 94.5MHz YTN 뉴스 FM 주말 뉴스 앤 뮤직을 듣고 계십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엘비스 플래슬리의 원곡을 펫샵 보이즈가 리메이크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성공한 듀오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Always on my mind 듣고요. 또 광고 음악부터 올림픽 개막식까지 아마 듣자마자 아실 거예요. 인트로가 아주 익숙한데요. 일로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곡입니다. 미스터 블루 스카이까지 듣고 올게요.

패셔 보이즈의 Always on my mind, 일로의 Mr. Blue Sky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3시 32분 지나고 있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개헌 추진단을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하게 정리한 만큼 이제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헌의 본질도 민생, 국민 통합이어야 한다며 5.18과 부마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 개혁, 정치제도 개선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은 명절에도 돈을 받고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28.8%가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가운데 빨간날 유급으로 쉴 수 없다는 응답은 55.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에 그쳐 5인 미만 사업장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재해 복구비를 지급합니다. 폭염과 가뭄 피해가 확인된 농가 만 4천여 곳, 강풍 피해 농가 580여 곳이 대상으로 액수는 305억여 원 규모입니다. 복구비는 빠른 영농 복귀와 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될 계획입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849번님, 평택은 더운 날씨입니다. 집에서 홈트해야겠네요 하셨네요. 운동에 딱 맞는 흥겨운 두 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한도전 하나마나송 기억하시나요? 그 곡의 원곡입니다. 7080 아바와 양대산맥이었죠. 보니 엠의 바하마 마마. 그리고 역시나 70년대 그룹 빌리지 피플의 Go West까지 들려드릴게요.

보니 엠의 바하마 마마, 빌리지 피플의 고 웨스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재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8일 만에 재발사입니다. 앞서 북한은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해제 종료 다음 날인 지난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수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틀 뒤인 14일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순항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인기 등 4가지 무기를 이른바 석고쏘기한 화력 습격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권 내 특정 계파의 지지층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구애가 눈물겹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오늘 SNS에 이 대통령이

한 글을 퍼날랐다가 삭제한 뒤 밤중에 긴 해명을 올린 것은 민주당 특정 계파 지지층을 향해 잘 모르고 날랐으니 봐달란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친구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혐오와 비아냥을 벌이라고 한 것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눈치 좀 챙기라고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을 전국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조직적으로 유통한 일당 1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태국에서 전통 의상 속에 필로폰 3.5kg을 숨겨 포장한 뒤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해 전국 농촌이나 공단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게서 필로폰을 사서 투약한 외국인 노동자 39명도 경찰에 붙잡혔는데 대부분 불법 체류자였고 근무 중에 마약을 하고 환각 상태로 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동시에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3kg을 압수하고 태국에 있는 총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끝으로 두 곡 준비했습니다. 루 리드의 퍼펙트 데이 그리고 루 크리스티의 비욘드 더 블루 호라이즌까지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4시 20분 양수진 아나운서의 굿모닝 굿라이프가 기다리고 있고요. 5시 뉴스 앤 뮤직은 이태원 아나운서로 돌아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0: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6: YTN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청명한 가을 아침 저녁으론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쾌청한 하늘을 보이는 오늘 한낮에 서울이 29도, 현재 광주 30도까지 올랐고요.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목요일과 추석 당일인 금요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도심에서는 종로 따라가는 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종로 2가 쪽으로 차 간격 좁히고요. 반대쪽으로는 종로 3가에서 1가 쪽으로 더딥니다. 을지로는 을지로 입구에서 을지로 3가 사이 양방향 지체와 정체가 되풀이되고요. 태계로는 태계로 2가에서 태계로 1가 방향으로만 서행 중에 있습니다. 간선도로 정체가 그리 심하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씩은 좀 더 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따라서 성수 쪽으로 연희에서 홍제문 터널 쪽으로 더디게 통과하고 있고요. 성산 쪽으로는 기름램프 부근으로 주춤합니다. 옆으로 북부간선도로 로는 구리 나들목 나와서 내부순환로 진입할 때까지 정상 속도가 떨어집니다. 분당 수호로 위로 차가 약간 늘었습니다. 성남 방향으로는 탄천 1교에서 수소까지 밀리고요. 반대쪽으로는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옥산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쭉 차량 행렬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천안 부근, 안성분기점 부근,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답답한 흐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에서 물러났지만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한 고발이 새로 접수되면서 경찰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의 자료 유출 의혹도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4: 이번 추석 연휴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오는 24일,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5일이 가장 정체가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동시에 고속도로 내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씩 할인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3: 경기도 안성시의 벼룩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4: 이른바 매건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가 모레 나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도 나옵니다.
3: 내일도 대체로 쾌청한 가운데 서쪽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YTN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3: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야권은 그동안 제기됐던 김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압박하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 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자, 관련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야권에서는 김승원 의원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여전하다고요?
5: 그렇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놨지만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는 야권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전직 보좌진의 기자 성추행과 폭언 관련 탄원서 제보를 민주당이 언제 받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김민석 대표가 청와대보다 제보를 먼저 받고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 또 성추행이 벌어진 술자리에 동석해놓고 입을 꾹 다문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면 공범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도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후보자직에서 물러난 날에도 민주당은 검찰 탓만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부정청탁과 음주운전 논란도 다시 꺼내들며 민주당이 처음부터 김 의원을 검증할 생각이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지키겠다고 단언했다며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도 계속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남탓, 호르무즈 해협, 전쟁 파병 불가 방침에 대해선 말 바꾸기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현 정부의 실정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를 진행한 뒤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정권 비판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3: 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죠.
5: 네, 민주당은 김 의원과 관련해 어제까지만 해도 살신성인 등 표현을 써가며 엄호했지만 오늘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김 의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이미 사퇴한 만큼 더 대응할 게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연일 의혹을 제기해온 한동훈 의원을 향해 민주당은 반격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검찰 수사 자료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밝히라며 과거 법무부를 지휘한 사람이 수사 기록을 쥐고 조작하면서 사냥에 사용했다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민생 현장을 챙기는 데도 주력하며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18만 5천 톤의 성수품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연휴 기간 민생 현장을 챙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명절 밥상 앞에서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규탄 구호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오는 22일 국민의힘이 대국민 실정 보고를 예고한 데 대해서도 명절 민심을 정쟁 소재로 소비할 게 아니라 입법의 출발점으로 삼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에서 물러났지만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4: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은 관계자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한동훈 의원의 자료 유출 의혹도 수사 선상에 함께 오르며 당분간 이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6: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는데 결정타가 됐던 신약 청탁 의혹.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해달라는 브로커 양모 씨 요청을 전달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았다는 게 골자입니다. 재작년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근 고발이 새로 접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수사를 본격화하려면 당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만큼 경찰은 과거 수사 기록 검토를 위해 검찰과 자료 공유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 씨와 제넷셀 설립자 강모 씨의 1심 형사 재판은 이제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선고가 나와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김 의원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7: 김승원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8: 김승원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신변보호는 왜...
6: 청문전국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고발 사건도 영등포서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한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9: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의
10: 김승원 수사 비밀 전 불법 법무부 장관 유출. 후보자입니다.
9: 짜짓기 사태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6: 이와 별도로 김승원 의원 배우자가 일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배우자와 수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권 내 특정 계파의 지지층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구애가 눈물겹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오늘 SNS에 이 대통령이 한 글을 퍼날랐다가 삭제한 뒤 밤중에 긴 해명을 올린 건 민주당 특정 계파 지지층을 향해 잘 모르고 날랐으니 봐달란 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친구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혐오와 비아냥을 버리라고 한 것도 지지율 떨어지고 있으니 눈치 좀 챙기라고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4: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 취지에 따라 멸칭 정치와 갈라치기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SNS에 친명을 자처하는 국회의원, 정치인, 평론가, 유튜버 그리고 시민들께 정중히 그리고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조 원장은 거친 태도는 지지와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대통령을 향한 혐오 선동의 소재, 비난의 이유와 명분이 된다면서 역설적으로 이는 오히려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4: 내일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중형이 구형됐던 전직 군 장성들의 첫 번째 법원 판단도 나옵니다. 이번에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민혁 기자,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가 나오죠?
11: 네, 서울 고등법원은 모레 오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영부인 시절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모두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장신구를 비롯해 명품 시계와 가방, 이우한호 백그림 등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영부인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해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질타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공직을 팔지 않았다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누군가와 거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인정된 금품 수수 대가성이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3: 네, 내일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에 대한 선고도 진행되죠?
11: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회의를 엽니다. 여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전 사령관과 이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박한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25년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우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장성급 장교인 이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으로 전락시켰고 오랜 시간 동안 모의해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들 대부분이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거나 계엄을 모의한 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가운데 1심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3: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방위성이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은 일본에 해당 발사체로 인한 영향이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항행 중인 선박들의 향후 관련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또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 발사를 발표한 건 지난달 20일 이후 처음이며 올해 들어서는 9번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해 막대한 외화를 챙긴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 훈련장까지 현대화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전장에서 현대적 경험을 쌓고 있으며 이는 태평양 전체 안보에 직결된 위협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2: BBC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태를 조명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도박이 빈곤하고 고립된 북한에 확실한 성과를 안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은 초반 낯선 현대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심각한 인명피해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참혹한 희생 이면에서 북한 정권이 챙긴 경제적 지정학적 이익은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이 무기 수출과 병력 파견으로 챙긴 외화는 북한 GDP의 3분의 1인 13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13: 우리의 특별군사작전을 지지해준 북한 지도부와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12: 막대한 실익을 확인한 북한은 노후화된 훈련장까지 뜯어고치며 다음 파병 부대의 실전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평양과 은산군 일대 훈련장에 사격과 침투 연습용 모의 건물이 들어서고 파괴된 흔적까지 위성사진에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파병 대가로 챙긴 북한군의 현대전 역량과 무기 운영 경험은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태평양 안보의 큰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이미 러시아의 3만 명 추가 수용 정황을 거듭 상기시키며 북러 군사 밀착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해왔습니다.
13: 러시아는 북한이 전쟁 수행법을 익히고 실전 경험을 쌓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미사일 사정권 내 모든 아시아 국가의 위협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12: BBC는 북한이 자국의 이익이 되는 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계속 파견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6: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7: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18: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17: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19: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0: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9: 건강해.
20: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9: 건강기능식품.
2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2: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0: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 축제. 고향 특례시.
4: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걷고 뛰기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 나들이 다녀온 차량들 이제는 고속도로 위로도 많아지고 있고요. 도심 곳곳으로도 조금씩 더 늘고 있는데요. 먼저 테헤란로 따로 가는 길 삼성역에서 포스코 사거리 쪽으로 지체입니다. 언주로 따라 성남 쪽으로는 도산공원에서 서울세관까지 강남 세브란스병원 앞으로 저행하고요. 반대 성수대교 쪽으로는 구룡터널에서 영동삼교까지 더디게 통과합니다. 양재대로는 1원 터널 사거리에서 구룡 터널 쪽으로 차 간접 좁히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송추와 노고산 1터널 사이로 차가 많아져 있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송내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 부근, 천안 분근에서 밀리고 안성 분기점을 통과할 때 그리고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쭉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설악에서 화도까지 16km 구간 더디고요. 그리고 서울 다와서 덕소 삼패에서 강일 쪽으로 합류하는 길도 정체 나타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광천과 홍성 일대로 각각 돌발 구간이 있고요. 송악에서 포승 분기점 그리고 경기권 진입해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직에서 금천까지 차량 속도 떨어져 있습니다. 알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지난 10일부터 교통사고 치료에 관한 새 규정이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 환자는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과잉 진료로 새는 자동차 보험금을 줄여서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이 교통사고 경증 치료 8주 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요.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4인 가족의 보험료 한 달에 20만 원 절감하면서도 보장은 오히려 탄탄하게 채운 사연 만나봅니다. 그동안 망설였던 ETF 투자도 함께 시작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귀 기울여 주시고요. 오늘도 이것만 물어보살 청취자님들의 질문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셔볼게요.

0: 모실게요.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그렇군요.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기간도 명확해요. 8주 이상 치료받을 땐 전문 의료인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거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까요?
2: 네네. 오늘 머니 인사이트에서 교통사고 8주 룰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텐데요. 네. 나는 사고 나면 한방병원 자주 가는 편인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 자동차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이어지는 머니클리닉 코너에서는 보험이 비싸다고 해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건강하신데 간편상품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 그리고 ETF 투자 시작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청취 부탁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니까 지금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굿나이프 알찬 소식 많이 준비했습니다. 듣다가 우리 집도 상담 필요하다, 나도 전문가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이 짚어주신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오늘의 첫 코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머니 인사이트 만나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치료를 8주로 제한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대형 손해보험사 4곳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87%를 기록해 7천억의 적자를 냈고 올해는 1조 2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부담이 2천만 운전자 모두의 보험료 인상

0: 결단을 한 건데요. 오늘 전문가픽 뉴스에서는 바로 이 부분, 교통사고 8주 룰,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두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우리가 사실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나면은 네. 증상이 뭐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며칠이 지나서 또는 뭐 네. 한 주 지나서 그제서야 막 근육통처럼 막 아파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이거 치료가 되게 더디기도 해요. 네. 그래서 8주면 한 두 달, 이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8주가 넘어가면 치료비가 끊긴다.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골절이나 수술, 신경 손상 같은 상해 등급 11급 이상 되는 중상 환자분들은 입원 제도와 전혀 관계가 없고요. 8주 룰이 적용되는 건 상해 등급 12급에서 14급, 즉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처럼 경미한 부상을 입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어도 멀쩡한데 아픈 경우, 어깨나 허리가 삐끗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0: 근데 왜 이런 제도가 도대체 생긴 거예요?
2: 네, 숫자를 보시면 이해가 되세요. 2019년부터 24년까지 교통사고 경상 환자 수는 오히려 줄었어요.
0: 네.
2: 그런데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 원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40% 이상 늘었어요. 가장 많이 늘어난 게 한방 진료비입니다. 2019년도에 6,500억이었는데 24년도에는 1조 1,400억으로 폭증했어요. 예. 반면에 의과 진료비는 오히려 줄었고요. 이 부담이 결국 2천만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0: 아, 그러니까 보통 사고가 나면은 뭐 합의를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저 계속 아파요, 저 계속 진료 네. 받아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의원 한방치료 계속 이어가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타간 보험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험사의 적자가 됐고 결국엔 8주 룰이라는 것까지 생기게 된 겁니다. 네네. 자, 그럼요. 치료가 8주가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 네, 일단 8주가 넘어갔을 때 부랴부랴 준비하시면 늦습니다. 그래서 7주 안에 진단서와 치료 경과 서류를 보험사에 미리 제출하시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인이 검토를 하고 치료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0: 꼼꼼하게 살펴볼 항목들이 생겼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짚어봐야 될 게 있다고요.
1: 네. 내 자동차 보험이 자기 신체 사고로 되어 있는지 자동차 상해로 돼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등급별로 보험금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반면 자동차 상해는 실제 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거든요. 보험료 차이가 5만 원 정도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장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당장 내 자동차 보험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0: 아, 지금 당장 꺼내고 싶어요. 지금 당장 저도 막 꺼내보고 싶은데 방송이 끝난 후에 저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내 자동차 보험 안에 자기 신체 사고가 돼 있는지 또는 네. 자동차 상해로 돼 있는지에 따라서 보상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네.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최근에 나도 교통사고 났어, 접촉사고 났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된 보상 어떻게 받아야 되지 고민이셨다면 오늘 전문가가 짚어주신 이 내용들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 나도 만일에 사고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 잘 보상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점검을 좀 직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상담 신청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상담 무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도움 필요하신 분들 샵 0945번에 상담 문자창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고민을 안고 계신 청취자분을 직접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오늘 사연은 일산 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50대 후반 시내버스 기사님 이야기입니다. 저희 굿머니 굿라이프를 정말 오랫동안 애청해오신 분이고 운행하시는 내내 방송을 들으시거든요. 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0: 그러게요.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도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버스에서 저희 방송 틀어주시면 진짜 기사님뿐만 아니라 그 버스에 탑승한 모든 승객분들도 다 함께 듣는 거니까 네. 진짜 좋은 정보 같이 얻을 수 있어서 뭐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맞습니다.
0: 지금 버스에서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기사님께 볼륨을 좀 더 키워달라고 부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언젠가 상담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은 계속 드셨는데 버스 운행 중에는 문자를 못 보내시잖아요.
0: 그럼요, 안 되죠. 네.
2: 그래서 아내분한테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아내분도 가사일로 바쁘시다 보니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매일 오후 4시만 되면 아내분한테 전화하셔서 라디오 틀어! 굿모닝 굿나이프 나와! 이렇게 귀찮게 하셨대요.
0: 아, 진짜요? 네. 아유, 약간 아내분한테는 이 상담 신청이 좀 숙제처럼 느껴지셨을 네. 것 같기도 해요.
3: 네, 그렇게 하셔서 드디어 아내분이 상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처음에 전화 연결이 되었을 때 아내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남편이 자꾸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0: 등떠 밀려서 신청했어요. 네.
3: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반가운지 잘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담을 신청하게 된 데는 보험 말고 또 다른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0: 어떤 고민이 있으셨을까요? 네,
2: 직장 동료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요즘 뭐 ETF니 주식이니 이런 얘기가 빠지질 않죠. 그래서 청취자님도 뭔가 해야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예전에 주식으로 꽤 손해를 보신 경험이 있어서 또 시작하기가 겁이 나는 거죠. 그렇다고 은행 적금은 이자가 너무 낮고 주변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러다 보니 이거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셨다고 합니다. 이런 투자 고민에 보험료 부담까지 겹치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신 거죠.
0: 아, 뭐 주변에 수익 봤다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요즘에는 또
4: 요즘 안 좋아요.
0: 맞아요. 네. 손실률이 너무 커서 이거 네네. 어떻게 메워야 하나 고민인 분들도 굉장히 많기

0: 때문에 네. 투자 그냥 그 두 글자에 겁부터 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뭔가 해야 하겠다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정확하게 시작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분들 네. 자 굿모닝굿나잇 전문가분들이 오늘 그 코칭도 해주실 예정이니까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과 재무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보험부터 네. 좀 먼저 정리를 해보죠.
1: 네. 4인 가족 보험 전체를 다 꺼내서 들여다봤는데요. 남편분, 아내분, 20대 후반 두 아드님까지 4인 가족 전체 보험료가 한 달에 118만 원이었습니다.
0: 4인 가족이 118만 네. 원이다. 꽤 많아요. 월 보험료 수준이. 자,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2: 네, 남편분 보험부터 살펴봤더니 역시 오랜 애청자다우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잘 준비된 보험도 많았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최신 담보로 적정한 보험료에 잘 유지하고 계셨고요. 오래전에 가입하신 납입 완료된 종신보험도 암진단비, 입원 일당, 후유장애까지 구성이 잘 되어 있었어요. 2010년도에 가입하신 비갱신 암보험도 보장 내용이랑 보험료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이것들 그대로 다 유지하시라고 안내드리고 칭찬까지 드렸습니다.
0: 그러니까 오래된 보험이라고 사실 정리의 네. 대상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닌가 봐요.
2: 네, 맞아요. 오래된 상품이라도 나에게 유리하고 가성비가 좋은 보험은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0: 그렇군요. 우리 기사님 칭찬받아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1: 박수 쳐드리고.
0: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반대로 네, 네. 손봐야 할 부분도 있었을까요?
1: 아, 네. 최근 3년 사이에 지인 소개로 새로 가입하신 상품들이 있었어요. 가입 내역을 보니까 상품 이름에 355 간편종합보험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0: 355 뭔가 네. 369 게임 같기도 하고 도대체 355 이게 무슨 의미인 거죠?
1: 네. 간편심사 상품의 심사 기준을 나타내는 건데요.
0: 심사 기준?
1: 네. 심사 기준. 네. 숫자 3개가 각각 다른 조건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최근 몇 년간의 입원이나 수술, 중대질환 진단 이력 등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상품인데요. 첫 번째 3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이력, 가운데 5는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력, 마지막 5는 5년 이내 중대질환 진단 이력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복용하시는 약은 있으셨지만 입원이나 수술 이력, 중대질환 이력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0: 네. 그럼 이런 네. 간편종합보험 가입의 대상자는 아니셨던 걸 텐데요.
2: 그렇죠. 네. 또 아내분 보험도 봤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권유받아 가입하신 갱신형 보험들이 여러 건 있었고 두 아드님은 비갱신형이긴 했지만 납입 기간이 무려 30년 납으로 너무 길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래에 가입하신 보험에 문제들이 좀 있었고 아드님들 네.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비해서 보험료 납입을 너무 길게 해야 한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험료도 보험료인데 결국에는 가입 조건이나 내가 이 보험료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납입 기간까지 하나씩 다 따져봐야 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보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매달 보험료는 상당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정작 노후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투자를 해보고 싶어도 과거 주식 손실 경험 때문에 약간 두려워하셨어요. 결국 보험료를 포함한 가정의 재무 구조를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보장성 보험은 보장성 보험대로 네. 투자는 투자대로 각각 따져보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 재무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좋은 재무 설계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우리 집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내 보험도 궁금하고 나도 점검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 무료인데요. 여러분들 상담 신청하시는 문자 이용료만 발생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니까 가급적 상담 짧게 두 글자만 넣어서 네, 보내주세요.
1: 자, 상담.
0: 그렇죠.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문가 무료 재무 상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족의 재무 상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잠시 후 애프터 결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면?
4: 마이너스 가계부가 고민이라면?
3: 노후자금 준비가 막막하다면?
4: 새는 돈 막고 있는 돈 불리는 시간.
3: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트.

0: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정재형 팀장님, 박상규 팀장님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험 점검도 노후 대비도 모두 필요한 가정의 사연 만나보고 있었습니다. 일산 동구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버스 기사님이신데요. 자, 어떻게 도움을 주셨을까요?
1: 네. 가장 먼저 궁금하실 보험료부터 말씀드리면요. 기존의 4인 가족이 한 달 118만 원 내시던 보험료가 98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매월 20만 원, 연간으로는 240만 원 줄인 거죠.
0: 그렇군요. 네. 근데 보험료만 준 게 아니라 보장도 많이 늘고 뭐 어떤 변경안이 더 있었겠죠?
2: 네, 단순히 보험료를 줄인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남편분이 이전에 복용하는 약을 있으셨지만 최근 5년 이내 수술이나 중대질환 이력이 없었는데 가입했던 355 간편종합보험은 3텐텐이라는 상품으로 변경을 도와드렸고요. 쉽게 말하면 10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고 중대질환 진단 이력 등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한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355보다는 보험료나 보장 조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니 355가 아니라 3텐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었던 거죠.
0: 그렇군요. 네. 드시는 약이 있거나 예전에 네. 뭐 질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어서 네. 어쩔 수 없이 유병력자 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는 분들, 그러니까 네.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네요. 가운데 그리고 끝에 숫자가 크면 클수록 나한테 유리한 거다.
1: 맞습니다.
0: 355보다는 3텐텐이 보험료나 보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니까 네. 청취자님도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보험료로 내고 계셨으니 그렇죠. 그걸 이제 변경을 도와주신 거예요. 네.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355 간편보험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정비를 했고요. 다만 심사 과정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여러 번 하신 이력이 있어서
0: 이가 안 좋으셨네요.
2: 네네네. 일부 보험사에서는 거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마다 인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질환 관련 병력을 인수해주는 보험사를 찾아 최종적으로 가입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추가로 아내분의 갱신형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정비를 해드렸고요. 두 아드님도 30년 납에서 납기를 20년 납으로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10년을 단축했습니다.
0: 10년의 납입 기간이 줄었다. 그럼 네. 이건요 보험료로 따져보면 총보험료가 얼마나 줄게 된 거죠?
2: 네, 놀랍게도 필요한 담보와 최신 담보까지 보완을 했는데도 두 분 합쳐 기존 보험료보다 2만 원이 더 저렴해졌습니다.
0: 한 달에 2만 원, 네네. 10년 동안 덜 내도 되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상당한 금액이네요.
1: 맞습니다. 여기에 보장도 더 채워드렸는데요. 기존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었던 진단비뿐 아니라 치료받을 때마다 반복 지급되는 암 주요 치료비와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추가하고 로봇 수술, 표적항암, 중입자 방사선, 카티 치료 같은 고액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까지 공백을 확인해서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요렇게 보장을 이제 각각 채웠고 청취자님이 궁금해하셨던 네. 이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좀 조언을 주셨을까요?
1: 네,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손실했던 이유 그 경험이 있으셨다 보니까 이번에는 적립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드렸어요. 주식처럼 타이밍을 보면서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적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단가를 분산할 수 있거든요. 물론 투자 상품인 만큼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잡지 못했던 분들이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네, 그리고 이 상담에서 중요한 건 특정 상품 하나를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보험료만 줄이는 게 아니라 보험은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를 하고 줄어든 비용은 저축과 투자를 늘리고 마지막은 노후 준비까지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0: 그렇죠. 처음 상담 신청하실 때는 그냥 보험 점검만 해봐야겠다. 그리고 전문가들이라고 하니까 좀 투자 네. 조언 좀 얻어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셨는데 매달 줄인 20만 원에 보험료에다가 이 가정에서 조금 더 여력으로 보탤 수 있는 돈까지 더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립식 ETF 펀드 투자를 이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보험 상담이라는 게 보험료 네. 수준만 줄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줄인 돈을 포함해서 가족의 돈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자산 증식, 부의 네. 증식 이런 효과까지 다 볼 수 있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럽고 느끼면서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보험이라고 무조건 해지할 것도 아니고 새로 가입했다고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게 잘 가입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보험뿐만이 아니라 재무 상담까지 이렇게 알차게 정리가 됐으니 청취자님 그리고 가족분 모두 다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연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험 정리된 거 그리고 남들 다 한다는 ETF 투자도 이제 내 방식으로 시작했다는 안도감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이 상담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파져서 우리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 말씀이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동안 가장으로서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일해오신 분이 정작 본인을 위한 준비는 뒤로 밀어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 상담이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보험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랜 시간 땀 흘려서 이런 과정, 소중한 일상들이 내가 아프다고 흔들리지 않게 조용히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투자도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달 30만 원씩 꾸준히 쌓아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용기 내셨으면 좋겠고 네네. 아우 정말 매달 빠듯하고 살기 힘든데 돈이라면 지긋지긋해서 그냥 전문가 만나서 마주 앉아서 돈 얘기하는 것도 싫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그래도 용기 내서 상담 신청하시고요. 고민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들도 잘 가입이 돼 있는 건지 오래전에 가입하고 한 번도 점검을 안 받아봤는데 이쯤에서는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 신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재무 상태 체크해 볼 수 있는 상담 신청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이프 상담 문자창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고민 사연들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이것만 물어보살. 자, 청취자님 질문 소개해드리고 전문가 두 분께 직접 바로 답변을 받아보겠습니다. 7742번님, 오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에서 교통사고 8주 룰 얘기해 주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저는요, 경미한 사고가 나면 습관적으로 한방병원에 가서 며칠 치료를 받는 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받고 싶고요. 진짜 근데 경미하게 다쳤지만 오래 아프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아, 네. 7742번님. 경미한 사고 나면 한방병원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0: 그리고 저는 네. 약간 한의원 들어가서 그 한약재 냄새를 맡으면 약간 네네. 치료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1: 네. 이번에 바뀐 건 8주를 무조건 못 치료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경증 환자들이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시려면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0: 아, 못한다가 아니라 심사 받아서 할 수 있다.
1: 네. 네. 여기에서 중요한 건 7주 안에 진단서랑 치료 경과 서류를 미리 제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8주 되고 나서 제출하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심사 결과 치료 지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 치료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7742번님 오늘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상해 말씀드렸는데 한방병원 치료비도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셔야지 실제 치료비 기준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로 가입돼 계시다면 다음 갱신 때 꼭 자동차 상해로 바꾸셔야 합니다. 보험료 차이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7742번님 7주 안에

0: 서류 챙기셔야 한다는 것, 자동차 상해 특약 들어있는지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 다시 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4419번님, 보험을 새로 준비하면서 뇌혈관이랑 심장 진단비를 들었습니다. 근데 설계사분이요, 2대 질환 주요 치료비가 아니라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둘이 뭐가 다른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순환계 주요 치료비 쪽이 훨씬 더 보장이 넓습니다. 2대 질환 주요 치료비는 이름 그대로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딱이두 가지만 진단받았을 때 보장이 되는 반면,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우리 왜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니는 것과 관련된 모든 기관을 보장하거든요. 심장, 뇌혈관, 동맥, 정맥은 물론이고 부정맥, 심부전처럼 2대 질환 담보에서는 전혀 보상이 안 되는 질환 52가지 순환계 질환을 보장을 합니다. 실제로 부정맥 환자가 5년 사이에 25%나 증가했지만, 2대 질환 담보만으로는 부정맥 치료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진단비를 일회성으로 받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2: 진단비는 진단 받았을 때한번 받고 끝입니다. 그런데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수술을 받거나 혈전용해 치료를 받거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매년 반복해서 보험금이 나와요. 뇌와 심장 질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재활치료 주기적으로 외래 검진, 장기 약물 치료가 이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비 하나로 그긴 치료 과정을 다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거죠.
1: 네,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암은 산정특례 혜택이 확진 후 5년간 모든 통원 입원에 다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은 다릅니다. 해당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기간에만 최대 30일까지만 적용이 돼요. 퇴원하고 나서 재활치료나 외래치료가 이어지면 일반 본인 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그 공백을 채워주는 게 바로 순환계 주요 치료비가 되겠죠.
0: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실손보험도 갈수록 보장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런 치료비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수술비 특약들을 좀잘 대비하시는 게전 진짜 중요하겠어요.
2: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실손보험이 보장이 더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반복해서 지급되는 순환계 주요 치료비가 있으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문자 보내주신 4419번님, 그 설계사분이 안내해 주셨던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기존의 2대 질환 주요 치료비보다 훨씬 더 좋은 보장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가입에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2대 질환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 두 가지만 보장이 되고, 순환계 주요 치료비는 부정맥, 심부전까지 52가지의 질환을 매년 반복 보장한다는 점. 특히 퇴원 이후에 재활, 치료 이런 것들 이어지는 구간에 진단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전문가 상담 필요하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근데 끝으로 정리를 해서 어떤 거한번더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뭔가 보험 점검 그래도 아직도 좀 망설여져요 하는 분들에게 우리 정지원 팀장님이 짧게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2: 일단은 뭐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고민을 하지 마시고 저희 굿모닝 굿나이프에 상담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0: 아유, 좋습니다. 어우, 정지원 팀장님의 진심이 지금 저한테까지도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보장 점검, 보험료 체크, 그리고 여러분들 고민 갖고 계신 노후 재원 연금 마련까지 다양하게 재무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샵 0945번의 문자창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는 계속 받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 설계 전문가 박상규 팀장님, 정재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재능대학.
6: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7: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6: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7: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보험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보험 하나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의 보험과 보장, 저축, 투자,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 준비까지 함께 살펴보는 큰 그림이 중요합니다. 고민되시는 분들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에게 맞춤 재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 B2B의 그리워하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YTN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바깥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이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다소 더웠지만 해가 지면 다시금 선선해집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18도로 서울 시작해서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심 곳곳으로 차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사평대로 서울 성모병원에서 반포나들목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고요. 동작대로는 경문고등학교에서 사당역까지, 반대쪽으로도 사당 나들목에서 사당역 쪽으로 정체 살펴집니다. 간선도로 정체도 어느 사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분당수서로는 복정사거리에서 탄천 1교, 청담대교 쪽으로 올라서는 길까지 쭉 차단격 좁히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구리 나들목에서 내부순환로 진입 할 때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늘고 있고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인제터널 부근 고장차도 있고요. 서종에서 화도, 남양주 요금소에서 강일까지 차간격 좁히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송추와 노고산 1터널 부근으로 꾸준하게 밀리는데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송내 부근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도 한 대 서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국민의힘은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 사퇴에도 부정청탁 의혹 등을 둘러싼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장관 후보 자리에서 물러난 날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탓만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처음부터 검증할 생각이 없었고 마치 김 의원의 변호인단처럼 청문회에 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도 주가 조작 의혹과 영장을 기각한 판사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이어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 논란까지 불거졌다며 사태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서려고 한다며 명절 밥상 앞에서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규탄 구호가 아니라 민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미 9월 한 달치 서울 도심 집회 신고까지 맞춰둔 상태라며 명절 밥상 민심을 듣겠다면서 민심을 듣기도

0: 전에 할 말과 날짜를 먼저 정해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따지는 것은 야당의 책무지만 그 자리는 국회여야 한다며 명절 민심을 정쟁의 소재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정책과 입법의 출발점으로 삼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 공개 질의를 던졌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민주당은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과 음주운전 그리고 이 갑질 폭언 의혹 등의 관련 제보를 언제 받았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보다 먼저 제보를 확인하고도 김 의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을 김 대표가 유지한 것인지도 따져물었습니다. 네, 취임 한 달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앞에 놓인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지지율 하락 국면 속 진보 진영을 통합하는 겁니다. 당내뿐 아니라 원내 제3당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근 양 당은 건건이 부딪히면서 골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김민석 대표 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미묘한 신경전은 지도부 상견례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대표가 아침 회의 공개 발언으로 대통합 추진단을 띄우자
2: 개혁 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3: 김민석
2: 향한
3: 민주당
2: 연대의
3: 대표입니다.
2: 다리를 놓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연대분과 위원장 이해식
1: 혁신당이 예방도 오기 전에 연대기구부터 일방적으로 발표하느냐며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쏘아붙인 겁니다. 출발부터 삐걱된 연대 논의는 김 대표가 평택을 지역을 찾아 지분을 놓고 나누는 시대는 끝났다고 발언하며 또 한 번 균열이 생겼고.
4: 그리고 웬 지분 타령입니까? 정치.
3: 신장식 조국혁신당
4: 그렇게
3: 대표입니다.
4: 하셔야 하는 겁니까? 프레임 정치. 국민이 다 알아봅니다.
1: 혁신당이 신뢰회복 조건으로 제시했던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는 쟁점이 됐습니다. 김 대표가 현재 기준인 20석을 전체 의석의 5%인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자 12석인 혁신당은 단독 교섭단체는 막겠다는 거냐며 유신 이전에 10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연대 논의가 꽉 막힌 사이 혁신당은 개혁과 확장이라는 양당의 노선 차이를 날마다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자와 공소청 직제안 등 정책적 쓴소리를 넘어 레드팀을 자처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국정지지율이 떨어진 건 전통적 지지층을 적으로 쳐낸 결과라며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자
5: 중도 확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통적 진보층의 내부를 갈라놓거나 또 진보층 내부의 특정 그룹을 적으로 만드는 게 맞는 건가?
1: 감정 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6: 레드팀이니 내가 뭐 어쩌니 이런 것은 조국
3: 박지원 민주당 의원입니다.
6: 혁신원장이 평택에서 낙선되니까 분풀이하는 것 같아요.
1: 민주당은 스스로를 진보 맏형으로 혁신당은 동등한 관계의 우당으로 부르는 건 진영 내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포용 당부에도 양당 지도부가 온도차를 나타내면서 조속한 갈등 수습은 난망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당 개헌 추진단을 출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또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한 만큼 이제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헌 추진 단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그동안 개헌 논의가 무산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유불리 탓이라며 자 그런 만큼 내후년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둬 내년 상반기 안에 이 합의된 개헌안을 갖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7: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참석한 국제행사에서는 사법 독립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긴 시간 숙고가 이어진 만큼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8: 각국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9: Courts must remain independent.
10: 법원은 독립

0: 입을 지켜야 합니다. 법관은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1: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후보자 제재청 요구 이후 20일 넘게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청한 두 신임 대법관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부장판사를 청와대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와 관련해 곧 입장을 내겠다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부친상과 국제 행사 일정으로 갈등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손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다시 제청하느냐 아니면 추천위부터 새로 꾸리느냐입니다.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여론은 물론 학계 의견까지 신중하게 살펴 흠결 없는 맞대응을 하겠다는 기류가 읽히는 상황. 하지만 청와대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달라며 재촉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2: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법조계 안팎에선 추석 연휴 전 입장을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고심 끝에 나올 사법부 수장의 결정이 반년 넘게 이어진 청와대와의 평행선을 좁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3: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가 모레 나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도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4: 초유의 대통령 부인 매관매직 사건으로 불린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김 씨는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모두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장식물은 물론 금거북이와 디올백, 이우한어백 그림까지 금품 수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가성이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혔는데 재판부는 김 씨가 지위를 이용해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0: 조선표 부장판사입니다.
5: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4: 김 씨는 지난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부족했던 처신을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은 공직을 팔지 않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누군가와 거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같은 징역 7년이 구형된 가운데 김 씨가 금품의 대가성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이 역시 항소심 판단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2.3 비상기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지휘부 5명에 대한 첫 법원 판단도 임박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의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종사했다는 혐의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우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군 지휘부에 대한 1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마약 사건 피의자 측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전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관세청 전 수사팀장 A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위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세관 조사관이 수행하는 공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1년 가까이 마약 밀수 사범 등 피의자 5명으로부터 불구속 수사와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 유아용 실내 놀이시설에서 초등학생이 조형물에 올라가 놀다가 떨어져 다쳤다면 업주에게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실내 놀이터 업주가 피해 아동과 어머니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과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반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피해자 측에 1,250만 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낙상 우려에 대한 경고문이 없었고 연령 통제나 안전관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업주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 어머니의 보호 감독 의무 위반에 참작해서 전체 손해액의 40%로 책임을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6: 서울 중위권 이하 지역에서도 국민평형으로 일컬어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아파트의 전셋값이 10억 원을 넘기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률은 이달 둘째 주 기준 7.8%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배 더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서울에서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성북구의 전셋값 상승률은 12.8%로 최근 이 지역 롯데캐슬 클라시아의 국평 기준 신규 전세 계약이 11억 원에 체결됐습니다. 동대문구에서도 청량리역 인근 한양 수자인 그라시엘 국병 전세가 10억 원에 계약되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대표 먹거리 호두과자와 아메리카노 가격이 최근 5년간 20% 전후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호두과자는 평균 가격이 5년 전인 2021년 8월보다 23.4%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설 연휴 기간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이기도 한 아메리카노는 5년 전 4천 원 정도였지만 800원가량 올라 19.2%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수면 등을 켜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 밝지 않은 조명이지만 심장에는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7: 자야 할 밤 어둠이 무섭다며 쉽게 잠들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 우리는 수면 등을 켜주곤 합니다. 은은한 불빛을 내는 수면 등은 보통 15룩스 정도 되는 빛을 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낮은 밝기의 조명도 심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 심장학회지에 올라온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야간에 3룩스 이상 빛에 노출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의 좌심실 벽이 1.5% 두꺼워졌습니다. 좌심실은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곳인데 벽이 두꺼워지면 내부에 피를 채울 공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8: 심장 벽이 두꺼워지고 좀 뻑뻑해지면은 피를 빨아들이는 능력이
9: 고대 구로병원 교수입니다.
8: 심장의 부담이 이렇게 심해지면은 몸이 붓거나 아니면 심부전,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병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7: 또 심장 기능도 저하되고 심장 근육의 유연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0년가량 추적 관찰한 결과 빛이 없던 대조군보다 심부전 위험 29%, 심근경색 위험 24%,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26%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야간의 빛이 수면 시간과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과 연결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잠자리에서 인공조명을 끄고 달빛까지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창문 커튼을 닫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8: 잘 때는 이제 TV나 어떤 이렇게 불필요한 조명을 사실 끄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충분히 그리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7: 특히 최근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하는 것 역시 비슷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

0: 뒤에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다소 더웠지만 해가 지면 금세 선선해집니다. 커지는 일교차에 면역력 관리 잘하셔야겠고요. 가을 정치가 참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길도 고속도로 위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도 여전히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사이로는 속도가 약간 떨어져 있고요. 인천 쪽으로는 여주분기점에서 이천, 양지에서 용인휴게소, 동수원에서 북수원, 월곡분기점 분기점 부근으로 주춤하고 서창 분기점 지나갈 때도 한 번 더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속도로 곳곳으로 상행선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창원 쪽으로 여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주 분기점 부근으로 4km 밀리고 있고요. 양평 쪽으로는 7원 분기점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 문경세제에서 문경 2터널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중부 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서청주 나들목 부근 밀리고요. 남이천에서 모가까지 경기 광주 분기점 중부 3터널에서 1터널 통과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도 교통량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정안나들목에서 남통세까지 지금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 천안 안성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차간격 좁힙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News and Music for Weekend.
1: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9월 20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주말의 둘째 날이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리 마음이 그리 무겁지만은 않죠. 보통 이 시간이 되면 아, 이제 주말도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아쉬움이 밀려오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며칠 후면 추석이니까요.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요일 오후의 무게감이 조금은 덜어지는 것 같습니다. 며칠만 더 힘내면 곧 쉴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직 남아있는 일요일 저녁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이모션스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Best of my love.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FM 94.5MHz 오후 5시 뉴스앤뮤직은 Best of My Love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모션스의 목소리로 출발해봤고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세우는 시간입니다. 노래 세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먼저 스티비 원더의 My Sherry Amour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스타일리스틱스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샤카칸 I Feel For You까지 함께 듣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2일에 이어 북한이 일주일여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대비태세 만전을 기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를 받은 지 3주째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쌓아온 헌정규범을 파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협의라는 관행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재청한 인사만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헌법 무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행여나 대법관 추천위를 재구성하려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려는 폭거라면서 즉시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대법관 후보를 재재청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오명을 얻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재재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내일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현재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은 채 재제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청와대 재제청 요구라면서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국회 송부를 요구해왔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만끽할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 뉴스도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오후 5시 39분 지나가고 있고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Never Be The Same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릅니다. Have You Never Been Mellow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디지털 서비스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업계 등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상황반을 가동해 트래픽 급증과 서비스 장애, 보안 위협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여름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재해복구비를 지급합니다. 폭염과 가뭄 피해가 확인된 농가 14,000여 곳, 강풍 피해 농가 580여 곳이 대상으로 액수는 305억여 원 규모입니다. 복구비는 빠른 영농복귀와 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될 계획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넷킹콜과 나탈리 콜이 함께한 Straighten Up and Fly Right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챗 베이커의 Let's Get Lost까지 두 곡 듣고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4: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귀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외출 계획이 없으셨더라도 나가고 싶어지는 날씨였는데요. 저녁에도 선선해서 식사하시고 산책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해가 진 후에는 외투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27.4도, 대구 24.7도, 광주 26.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평소 일요일 이 시간대는 도로 흐름 원활한데요. 현재는 정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수에서 마포 가는 길, 강남권에서 서행 흐름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립니다. 한남 방향은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정체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도 천천히 지납니다.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에서 종암동 가는 길 혼잡한데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여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주변 4km 정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네, YTN 뉴스와이드 이어가겠습니다.
1: 총력 엄호했던 김승원 의원의 법무장관 후보직 낙마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무소속 한동훈 의원 때리기와 민생 이슈로 국면 전환에 나섰지만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의원 사퇴 직후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고 옹호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공직자다운 자세다, 살신성인 표현까지 써가며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사퇴 발표 전 청와대에 음주운전과 갑질, 추행 등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는 바뀌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당 차원에선 더 대응할 게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4: 김승원 의원의 입장문이 어제
5: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4: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3: 공식 대응은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인데 당 안팎에선 곤혹스러운 기색도 감지됩니다.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도부까지 나서 후보자 사수에 올인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는데
6: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내부 문서가
5: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6: 한동훈의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선제일불량 쪽과이의 편집 공정을 밝히는 일입니다.
3: 검찰개혁 명분 내세워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 의원 가족 관련 사건들도 소환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민생 이슈를 띄우며 주도권 확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7: 이른바 김생용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당력을 집중했던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장

0: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장 추석 밥상 민심이 걱정인데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김승원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이후에도 야권의 공세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2: 네,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3: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개각 인사 논란. 하지만 야권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의원의 성추행, 음주운전 등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언급하며 상당 부분 진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제보를 언제 접수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밝히라며 김민석 대표가 묵인한 사실이 있다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도 압박했습니다.
4: 그 성추행 자리에 김승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잖아요.
5: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4: 오른쪽 넘어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3: 국민의힘 역시 그동안 제기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그리고 가족협동조합 특혜 논란 등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건데 중진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지키겠다고 했던 만큼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선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도 확대됐습니다. 장동현 대표는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과 사관학교 통폐합 그리고 전작권 조기 환수 등을 언급하며 강 후보자를 간신철거민이라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겨냥했습니다.
6: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5: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6: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인사청문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에 실패가 계속되고 있고
3: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청 반려 이후 재재청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대국민 보고대를 열고 정부 여당에 실책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정의투쟁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에서 물러났지만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2: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은 관계자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또 한동훈 의원의 자료 유출 의혹도 수사 선상에 함께 오르며 당분간은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7: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는데 결정타가 됐던 신약 청탁 의혹.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해달라는 브로커 양모 씨 요청을 전달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았다는 게 골자입니다. 재작년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근 고발이 새로 접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수사를 본격화하려면 당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만큼 경찰은 과거 수사 기록 검토를 위해 검찰과 자료 공유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 씨와 제네셀 설립자 강모 씨의 1심 형사 재판은 이제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선고가 나와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김 의원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8: 김승원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9: 김승원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신변보호는 왜...
7: 청문전국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고발 사건도 영등포서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한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10: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5: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0: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7: 이와 별도로 김승원 의원 배우자가 일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배우자와 수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11: 수사팀

0: 팀의 사건을 배당하고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2주 가까이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여권 내 반발 속 청와대도 김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에 나섰는데 반대파들이 요구하는 이 지명 철회 역시 쉽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3: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프랑스 순방 중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청와대는 조직의 안착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추가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범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한 이른바 검찰주의자라며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도 해명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4: 과거 보안 수사 필요성을
5: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입니다.
4: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3: 정부도 이례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는데
6: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5: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입니다.
6: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3: 정치권의 공세 수위는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이 아닌 범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며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 이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숙고는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7: 좀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시잖아요.
5: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7: 지금 그분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하고 있다.
3: 청와대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추가 검증을 꼼꼼하게 하지만 원래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을 거란 기류도 읽힙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결정이 지연될수록 청문회 일정도 촉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장의 부재가 길어진다면 간부 인사와 조직 구성 등 개청 작업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청을 앞두고 조직을 이끌 수장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김 후보자에 대한 최종 판단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북한이 한국이 동참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한 지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3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미일 3국의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가 끝난 다음 날인 지난 12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합참은 한미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이번 추석 연휴는 지난해보다 짧아서 많은 교통량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통행료 면제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기름값을 낮추는 등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이번 추석 명절 교통 정체는 연휴 초반이 극심할 걸로 예상됩니다. 연휴가 짧아 지난해보다 이동 인원은 소폭 줄었지만 일평균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귀성길은 오는 24일,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5일에 가장 붐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향에 갈 때는 서울에서 목포가 최대 10시간 45분, 서울에서 부산이 최대 10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연휴 후반부엔 주말이 끼어 있어서 서울로 돌아올 경우 부산에서 서울은 최대 9시간, 목포에서 서울은 최대 7시간 40분으로 그나마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귀경 귀성객과 성묘객까지 뒤섞이는 추석 명절 당일에는 자동차 684만여 대가 도로에 쏟아져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정부도 특별 교통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동시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마련된 정부 운영 주유소 226곳에서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씩 내려 판매할 계획입니다. 기름값 인하 계획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0: 경찰과 도로공사는 곳곳에서 과속, 난폭운전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도 대거 증편합니다. 고속버스도 지난해 추석보다 9,800여 회 늘리고 KTX를 포함한 열차 좌석도 3만 4천여 석 더 마련됐습니다. 또 인천공항 출국장을 조기에 열 뿐 아니라 연안 여객선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길찾기 서비스와 연계해 운항 여부를 최대 3일 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짧은 연휴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출발 전 교통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 축제.
6: 고양 특례시.
7: 교통 안전 1분 터.
8: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배기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배기성이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0: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1: 답 나왔네. 가자.
10: 어딜요?
11: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2: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3: 평택시!
14: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0: 얼마나 걸릴까요?
14: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1: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4: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5: 세계 반도체 수도,
11: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3: 바로 평택시.
16: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7: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8: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9: 햇빛에도 끄떡없는 선글라스 체크.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가게 월세에 재료비까지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참 많죠. 이제 걱정 마세요.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급할 때 언제든 꺼내 쓰는 서울시 안심통장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라 쓴 만큼만 이자를 내니까 사장님 부담은 줄고 마음은 더 든든하게.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사장님 비상금 서울시 안심통장.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 살짝 덥기는 하지만 습도가 높아서 그늘 아래에서는 시원합니다. 짧은 가을 날씨 틈틈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심 안쪽 곳곳에서는 행사와 축제로 도로 이용이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응암동에서는 은평 무차별대로 축제가 있었는데요. 축제는 마무리가 됐지만 저녁 8시까지 도로가 통제됩니다. 진흥로 응암역 동측 교차로에서 역촌역 남측까지 양방향 이용 어렵습니다.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서초동 서리풀 뮤직 페스티벌이 진행 중입니다. 내일 새벽 4시까지 반포대로 서초역에서 서초 3동 사거리 구간 전면 통제됩니다. 남부터미널역이나 교대역으로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여주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여파로 주변에서 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1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하남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2026년 9월 20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필립 글래스의 음악이었습니다. 영화 The Hours 중에서 The Post Acts. 카밀레 토마스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지난주에 이 새로 나온 음반 중 한 곡이었는데요. 필립 글래스의 작품을 첼로로 연주한 것이었습니다. 클래식 현대음악가 작곡가의 음악을 이 클래식 연주자가 다시 연주한 건데 이런 경우는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음악 작곡가가 영화음악을 작곡하고요. 이 음악은 현대 클래식 음악의 레파토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음악이 바로 마이클 니먼의 작품입니다. 영화 피아노 중에서 The Heart, Essex, Pleasure First, 고티에 카푸숑의 첼로 연주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막스 리히터가 HBO 드라마 레프트오버를 위해 작곡한 The Departure, 랑랑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마이클 니먼의 작품, 영화 피아노 중에서 The Heart, Essex, Pleasure First, 고티의 카푸숑의 첼로 연주, 막스 리히터가 HBO 드라마

마 레프트오버를 위해 작곡한 The Departure 랑랑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120님입니다. 선곡들이 지난 날들을 회상하게 하는 이른 새벽 잠을 깨우네요. 너무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지난 날들을 어떤 곡으로 회상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어떤 곡이었는지 스토리랑 얘기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0737님입니다. 먼저 듀에토의 신곡 제발 너무 축하드립니다. 평소에도 좋아하는 곡이었는데 이 듀에토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좋네요. 요즘 공기와 너무 잘 어울려서 좋습니다. 첫사랑도 떠오르고 크크. 그리고 연기를 해서 그런지 노래 부를 때 테디 눈빛이 더 깊어졌습니다. 듀에토 노래를 라디오에서 들으면 더 설레고 묘한 기분이 들어서 좋으니 신청합니다. 듀에토의 제발 해주셨어요. 아, 듀에토의 제발로 또 음방을 일주일 정도 돌았죠.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샵에 갔다가 리허설을 두 번을 거쳐서 본방을 하고 첫사랑이 떠오르시는군요. 지금 뭐 마지막 사랑은 만나셨죠? 퓨어보이스님입니다. 신곡 발표 축하드려요. 테디를 음방에서 보는 건 뭐랄까 낯설지만 즐거운 느낌. 테디도 오랜만에 연달아 방송 출연하는 거 행복할 것 같아요. 테디한테 출연 소감 듣고 싶네요. 제발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러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잘 되면 더 좋은데 그것만이 아니고 음악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음악을 방송을 통해서 이 청취자 여러분이나 아니면은 또 듀에토의 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룬님입니다. 낮부터 덥다 춥다를 반복해서 감기약을 잔뜩 먹고 자고 나니 좀 괜찮아졌어요. 정말 감기였나 봐요. 환절기를 그냥 넘기는 법이 없긴 하지만 요 몇 년 무사해서 방심했더니 점점점 테디 바쁜데 건강 조심하세요. 맞아요. 이 환절기를 잘 넘기려면 잠을 많이 자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잠을 많이 자고 휴식을 취하면 좀 괜찮은데 살짝 피곤하다 싶을 때 꼭 새벽에 침 삼키면 목이 따끔하죠. 그러다가 감기가 오기도 하고 몸이 진짜 안 좋을 때 아니면은 콧물이 훌쩍훌쩍 나기 시작하거나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다시 코로나가 또 기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면역력은 자기가 챙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베르테르님입니다. 약간 서늘한 요즘 공기가 너무 좋아요. 예전에 새벽에 어느 드라마 배경음악으로 일몬도가 나왔었어요. 기분이 묘하고 너무 좋아서 다시 보기로 녹았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흐흐. 아, 또 이 팬텀싱어 아니면 이제 또 거기서 나온 그룹들을 좋아하신 분들이 약간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일몬도랄지 뭐 이런 파페라 곡이나 성악곡이 나오면 누구보다 반가워하시고 설마 이게 또 우리 오빠 때문에 알려진 곡이려나 이러면서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떼끼에로님입니다. 초가을 날씨인데 저희 집 옥상엔 장미가 피었어요. 늦여름이 길어서인가 덕분에 예쁜 꽃을 눈에 담아봅니다. 지금 장미가 폈다. 얼마나 반가운 장미인지 모르겠네요. 남들 다 폈을 때 안 피고 있다가 나 홀로 이 선선한 날씨에 너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줄게 하고 핀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장미. 저도 궁금하네요. 마리안나님입니다. OST 듣느라 본방사수했었던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 내용은 좀 끔찍했지만 듀에토 덕분에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은 끔찍하지 않은 OST를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또 저희 덕분에 드라마를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스트로파지님입니다. 다음 주 휴가 가기 위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연속으로 일했더니 피곤하네요. 장거리 연애의 현실적인 결말이네요. 지난주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였죠. 맞아요. 장거리 연애. 그것도 그 당시 뭐 비행기가 있다고 가정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었을 것 같고, 배일 것 같아, 배. 그리고 한번 출발하면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안전하게 도착했는지도 그게 걱정될 것 같고,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의 10개 중에서 6개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고, 얼마나 이 깜깜무소식 좋아하는 마음으로 견딘다라는 게 힘들까요? 지금 장거리 연애는요, 여러분, 장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 사랑 지키면서 행복하세요. 해롱이님입니다. 17세기, 18세기에는 오리엔탈리즘이 많았던 때라네요. 동양의 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인도, 이집트, 터키 같은 중동 문화에 대한 동경도 있었다네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오페라를 들려주는 인텐님도 즐기는 것 같아요. 흐흐. 팝콘 한통 드려야 할것 같네요. 흐흐흐 해주셨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뭐 1980년대 초에 저희 할아버지가 미국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게 되신 거예요. 거기서 손톱깎이를 하나 사오셨어, 미국에서. 근데 그때 어땠어? 미제라고 하면 어땠죠? 난리 났지. 미국 제품이다. 그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손톱깎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나라 손톱깎이들 좋은 거 많이 나왔죠. 근데 그 옛날에 1980년대에 산 손톱깎이를 할머니는 요게 미제야. 이것만큼 잘 깎이는 게 없어. 분명히 제가 다 깎아봤는데 다른 게더잘 깎였거든. 믿고 싶은 거야.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듀이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이토의 제발 듣겠습니다.

듀에토의 재발이었습니다. 지난주 조금 특별한 파가니니 음반, 파가니니, His Music, His Instruments가 나왔습니다. 제목 그대로 파가니니의 음악을 그가 실제 소유했던 악기들로 연주한 음반입니다. 파가니니가 소유했던 바이올린 두 대와 비올라, 첼로,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기타까지 다섯 대의 악기를 한자리에 모은 건데요. 골드문트 콰르텟과 이탈리아의 기타리스트 카를로타 달리아가 이 악기들로 파가니니의 실내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음반 중 한 곡입니다. 파가니니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카프리스 24번 이 곡을 기타와 현악 4중주 편성으로 새롭게 편곡한 버전입니다. 카를로타 달리아의 기타, 골드문트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0: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9월 20일 일요일 인테데이 1분 여기까지입니다. 1957년 9월 20일은 핀란드의 작곡가 시벨리우스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생각보다 꽤 최근까지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벨리우스는 1920년대 후반에 이후 거의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고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30년을 사실상 작곡가로서 침묵하면서 보냈습니다. 원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국민적 영웅이 되고 세계적인 거장의 반열에 오르면서 자신의 명성에 걸맞은 작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부담이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공들였던 교향곡 8번은 결국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상당 부분까지 완성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시벨리우스는 끝내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악보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시벨리우스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교향곡 5번 중 3악장 클라우스 메켈레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7: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8: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FM.
1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해가 많이 짧아졌습니다. 이제 6시만 넘어도 해가 저물기 시작하고요. 지금 시간엔 어둑어둑합니다. 저녁 바람이 살짝 차서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25.7도, 대구 23.4도, 광주 25.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녁 시간에도 정체 중인 곳이 많았는데요. 일요일이라 그런지 현재는 원활한 곳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위 충청 일부 지역에서만 10km 정도 밀리고 있고 이외에는 대부분 서행 중이라 큰 어려움 없이 지나실 수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분기점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10km 정도 막힙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정체 보이고 있고요. 한강을 따라서 강남과 여의도, 용산에서 정체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하남 쪽은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구리 방향은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북정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3시간 만에 다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6시쯤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추가 발사했다고 공지했습니다. 합참은 발사체의 재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오늘 오후 2시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북한의 대표적 SRBM인 화성 11계열로 추정됩니다. 추가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3시간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한 겁니다.
2: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민주당은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안에 끼얹는 무력 시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 시위를 규탄한다며 무력 시위로는 남북한 긴장의 골만 깊어지고 제재 압박만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를 향해 실효성 없는 유화책에서 벗어나 단호한 안보 태세를 즉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북한이 불과 8일 만에 군사 도발을 다시 감행했다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1: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를 통틀어 유독 법무장관 인사는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다른 국무위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1993년 3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자유당 박기태 의원을 첫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없어 정부 출범 후 하루 만에 장관에 올랐지만 딸이 외국인 자격으로 대학에 특례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박 장관은 9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2001년 국민의 정부 땐 역대 최단기 수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정권 재창출을 언급한 이른바 충성문건이 공개되면서 안동수 장관은 임명 43시간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무장관 리스크는 계속됐습니다. 초대 장관에 내정된 안경환 후보자는 과거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걸로 드러나 청문회장에 가보지도 못한 채 사퇴했고 조국 장관은 가족 의혹과 검찰 표적수사 논란이 뒤엉키며 35일 만에 직을 내려놨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김승원 의원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도 비위 의혹의 역대 두 번째로 후보자 신분에서 낙마했습니다. 검찰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 청렴과 공정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만큼 엄격한 검증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난 민주당 김승원 의원 관련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 공개 질의를 던졌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과 갑질 폭언 의혹 등 관련 제보를 언제 받았는지 밝히라며 김 대표가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보다 먼저 제보를 확인하고도 이를 뭉갠 채 김 의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건지 어물쩍 넘어가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장관 후보자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김승원 의원 공세의 선봉에서 온 한동훈 의원을 향해 대대적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한 의원을 겨냥한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을 잇따라내고 불법 수사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 물론 한동훈 의원 가족 관련 사건들도 소환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원하는 건 범죄 혐의자 한동훈의 수사라며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내부 문서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휴대전화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연임 가능성의 선을 그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말꼬리 잡기 그만하고 진지하게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는데 추석 밥상에 개헌 의제를 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4: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을 일축한 이재명 대통령.
5: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4: 민주당은 곧바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고 개헌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 중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해왔는데 이젠 개헌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압박에 나선 겁니다.
6: 사실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습니다.
7: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4: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로 추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개헌 시점도 제시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 유불리를 최대한 배제하려면 총선 1년 전쯤인 내년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별도로
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개헌 추진단장입니다.
8: 안을 가지고 국민 투표에 붙여야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겠다.
4: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오를 전국 주제로 개헌을 띄우자 꼼수 개헌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 없다고 했을 뿐 연임하지 않겠다는 확답이 없다며 지금은 영구 집권 판 깔 국리를 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7: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9: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굉장히 불명확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4: 민주당은 당정 지지율이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 요구가 높은 개헌 카드로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이지만 국민의힘이 호응하지 않으면 개헌 논의는 쉽사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2: 추석을 앞둔 휴일 전국 곳곳의 선산과 묘역에는 벌초나 이른 성묘에 나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민들은 뱃길로 벌초에 나섰고 또 추모공원도 일찌감치 성묘를 온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10: 예초기에 기름을 넣고 벌초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향한 곳은 선산이 아니라 작은 나루터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야 부모님 산소에 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마을 주변에 있었지만 댐 건설로 배를 타야 갈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요즘은 청도군에서 배를 지원해 조금 편해졌지만 험난한 길이긴 마찬가지입니다.
11: 수몰돼가지고
7: 수몰 마을 주민입니다.
11: 그 고향이라고는 아예 뭐 우리 속에서 지워버려야 되니까 힘들죠. 힘들긴 한데 일이라도 뭐 해야 되니까 조상들 묘라도 찾아보지요.
10: 배로 10분쯤 들어간 뒤에야 선산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또 한참을 산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거운 장비까지 들고 풀숲을 헤치다 보면 금세 숨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도착한 산소. 어느덧 70대에 접어들며 지칠 법도 하지만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며 정성스레 벌초를 시작합니다.
12: 그 숨을 대갖고 가족이 다 흩어져 있는데
7: 숨을 마을 주민입니다.
12: 이때는 다 거의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은 조금 되지만은.
10: 묘 앞에 모인 가족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정성껏 차립니다. 나란히 서서 절을 올리고 고인을 기리며 가족의 정을 나눕니다. 추석을 앞둔 추모공원은 혼잡을 피해 서둘러 성묘에 나선 시민들로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13: 명절 당일날 성묘를 하는 것보다는 일찍 내려와서 성묘를 하게 되면 차도 안 막히고 또 여유로운 한가위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 오게 됐습니다.
10: 추석 연휴 직전 휴일, 가족과 함께 벌초와 성묘에 나선 시민들의 애틋한 마음만큼은 벌써 풍성한 한가위였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 절반 이상은 명절에도 돈을 받고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28.8%가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 가운데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없다는 응답은 55.6%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에 그쳐 5인 미만 사업장의 약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운전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경기 안성시 공덕도서관 앞에서 열린 이 벼룩시장 행사에서 1톤짜리 트럭을 몰다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모자 관계였던 3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최근 검찰로 넘겨진 수원 마약 준비 사건 피의자는 체포와 석방이 반복되는 동안 줄곧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송치 직전에는 해외 필로폰 투약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자백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유가 뭘지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4: 마약 좀비로 불린 30대 남성 A씨 수사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왔습니다.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돼 긴급 체포됐지만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풀려났습니다. 모발 정밀 검사에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끝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체포와 석방, 구속까지 상황이 널뛰게 하는 동안 A씨 태도는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구속된 뒤에는 필로폰만큼은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송치 직전에는 향정신성의약 품은 물론 필로폰 투약까지 사실상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건데 경찰은 먼저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반전의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A씨와 지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고받으며 위법 투약을 이어온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피의자가 마약 사범이란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증명됐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수사는 물론 구속영장 발부와 자백까지 일사천리여졌다는 게 경찰 평가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 자백에는 A씨 모발에 남은 투약 흔적 그리고 출입국 기록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나부의 나이테처럼 머리카락에는 과거 투약 흔적이 길게 1년까지 남아있게 되는데 피의자 모발에서 올해 초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경찰이 해외 출국 기록까지 제시하자 A씨가 더는 버티지 못하고 범행을 실토한 겁니다. 객관적 증거가 다수 확보된 이상 버티는 것보단 자백이 재판에서 더 유리할 거란 판단도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상태로 옥상에서 떨어지겠다며 소동을 벌인 30대가 주사기를 몰래 버리려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마약류 소지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젯밤 10시쯤 인천 주안동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헤어진 연인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며 떨어지겠다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경찰 설득으로 아래로 내려온 A씨는 파출소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몰래 주사기를 버리려다 적발됐는데 경찰은 마약류 투약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씨를 입건했습니다.
1: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국내 증시는 매수세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 불안이 계속되는 대외 상황 속에서 우리 증시를 떠받쳐온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도 예전보다 빨리 종료될 것으로 보여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10: 미 연준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가 6,900선 턱 밑까지 올라오면서 최근 한 달째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가 상승 동력을 낼지 관심입니다. 가장 큰 관건은 수급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6월과 비교해 최근 거래 대금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조정 국면을 시작한 6월 말부터 외국인은 무려 61조 원을 팔아치우며 코스피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지수 상승을 위해선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국제 유가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국채 금리도 여전히 5% 선에서 등락 중이어서 투자 심리를 위축할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긴축에 나선 미 연준이 연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한 점도 증시에는 부담입니다.
7: 분명한 사실은 물가가 너무 높고 그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케빈 어시 연준 의장입니다.
10: 증시 하단을 받쳐온 반도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종료 시점이 예정보다 앞당겨지면서 수급 공백 우려도 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까지 목표 물량의 74.7%, SK하이닉스도 58.5%를 사들이면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6에서 7 거래일, SK하이닉스는 15에서 16 거래일이면 자사주 매입 일정을 마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정 종료 시점은 11월 말이었지만 연휴를 고려하면 적어도 다음 달 중순쯤까지 일정이 최소 한 달여 더 앞당겨진 겁니다. 이 때문에 시장의 시선은 반도체주의 호재에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언급되는 대중 반도체 규제 강도에 따라 국내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이달 말 국내 반도체 투톱의 전망을 가늠해볼 마이크론의 실적도 공개되는 만큼 AI 산업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시장도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최맥입니다.
1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기온차가 확연히 느껴지시죠? 독감이 유행이고 감기 환자도 늘고 있어서 건강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는 더 크겠고요. 당분간 낮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응암동과 서초동에서는 축제와 행사로 인해서 일부 도로 이용이 어렵습니다. 진흥로 응암역 동측 교차로에서 역촌역 남측 구간 양방향 전면 통제 중입니다. 반포대로 서초역에서 서초 3동 사거리 구간도 전면 통제 중인데 내일 새벽 4시까지 이용 어렵습니다. 남부터미널역이나 교대역으로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휴게소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울 방향은 옥산분기점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10km 정도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상일 진출로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도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마포 쪽에서 서행 중인데요.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에서 종암동 가는 길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사라사테의 서주와 타란텔라, 박수의 바이올린, 러브 데르빙거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908년 9월 20일 스페인의 작곡가이자 바이올린 연주자인 파블로 네 사라사테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이 사라사테는 당대 바이올린 최고의 연주자였어요. 치고이네르 바이젠 같은 작품으로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자, 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를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살로메입니다. 19세기 독일 오페라가 와그너를 이끌었다면 그 뒤를 이어 20세기 초 독일 어권 오페라를 대표한 작곡가가 바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입니다. 그는 화려한 관현악과 풍부한 화성, 극적인 표현으로 자신만의 오페라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장미의 기사,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그림자 없는 여인 등 수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작품은 우리에게 많이 낯선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의 오페라는 모차르트, 베르디, 푸치니의 작품처럼 국내 무대에서 자주 공연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20세기 독일 어권 오페라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만큼요, 오페라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작품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 대표작들을 한편 만나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첫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당시 갈릴리의 통치자 헤롯 왕은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했고 세례자 요한은 이를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합니다. 이에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둬라 하게 되고요. 결국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에게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면서 세례자 요한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잠깐만, 헤로디아, 그러니까 불륜하게 결혼한 엄마의 딸이 이 요한을 죽여라 이랬군요. 바로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살로메라는 이름을 붙여 이야기를 발전시킨 것이 우리가 만나볼 오페라 살로메입니다. 이 오페라의 등장인물의 이름은 독일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한안, 헤롯 왕은 헤로데스 왕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조금만 집중하면 재밌을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살로메 역의 쉐릴 스튜더, 요한안, 그러니까 요한 역은 브린터펠, 헤로데스 왕, 헤롯 왕은 호르스트 히스터만, 그리고 헤로데스 왕의 부인, 바로 이 헤로디아는 헤로디아스, 역에는 레오니 리자네크,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살로메 시작합니다.

막이 열리면 이 오페라 내내 보일 무대가 보입니다. 서기 30년경 랄릴리 호숫가에 있는 헤로데스 왕의 궁전입니다. 무대 왼쪽에는 계단이, 오른쪽에는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에는 물이 없고 위에는 철창으로 된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오, 왕의 궁전에는 또 이게 계단이랑 수조가 있네요. 지금은 어두운 저녁이고 이 궁전의 주인인 헤로데스 왕의 생일입니다. 안에서는 화려한 생일 축하연이 벌어지고 있고 밖에서는 위병대장 나라보트가 부하들과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위병대장 나라보트는 헤로데스 왕의 의붓딸, 그러니까 아까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었던 그 여자 있죠. 그 여자 살로메의 미모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쁘기만 하면 단가요. 그때 바로 수조 안에 갇혀있던 예언자 요한, 그러니까 요한 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 뒤에는 더 위대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분이 나타나면 황무지에서도 꽃이, 바로 장미꽃이 피리라. 하지만 위병대장 나라보트는 요한 안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살로메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0: 살로메가 연회장에서 나와 계단을 뛰어내려와 무대 중앙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살로메는 자신을 쳐다보는 양아버지 헤로데스 왕의 눈길이 싫어 한숨을 쉽니다.
1: 뭐야? 어?
0: 헤로디아스랑 결혼하면서 또 딸한테도 약간 그런 치정의 눈빛을 줬나 봐. 받는 사람은 알잖아, 그죠? 저는 그렇게 안 쳐다보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공명정대한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저는 인간을 보는 눈빛으로.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이럽니다. 왜 항상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나? 난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살로메는 위병대장 나라보트와 하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하늘에 뜬 달을 바라보는데 다시 수조 안에서는 요한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살로메는 처음 듣는 이 남성의 목소리에 매력을 느낍니다. 자신이 목을 내놓으라고 한 이 남성에게 이 목소리에 매력을 느껴요. 그가 저 목소리는 누구죠? 하자 위병대장 나라보트는
2: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예언자이자 젊은 남자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0: 노예가 살로메에게 와서 헤로데스 왕께서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살로메는 흥!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안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2: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죠? 뭐 이랬나 봐요.
0: 살로메는 요한안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사들에게 요한안을 꺼내봐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3: 아이 근데 저희들은 아이 눈치를 보면서 아이 이거 어쩌지 아이 뭐 어쩌긴 어째 아 왕이 그랬네 어쩔 줄 몰라 하자
0: 살로메는 위병대장 나라보트에게
4: 나라보트 요한안을 꺼내줄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합니다.
0: 나라보트가
2: 아이 안 됩니다. 정중히 거절합니다.
0: 그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살로메는 나는 저 안에 있는 사람 목소리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그냥 목소리만 듣고 싶어서 그런데 제대로 듣고 싶어서 그런데 꺼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2: 이 나라보트는 아이 안 되는데
0: 결국 병사들에게
2: 요한안을 꺼내와 라고 명령합니다.

요하나는 수조 안에서 나와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 젖어있죠. 아주 섹시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촉촉한 상태로. 아주 오랜만에 수조에서 나온 그는 엄숙한 음성으로 죄로 그의 술잔을 채운 자는 어디 있는가를 부릅니다. 남편을 살해하고 그 왕위를 시동생에게 준 뒤 그와 재혼까지 한 헤로디아스 그리고 그 왕위를 차지한 헤로데스 왕의 부정함을 꾸짖습니다. 이 위험 있는 말에 살로메는 흠칫 놀랍니다. 그러면서도 촉촉하게 젖은 요한안의 아름다운 모습에 매혹됩니다.

0: 요한안에게 반한 살로메는 그를 향해서 전 당신의 육체를 사랑하게 됐어요를 부릅니다. 당신의 몸은 백합처럼 아름다워요. 그럴 수밖에 없죠. 햇빛을 못 받고 수조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난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라고 노래하면서 요한안에게 접근합니다. 위병대장 나라보트는 살로메를 말립니다.
1: 아예 안 됩니다. 더 이상 다가가는 것은 안 됩니다.
0: 살로메는 요한안을 유혹합니다. 날 보고 빠지지 않은 사내란 없지. 흥, 홍, 홍. 하지만 요한안은 그녀를 맹렬하게 거부합니다. 살로메는 요한안에게 키스해줘요 라고 애원하지만 요한안은
1: 가라 소돔의 딸이여 라고 말합니다.

0: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위병대장 나라보트는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고 결국 괴로움에 지친 나라보트는
1: 아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꺼내줬더니 저 남자에게 아, 나는 내 맹약도 어겼는데 이를 어쩐담.
0: 칼을 빼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남몰래 사랑했던 살로메가 그리고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이 행동했던 살로메가 요하난을 유혹하는 모습에 절망했고 또 그 사랑 한번 나누기 위해서 이 일을 벌렸지만 결국엔 자신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왕은 자기를 사용할 것이다. 이를 어쩔 것인가 하고 자살한 것이죠. 하지만 살로메는 이 나라보트가 죽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요하난만이 보일 뿐입니다. 살로메는 나라보트의 시체를 넘어서 요하난의 입술을 향해 갈 뿐입니다. 살로메의 입술 공격에 몰린 요하난은
1: 예, 안 된다! 안 된다! 내 입술은 안 된다! 이 부정한 어머니에 따라 너에게 저주가 내릴지어다! 라고
0: 살로메와 헤로디아스 모녀를 한꺼번에 비난하면서 스스로 다시 수조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1: 나에겐 수분이 필요하다! 뭐 이러진 않았겠죠?
0: 헤로데스 왕이 왕비 헤로디아스와 신하들을 거느리고 등장합니다. 헤로디아스는 왕에게 당신은 살로메만 바라보는군요. 이 여자도 미쳤어. 당신은 내 딸만 바라보는군요 이거야. 나무랍니다. 헤로데스는 살로메에게
2: 내게 와서 같이 술을 마시자 라고 하지만
0: 살로메는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수조 안에서 요하난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 내가 말한 예언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하며 다시 한번 헤로데스 왕과 헤로디아스의 불륜을 비난합니다.
0: 그리고
1: 앞으로 그들은 불길한 미래를 맞을 것이다 라면서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합니다.
0: 그때 유대인 대표들이 왕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헤로데스 왕에게
3: 요한안을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는 그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0: 이에 나사렛인들이 나서서
4: 요한은 예언자가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언쟁을 시작합니다.
0: 그들 사이의 말다툼을 보다 못한 헤로데스는
1: 조용!
0: 그들을 조용시킵니다. 계속된 소란에 염증을 느낀 헤로데스 왕은 살로메에게
2: 날 위로하는 춤을 춰라 라고 말합니다.
0: 그러나 살로메는 춤추려 하지 않고 헤로디아스 역시 여보, 아 갑자기 춤을 추라고 하면 어떻게 춰요? 라고 말립니다.
1: 그때 요한안의 목소리가 또 들립니다. 둘은 부정하다. 둘은 부정하다. 둘은 불길한 미래를 맞을 것이다.
0: 헤로데스 왕은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왕은 살로메에게
2: 네가 나를 위해 춤을 춘다면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0: 그러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난 듯 살로메는 시녀들에게 일곱 장의 베일을 받아들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오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장면인 일곱 베일의 춤입니다. 관현악만으로 10분 가까이 연주되는 장면입니다. 살로메 역을 맡은 소프라노는 춤을 추면서 일곱 장의 베일을 차례대로 하나씩 벗습니다. 오, 이거는 굉장히 어렵대요. 왜냐하면 계속 춤을 춰야 되고 소프라노 중에 춤을 못 추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마리아 유인 같은 소프라노는 춤까지 훌륭하게 소화해서 격찬을 받았대요.

0: 살로메의 춤에 크게 만족한 헤로데스 왕은 그녀에게
1: 원하는 게 무엇이냐?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0: 그러자 살로메는 제가 원하는 건 은쟁반 위에 올려진 요한안의 머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헤로데스는 크게 놀랍니다. 헤로디아스는 말 잘했다. 저렇게 부정한 말만 하는 머리는 잘라야지 라고 좋아합니다. 요한안을 죽인다는 사실이 몰고 올 파장이 두려운 헤로데스 왕은
1: 죽이지 않고 보석과 보물을 주는 건 어떻겠냐라고 말하지만
0: 살로메는 왕이시여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요한안의 머리만을 요구합니다. 결국 헤로데스 왕은 살로메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합니다. 헤로디아스가 망나니에게 반지를 주자 망나니는 칼을 들고 수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망나니가 요한안의 머리를 은쟁반에 받

뭉쳐들고 나타납니다. 살로메는 크게 기뻐하면서 요한 안의 머리를 받아들고 아, 당신은 내게 키스해주지 않았죠? 를 부릅니다. 이제 당신의 머리는 내 거야. 당신 내게 키스하지 않았죠? 노래하면서 요한 안의 머리를 부여잡고 열렬히 입을 맞춥니다. 야, 사이코패스네. 너무 무섭다.

이 끔찍한 광경을 본 사람들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둘씩 자리를 피합니다. 헤로데스 왕도 의부 딸의 이런 모습을 참아보지 못하고 헤로디아스의 손을 끌고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무대 위는 조용해지고 무대에는 살로메만 남아있습니다. 살로메는 요하난의 머리를 들고 다정하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포옹하고는 요하난, 드디어 난 당신에게 키스했어요. 당신이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이긴 거라고. 라고 크게 외칩니다. 헤로데스 왕은 살로메의 모습을 돌아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에 죽여버려 라고 명령합니다. 병사들이 요한한 머리에 키스하고 있는 살로메의 몸을 깊이 깊이 찌르고 오페라가 마무리됩니다.

0: 누구나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어우, 인테어 오페라 극장, 오늘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살롬에 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예언자 요한이 있고 그 요한을 어떤 왕이 죽인 거지. 약간 이 이후에 오페라가 된다면 뭔가 그 이후에 저주들이 시작될 것 같아. 어떤 저주냐면 요한이 죽음으로써 유대인들이 일어나갖고 이 왕국이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이 이야기의 흡입력은 강했어요. 정말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오페라 살롬에 나온 7개의 베일의 춤을 준비했습니다. 10분 가까이 관현악만으로 연주되는 곡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에서 자주 연주하고 있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살롬에 중에서 7베일의 춤, 주제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9월 20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에토 백인태였고요.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고향
2: 특례시.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충청 내륙과 경북 중북부 내륙 지역에서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겠는데요. 그 밖에 전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예상됩니다. 이른 아침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위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휴게소 갓길에서 난 사고는 거의 1시간째 처리 중입니다.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서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장수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판교 방향은 김포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안현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이제 고속도로 위 정체는 거의 다 풀렸고요. 많이 밀려도 5km 미만이라서 예상 도착 시간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한강을 따라서 용산과 강남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쪽은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계획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이번 추석 연휴는 지난해보다 짧아서 많은 교통량이 한꺼번에 몰릴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통행료 면제뿐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기름값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이번 추석 명절 교통 정체는 연휴 초반이 극심할 걸로 예상됩니다. 연휴가 짧아 지난해보다 이동 인원은 소폭 줄었지만 일평균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귀성길은 오는 24일,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5일에 가장 붐빌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향에 갈 때는 서울에서 목포가 최대 10시간 45분, 서울에서 부산이 최대 10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연휴 후반부엔 주말이 끼어 있어서 서울로 돌아올 경우 부산에서 서울은 최대 9시간, 목포에서 서울은 최대 7시간 40분으로 그나마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귀경 귀성객과 성묘객까지 뒤섞이는 추석 명절 당일에는 자동차 684만여 대가 도로에 쏟아져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정부도 특별 교통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동시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마련된 정부 운영 주유소 226곳에서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씩 내려 판매할 계획입니다. 기름값 인하 계획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경찰과 도로공사는 곳곳에서 과속, 난폭운전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도 대거 증편합니다. 고속버스도 지난해 추석보다 9,800여 회 늘리고 KTX를 포함한 열차 좌석도 3만 4천여 석 더 마련됐습니다. 또 인천공항 출국장을 조기에 열 뿐 아니라 연안 여객선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길찾기 서비스와 연계해 운항 여부를 최대 3일 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짧은 연휴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출발 전 교통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4: 귀성 차량과 퇴근 차량이 몰리는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평소보다 50% 가까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 연휴 전날 평균 사고 건수는 4,800여 건으로 평소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 비중은 20%로 가장 높았고 절반에 달하는 사고가 오후 2시에서 밤 8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민주당 김성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이후에도 야권의 공세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민주당 김성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개각 인사 논란. 하지만 야권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의원의 성추행, 음주운전 등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언급하며 상당 부분 진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제보를 언제 접수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밝히라며 김민석 대표가 묵인한 사실이 있다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도 압박했습니다.
7: 그 성추행 자리에 김승원 말고
8: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7: 있었다는 겁니다. 어물쩍 넘어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6: 국민의힘 역시 그동안 제기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그리고 가족협동조합 특혜 논란 등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건데 중진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지키겠다고 했던 만큼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선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도 확대됐습니다. 장동현 대표는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과 사관학 교통 폐합 그리고 전작권 조기 환수 등을 언급하며 강 후보자를 간신철거민이라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겨냥했습니다.
8: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인사청문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에 실패가 계속되고 있고
6: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청 반려 이후 재재청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대국민 보고대를 열고 정부 여당에 실책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정의투쟁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4: 총력 엄호했던 김승원 의원의 낙마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때리기와 민생 이슈로 국면 전환에 나섰지만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의원 사퇴 직후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고 옹호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공직자다운 자세다, 살신성인 표현까지 써가며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사퇴 발표 전 청와대에 음주운전과 갑질, 추행 등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는 바뀌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당 차원에선 더 대응할 게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10: 김승원 의원의 입장문이 어제 전달된 것을
11: 알고 있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10: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9: 공식 대응은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인데 당 안팎에선 곤혹스러운 기색도 감지됩니다.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도부까지 나서 후보자 사수에 올인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는데
12: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한동훈의 손에 들어갔는지
11: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12: 확인해야 합니다. 조선제일불량 쪽과이의 편집 공정을 밝히는 일입니다.
9: 검찰개혁 명분을 내세워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 의원 가족 관련 사건들도 소환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민생 이슈를 띄우며 주도권 확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13: 이른바 김생용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당력을 집중했던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장 추석 밥상 민심이 걱정인데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이 연임 가능성을 선을 그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국회에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진지하게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을 일축한 이재명 대통령.
15: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14: 민주당은 곧바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고 개헌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 중임 개헌

0: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해 왔는데 이젠 개헌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압박에 나선 겁니다.
1: 사실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습니다.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0: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로 추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개헌 시점도 제시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 유불리를 최대한 배제하려면 총선 1년 전쯤인 내년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2: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개헌 추진 단장입니다.
3: 이 개헌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겠다.
0: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오를 전국 주제로 개헌을 띄우자 꼼수 개헌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 없다고 했을 뿐 연임하지 않겠다는 확답이 없다며 지금은 영구 집권 판 깔 국리를 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개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굉장히 불명확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0: 민주당은 당정 지지율이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 요구가 높은 개헌 카드로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이지만 국민의힘이 호응하지 않으면 개헌 논의는 쉽사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5: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3시쯤에 이어서 5시 50분쯤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두 번째 미사일은 6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확한 재원은 한미일 3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오늘 오후 3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북한의 대표적인 SRBM인 화성 11 계열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공개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서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에 반발하며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공세성을 띈 반응 행동이 필요하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안보실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2일에 이어 북한이 일주일여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안을 끼얹는 무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 시위를 규탄한다며 무력 시위로는 남북한 긴장의 골만 깊어지고 제재 압박만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를 향해 실효성 없는 유화책에서 벗어나 단호한 안보 태세를 즉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대화 구걸과 유화책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굴종적 대북 기조로는 북한의 도발 야욕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0: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로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10: 고향 특례시.
11: 교통안전 1분 턱.
12: 안녕하세요. 운전자분들의 졸음 퇴치 목청 가수 백희성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아,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아주아주 반갑습니다. 아시죠? 장거리 운전이요, 처음엔 쌩쌩해도 갈수록 피로 팍팍 쌓이거든요. 집중력 떨어지고 눈꺼풀 무겁고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네, 휴식이죠. 갈 길 멀다고 무리해서 밟지 마시고요. 2시간 운전하셨다면 딱 15분만 쉬어가시죠. 가까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스트레칭 쫙 하고 눈도 잠깐 붙이고요. 조금 늦게 가면 어때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장거리 운전 무조건 휴식.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내 생에 졸음은 없다. 지금까지 가수 백희성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낮에는 덥지만 습도가 높지 않아서 햇빛만 잘 가려주시면 다니기 수월합니다. 당분간 기온 오늘과 비슷한데요. 남부지방은 낮에 30도 내외의 기온 보이고 있어서 더 덥습니다. 일교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위 사고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안현분기점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장수 2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여파로 장수나들목에서 서행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안성분기점에서 난 사고는 1시간 넘게 처리 중입니다. 서울방향은 양재에서 반포까지 5km 정도 밀립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종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정차 중입니다. 주변 5km 정도 막히고 있고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에서 증평 구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강변북로 위로는 용산에서만 정체 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고까지 정체 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원릉분기점에서 상계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서부 간선도로 외곽 방향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수많은 언론이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인터뷰와 촬영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데요. 최근 새로운 재난보도 체크리스트가 마련됐습니다. 사고 직후뿐 아니라 1주기와 3주기 같은 추모 시기의 보도까지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는 재난을 보도하는 언론이 카메라를 어디까지 들이대고 또 언제 내려놓아야 할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는 24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정상회담이나 기업인들의 만남을 보면 공식 회담에 앞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길어야 30초, 1분 정도의 스몰 토크지만 리더에게는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에서는 밖에서는 말하고 안에서는 듣는 리더의 스몰 토크에 대해서 김섭 리더스랩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재난보도와 관련해서 새로운 체크리스트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소장님이 네. 평소에 재난보도 모니터링을 자주 하시잖아요. 네, 네, 오늘은 네. 이 결과를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2: 예,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할 때 가장 지표가 되는 것들이 이제 뭐 이런 준칙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유난히 이런 게 나오면 관심이 많은데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재난보도 모니터링 도구 고도화와 체크리스트 개발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미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어요. 2022년에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도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라면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자가 현장에서 뭘 해야 하는지 또 데스크는 뭘 해야 하는지 언론사는 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실제 뉴스룸과 취재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종의 체크리스트로 좀 더 구체화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하나 의미 있는 것은 그동안 재난보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고가 발생한 직후의 보도들에 집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1주기, 3주기 같은 추모 시기에 그 보도들도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2: 언론에게는 사건이 지나간 일이 그 될 수 있지만은 유가족 생존자에게는 그렇지 않고요.
0: 네.
2: 특히 유가족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1주기나 2주기 이런 주기 때마다 와서 기자들이 다시 묻고 다시 영상이 방송되고 이런 것들이 유가족들한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재난보도의 트라우마 문제는 사고 직후 며칠 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모니터링이 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사고 직후와 추모 시기 보도를 비교해 보셨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2: 연구진은요.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발생 당시 보도와
0: 네.
2: 2025년에 경북 경남 울산의 초대형 산불 보도 그리고 이태원 참사 3주기 보도 또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1주기 보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도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재난 직후의 보도 때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충격적인 장면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였는데요. 예를 들면 뭐 분석 대상에 따라서는 최고 30.6%가 이런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0: 네.
2: 그런데 추모기가 되니까 양상이 달라지더란 겁니다. 충격적인 사고 대신에 유가족의 오열이나 격한 감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아지더라. 그리고 일부 분석에서는 이런 내용이 50%까지 나타나더라라고 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문제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의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추모부도 역시 트라우마 예방의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0: 네. 또 이번 연구에서 눈여겨볼 만한 게 실제 재난을 경험한 분들의 의견도 청취했다고 들었습니다.
2: 네. 연구진이 재난 경험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면접 그리고 심층 면접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더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보도의 결과물, 그 보도 결과가 뭐 인권 침해를 했네 안 했네 이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촬영을 할 때 동의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기자들이 반복적으로 개인에게 접촉해서 취재를 요청하는 것, 이런 것들도 상처가 트라우마가 된다라는 거죠.
0: 네.
2: 생각해보면 한 기자에게는 전화 한 통, 인터뷰 요청 한 번일 수 있는데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여러 언론사 기자가 차례로 계속 연락을 해서 같은 일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되잖아요.
0: 네.
2: 특히 가족이 어떻게 숨졌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 순간 심정이 어땠는지를 계속 묻게 된다면 이 말 대답을 해주는 것도 너무 고역이고 거절을 하는 것도 너무나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2: 그래서 이번 체크리스트가 흥미로운 게 방송 화면에 무엇이 나왔느냐만 평가하지 않고요. 그 화면이 만들어지기 전에 언론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함께 묻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기자가 현장에 가기도 전에 이런 내용들을 쭉 체크하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0: 네. 체크하고 가야 할 부분들, 그 체크리스트를 실제로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라고요.
2: 네. 취재 과정을 4단계로 나누는데요. 평상시, 사건이 발생해서 현장에 투입되기 직전, 그리고 실제 현장 취재 중,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보도와 후속 취재, 그리고 복귀,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0: 네.
2: 그리고 기자와 데스크, 언론사가 이 각각의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해보면요. 상당히 현실적인데요. 우선 기자가 재난 현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자기 몸과 마음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체적으로 아픈 곳은 없는지, 심리적으로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힘들지는 않은지 등을 체크하라는 겁니다.
0: 네.
2: 데스크도 이를 확인해야 하고요. 이 기자에게 과거 트라우마 경험이 있는지, 현재 스트레스나 건강 상태는 어떤지를 살펴보고 현장 취재에 적절한 상태인지를 판단해서 취재를 지시해야 한다는 거죠.
0: 네.
2: 그리고 위험한 재난 현장에 기자를 혼자 보내는 것도 피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명 이상으로 취재팀을 구성하고 교대 근무 계획도 세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안전용품, 비상열람망은 준비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잘 곳과 이동수단은 확보됐는지 등도 체크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0: 네.
2: 이런 것을 보면 재난보도 윤리가 단순히 자극적인 사진 쓰지 마라, 뭐 어떤 질문 하지 마라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시작부터 잘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네요. 기자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게 첫 순서라고 알려주셨고요.

0: 당사자의 감정을 기자가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당사자가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를 제3자가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뷰를 통해서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끌어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재난보도 인터뷰의 목적은 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잖아요. 또한 후속 취재에서 재난 당시 상황을 반복적으로 회상하도록 질문하는 것은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시청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데요. 당사자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일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1: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이드가 있는데
0: 네.
1: 뉴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다고요.
0: 네, 일반 뉴스 이용자들은 자극적인 재난 보도가 반복되면 오히려 뉴스를 회피하게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뉴스를 만든 공급자들은 이렇게 자극적인 걸 보여줘야 시청자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라는 이런 연구 결과인데요. 언론은 강한 화면과 자극적인 제목이 시청자의 관심을 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아예 뉴스를 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수많은 언론이 몰려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곤 하잖아요. 왜 사고가 났는지, 책임은 제대로 규명됐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후속 보도가 사라지면 시민의 관심이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후속 보도의 부재가 시민적 관심을 떨어뜨린다라는 문제도 함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재난 보도에서 필요한 것은 사고 순간을 가장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경쟁이 아니라 그 사건을 오래 책임 있게 따라가서 취재해 보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 네. 마지막으로 이번 체크리스트가 우리 재난 보도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 보시나요?
0: 저는 재난 보도를 평가하는 질문 자체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점이라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주로 결과물을 봤잖아요. 충격적인 사진 썼나, 자극적 제목 달았나, 유가족의 오열을 몇 분, 몇초 보여줬나,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이제 숫자로 계량하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보다 앞선 질문까지 해야 한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에게 촬영 동의를 받았는가, 그 사람이 지금 인터뷰할 수 있는 상태인가, 한번 동의했다고 계속 찾아간 건 아닐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당사자가 말하고 싶은 것보다는 기자가 듣고 싶은 답을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묻게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이었고요. 사고 당시의 고통만 보여주고 떠난 것은 아닐까, 진상 규명과 책임, 재발 방지, 그리고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의 회복을 계속 보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게 어떤 참사 몇 주기, 이것은 다시 그 기사를 쓰는 날일 수 있지만, 재난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날이 다시 견뎌야 하는 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체크리스트의 의미가 이런 장면은 쓰지 말라는 그런 금지 목록을 하나 더 만든 데 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취재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 카메라를 어디까지 들이댈까? 언제 내려놓아야 할까? 무엇을 물어볼까? 그리고 무엇은 묻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기자 개인의 판단에만 맡기지 않고 데스크와 언론사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게 이번 체크리스트에서 가장 주목해서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기레기라는 말을 쉽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언론사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세심히 만들어진 재난 보도 체크리스트가 현장에서 부디 잘 이행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원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1: 와이티엔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1: 네, 이번 주에는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저는 9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0: 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어떤 부분 먼저 짚어볼까요?
1: 네, 먼저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다소 흐릿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프로그램 이름은 경제 매거진인데 경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건강 정보나 승비 위주의 외신도 비교적 큰 비중으로 다뤄졌습니다.
0: 네.
1: 9월 7일에는 치매, 14일에는 노년기 우울증을 다루는 건강 인터뷰가 편성됐는데요. 내용 자체로는 정보성이 높지만 경제 매거진에서 듣기에는 다소 뜬금없었습니다. 또 외신 코너에서는 이그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유엔의 세계 지도 변경, 일본에서 후보자 이름 대신 별명을 적은 투표를 둘러싼 논란, 하이록스 대회 우승자의 돌발 행동 같은 흥미 위주의 소식이 소개됐습니다.
0: 네.
1: 특히 9월 8일에는 외신 3건 가운데 2건이 이런 주제였습니다. 각각 청취자의 관심을 끌만한 소재이고 매거진 프로그램이 다양한 분야를 다룰 수 있다는 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다만 건강 문제가 가계 의료비나 고령사회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외신이 산업이나 소비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연결해주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중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0: 네, 이번 주에 FOMC 같은 큰 이벤트나 AI 속도 조절 같은 이슈도 있었는데 외신 코너가 생각보다 흥미 위주로 진행된 건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또 어떤 부분 짚어볼까요?
1: 네,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은 다루는 키워드는 많은데 각 키워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약했습니다. 많은 정보를 들은 것 같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 무엇을 핵심으로 기억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게 느껴졌는데요. 9월 4일 방송에서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의 발언으로 금리 인상 우려가 낮아지면서 기술주가 반등했다는 설명에 이어 엔비디아의 허깅페이스 인수, 에이전틱 AI, 브로드컴 실처, 미국의 반도체 투자 압박과 국내 외국인 수급으로 주제가 빠르게 그리고 연결고리 없이 바뀌었습니다.
0: 예.
1: 모두 당일 시장과 관련된 정보이긴 한데요. 금리와 같은 거시경제 요인과 기업별 요인을 먼저 나누고 이 뉴스들이 국내 중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구조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0: 네.
1: 또 방송 후반에는 외국인 수급과 FOMC 이야기를 하다가 서울 불꽃축제 중계 홍보가 갑자기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0: 네.
1: 진행자가 꼭 이야기하라고 해서 넣었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짧은 홍보였지만 복잡한 금융시장 설명을 따라가던 청취자의 집중을 끊었습니다. 정보의 양을 줄이기보다 그날 시장의 핵심 요인을 먼저 제시하고 각각의 뉴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단어가 너무 어렵다라는 지적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좀 나아졌을까요?
1: 네, 지난 모니터링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전문 용어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9월 2일 방송에서는 글로벌 리퀴디티와 HBM3가 별다른 설명 없이 사용이 됐습니다. 글로벌 리퀴디티는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말하고 HBM3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풀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회사 방송에서도 테드워치, 프리캐시플로우, RPO처럼 경제 뉴스에 익숙하지 않은 청취자에게는 낯선 용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0: 네.
1: 모든 용어를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투자 전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라면 처음 나올 때 짧게라도 뜻을 알려줘야 합니다.
0: 네.
1: 이번 모니터링 기간에는 초보 투자자를 돕는 이전의 모니터링 기간에는 초보 투자자를 돕는 코치의 역할을 강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코치라는 표현이 빠졌지만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라는 점은 같습니다.
0: 네.
1: 경제 뉴스에 익숙하지 않은 청취자들도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용어를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0: 네. 패널 관련해서 주목하신 부분이 있었다고요.
1: 네, 패널이 언급한 인물을 이해관계 관련해서 짚을 점이 있습니다. 9월 14일 방송에서 매튜 퍼틀의 한국 시장 전망을 소개한 방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0: 네.
1: 진행자는 그를 월가의 해독대, ETF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면서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1만 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은 비중있게 전달했습니다. 방송 말미에는 그 패널인 오준석 에디터에게 진행자가 매튜 터틀의 발언이 앞으로도 한국 관련 ETF에 계속 투자하겠다는 뜻인지 물었는데요.
0: 예.
1: 이 질문은 터틀의 전망을 실제 투자 의사와 연결 지을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에게는 미국의 전문 투자자가 한국 시장의 상승 가능성을 믿고 계속 투자하겠다는 신뢰의 신호로 받아들여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투자 관련 전문가가 나올 때는 항상 더 주의를 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죠.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매튜 터틀은 한국 관련 ETF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운용사의 대표입니다. 한국 시장과 관련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자신의 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전망을 소개할 때는 이런 이해관계를 분명하게 알려야 하고요. 또 오진석 에디터가 그를 레버리지 ETF의 아버지라고 설명하기는 했지만 마지막에는 터틀이 내놓은 것들을 지켜보라는 권유로 마무리됐습니다.
0: 예.
1: 결과적으로 터틀의 전망을 분석하기보다 인물의 권위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해독제나 아버지 같은 수식어를 덜어내고 전망의 근거와 함께 한국 관련 ETF를 운용한다는 사실을 밝혔어야 청취자가 발언의 이해관계를 함께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짚어주실 부분은요?
1: 네, 9월 15일 방송에서는 엔트로픽의 다리우 아모데이 CEO가 제기한 AI 개발 속도 조절론과 주식시장의 반응을 다뤘는데요. 앞서 외신 와스다에서는 속도 조절론을 미국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보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해석과 이에 반발하는 중국의 입장 등 여러 시각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방송된 주식 작전 타임에서는 인류를 위협하는 인공지능을 상징하는 스카이넷을 언급하면서 위험과 규제, 반도체 수요 감소 가능성 등 부정적 시나리오에 무게를 뒀습니다.
0: 네.
1: 사이버 보안주와 일부 플랫폼 기업의 반사 이익도 설명하긴 했지만 속도 조절론 자체를 다르게 해석하는 관점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증시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다면 그 상황을 전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 인터뷰라면 시장의 첫 반응과 함께 다른 시나리오도 분석하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0: 네.
1: 앞선 코너에서 소개한 다양한 해석을 주식시장 분석과 연결했다면 초보 투자자가 속도 조절론의 의미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0: 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꼼꼼하게 짚어봐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박채린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0: 모든 미디어는 결국 소통을 위해서 존재하죠. 오늘은 소통의 비법들에 대해 김섭 리더스랩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24일이죠. 곧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정상들의 스몰 토크는 아무래도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3: 네,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뭐 저희같이 보통 사람들의 대화는 뭐 서로의 어색함을 풀고 뭐 편안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0: 네.
3: 하지만 리더의 가벼운 대화에는 그 스몰 토크는 한 가지 역할이 더 있습니다. 리더는 새로운 화제를 먼저 꺼내서 대화를 좀 더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0: 네.
3: 여기서 주도한다는 것은 혼자 말을 많이 하거나 상대의 말을 끊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문제를 먼저 꺼내서 대화의 방향을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3: 뭐 흔히 뭐 아젠다를 선점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0: 네.
3: 아젠다는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주제를 꺼내느냐에 따라서 뒤에 대화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죠. 상대가 먼저 화제를 꺼내면 어쩔 수 없이 그 얘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3: 모르는 이야기 소재면 주도권을 뺏기게 될 수도 있죠. 반대로 내가 화제를 먼저 꺼내면서 주도하면은 상대는 내 대화 주제 안에서 대화를 해야 하니까 전략적으로 좀 유리한 고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0: 네.
3: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홈그라운드에서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죠.
0: 리더는 그러니까 먼저 대화,

0: 주제, 그 화제를 꺼내서 대화의 흐름을 선점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럼 국제 무대에서 특히 이런 능력이 중요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뭐 특정 대통령이나 특정 정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국제 행사에서 우리가 아쉽게 느꼈던 장면들을 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뭐 국제회의에서는 뭐 공식 회담만큼이나 기념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만찬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다리는 동안에 나누는 짧은 대화가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0: 네.
1: 뭐 길어야 30초나 1분 정도지만 이때 어떤 이야기를 먼저 꺼내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방향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런데 뭐 과거 뭐 국제 행사 장면을 보면은 한국 정상이 상대 정상 옆에서 먼저 말을 걸기보다는 뭐좀 기다리는 경우가 좀더 많았죠.
0: 네.
1: 상대가 말을 걸면 통역을 통해서 짧게 대답하고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화가 끝난 적도 많았습니다.
0: 오,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0: 생각해보니까.
1: 맞습니다. 상대 정상이 한국 음식이나 한국 문화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정상은 감사합니다라고만 답하면 뭐 기분 좋은 인사가 될 수도 있지만 더 이어지거나 새로운 대화로 이어지지는 않죠. 반면 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0: 네.
1: 요즘 두 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뭐 서로의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K-팝이나 K-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양국 청년들의 교류가 더 활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좀더 스몰 토크 소재로 K-컬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대통령이 먼저 꺼낸다면은
0: 네.
1: 상대 국가의 대표는 K-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양국 대화를 넘어서 회담을 좀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0: 그러네요. 예시를 딱 들어주시니까 이해가 바로 됩니다.
1: 네.
0: 우리 정상이 상대의 이야기에 짧게 대답만 하고 끝냈다면 대화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셈이겠네요.
1: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대화를 선점하지 못하면 상대가 꺼낸 문제만 이야기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외국 정상들이 좀 잘하는 방법인데
0: 네.
1: 산업이나 자국의 안보 문제를 먼저 꺼내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 정상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저 반응하는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0: 네.
1: 반대로 제가 앞서 예시를 드린 것처럼 우리 대통령이 먼저 준비한 주제를 짧게 꺼내면 상대도 어쩔 수 없이 그 문제에 관해서 생각하고 답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상대방의 머릿속에 확 남길 수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이게 바로 대화를 선점한다는 의미입니다.
0: 그렇군요.
1: 내가 꺼낸 소재는 준비된 거니까 사실 잘알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상대방은 또 무조건 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겁니다.
0: 내가 먼저 주제를 꺼내는 게 가장 중요하겠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이게 또 외국어를 잘해야 가능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1: 네, 그래서 요런 뭐 저도 이제 PI를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대표님들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긴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특별히 국제 무대에서는 다들 통역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외국어 실력보다 어떤 소재의 이야기거리를 먼저 꺼낼 것을 준비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공식 회담에서 읽을 긴 자료는 준비할 수 있어도 사실 회담 전후에 말씀드렸던 이런 30초 동안 건넬 한두 문장의 이야깃거리는 좀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0: 네.
1: 근데 의외로 상대에게는 공식 연설보다도 직접 마주보고 들은 짧은 한두 마디가 더 강렬하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해보면요.
0: 네.
1: 리더가 외부 사람을 만날 때는 딱세 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상대도 관심을 가질 만한 공통의 주제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 상대가 재미없는 주제를 얘기하다 보면은 대화가 이어지지 않잖아요.
0: 네.
1: 반드시 상대도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정하면 좋고요.
0: 네.
1: 두 번째는 또 내가 잘 아는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소재로 삼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상대방의 그 제가 소재를 던졌을 때
0: 네.
1: 그 소재를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런 시간도 좀 확보해 줘야 되겠고요. 요세 가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조금 전에 회담 전후 30초 동안 건넬 한두 문장은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국가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라면 스몰 토크 주제 정도는 좀 미리 참모진과 논의를 해서 준비를 해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가요?
1: 네, 저도

0: 좀 기록을 찾아보니까
1: 네.
0: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잘 준비 안 돼서 당황했던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부터 점점 뭐 중요하다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인식이 돼서
1: 네.
0: 잘 준비하고 보좌진과 치밀하게 가장 좋은 주제가 뭔지를 뭐 디베이트, 그러니까 논의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더 전략적으로 어느 타이밍에 악수하기 전에 이야기를 꺼낼지, 이런 것까지도 또 세밀하게 전부 다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뭐
1: 네.
0: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이 같은 경우에는 악수 굉장히 세게 하는 거 보셨죠?
1: 네.
0: 그럴 때 한두 마디 툭툭 건네는 이야기들이 다 전략적인 뭐 보좌진과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는 주제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1: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하나 다 치밀하게 설계된 그런 전략이 담긴 장면일 수도 있겠네요. 리더의 스몰 토크는 밖에서는 말하고 안에서는 듣는다라는 말씀을 앞서 방송 들어가기 전에 해주셨는데 이건
0: 네.
1: 어떤 의미인가요?
0: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더가 외부인을 만날 때는 사실 주제를 선점하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1: 네.
0: 내가 아는 얘기고 내가 잘 얘기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조직 안에 들어왔을 때, 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청와대 조직 안에 들어왔을 때, 정부 조직 안에 들어왔을 때 자기의 얘기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 조직에 있는 사람들,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에게 나오는 리더십은 경청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좀 예를 들어본다면, 요즘 일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있냐, 혹은 우리가 먼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있냐,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보죠. 그러면 그 직원들이 좀 생각을 할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반드시 그냥 대답을 듣는 게 아니라 한 5초 정도 침묵이 흘러도 괜찮아요. 그럴 때 직원들은 자기의 아이디어를 낼수 있겠다라는 안전장치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바로 좀
1: 네.
0: 침묵의 힘인데, 한 5초 정도는 시간을 두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경청을 한다면 그것만큼으로부터 나온 리더십만큼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1: 그러니까 리더가 또 조직 안에서는 반대로 말을 줄여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0: 네.
1: 자, 밖에서 하는 가벼운 대화, 스몰 토크, 조직 안에서는 가벼운 대화가 다르다라는 말씀이시겠죠?
0: 네.
1: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치인과 기업 대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마치면 좀 아쉬워서요.
0: 네.
1: 저와 같은 일반 청취자들은 어떻게 스몰 토크를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팁이 있을까요?
0: 네. 뭐 생각보다 이런 작은 대화, 스몰 토크가 필요한 순간이 많습니다. 뭐 특히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때 다들 모든 분들이 위에 올라가는 숫자만 보시잖아요. 아니면은 동네 동창회에서나 뭐 이럴 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을 때
1: 네.
0: 뭐 날씨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잘못 얘기하면은 뭐 결혼했어? 나이는 어떻게 돼? 뭐 이런 얘기를 잘못 묻다가
1: 네.
0: 아, 뭐좀 약간 비호감으로 낙인 찍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럴 때 제가 드리는 팁 중에 하나가 가장 스몰 토크 할때 좋은 소재
1: 어떤
0: 뭘
1: 건가요?
0: 것 같으세요?
1: 글쎄요. 요새는 외모에 대해서 뭐 예뻐졌다, 너 살빠졌다 이런 말들도 신뢰가 된다고 하니까
0: 네.
1: 선뜻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없거든요.
0: 네. 뭐 예를 들어서 직업을 물어보기도 그렇고,
1: 네.
0: 뭐 부모님 뭐 하시냐, 뭐 이런 건 당연히 안
1: 너무
0: 되겠죠.
1: 실례죠.
0: 네. 그럴 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주제가 바로 색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색상이요?
0: 네. 뭐 MBTI도 있지만 MBTI도 요즘에 조금 너무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라는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색상 얘기하면은 백전백승이에요. 왜냐하면
1: 네.
0: 아나운서님한테 오늘 약간 갈색 계열의 옷을 입으셨는데 갈색 잘 어울리시는데요, 생각보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왜 갈색이 잘 어울린다고 얘기하시죠? 저는 갈색이 안 어울리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색상을 얘기할 때, 뭐 소개팅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미팅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약간의 진부할 수 있는 날씨 얘기를 꺼내기보다는
1: 네.
0: 대화가 턱 막히잖아요. 날씨 어때요? 날씨 좋지 않아요? 네, 좋죠라고 끝나잖아요. 근데 검정 색상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요 라고 했을 때
1: 네.
0: 나는 싫어요, 검정색 안 어울려,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없잖아요.
1: 없죠.
0: 그러니까 색상 얘기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상대의 대답도 들을 수 있고, 반면에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는 이색잘 어울리신데요, 이렇게 좀 미담이 오고 할수 있는,
1: 네.
0: 그래서 뭐 빅토크라고 하죠, 본래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좋은 얘기로 흘러갈 수 있는 하나의 소재로서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1: 오늘 아주 짙은 남색 옷이 너무나 잘 어울리시는 리더스랩 김수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캐스티븐스의 모닝 해즈 브로큰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충청 내륙과 경북 중북부 내륙 지역에서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예상되고요. 이른 아침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단양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휴게소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 서울 방향은 아직 강남권에서 정체 남아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분기점 구간 정체고 인제터널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 중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성주 진출로에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위로 강남에서 여의도 가는 길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정체 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이후에도 야권의 공세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개각 인사 논란. 하지만 야권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의원의 성추행, 음주운전 등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언급하며 상당 부분 진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제보를 언제 접수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밝히라며 김민석 대표가 묵인한 사실이 있다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도 압박했습니다.
5: 그 성추행 자리에 김승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
6: 한동훈 무소속 있었다면. 의원입니다.
5: 어물쩍 넘어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4: 국민의힘 역시 그동안 제기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그리고 가족협동조합 특혜 논란 등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건데 중진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지키겠다고 했던 만큼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선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도 확대됐습니다. 장동현 대표는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과 사관학교 통폐합 그리고 전작권 조기 환수 등을 언급하며 강 후보자를 간신철거민이라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겨냥했습니다.
7: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의 분노를
6: 최고위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7: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인사청문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에 실패가 계속되고 있고
4: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 이후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대국민 보고대를 열고 정부 여당에 실책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정의투쟁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총력 업무했던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낙마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때리기와 민생 이슈로 국면 전환에 나섰지만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장환 기자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의원 사퇴 직후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고 옹호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공직자다운 자세다, 살신성인 표현까지 써가며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사태 발표 전 청와대에 음주운전과 갑질, 추행 등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는 바뀌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당 차원에선 더 대응할 게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9: 김승원 의원의
6: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9: 그 부분은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8: 공식 대응은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인데 당 안팎에선 곤혹스러운 기색도 감지됩니다.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도부까지 나서 후보자 사수에 올인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는데
10: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한동훈의 손에 들어갔는지
6: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10: 조선 제일 불량 쪽과이의 편집 공정을 밝히는 일입니다.
8: 검찰개혁 명분을 내세워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 의원 가족 관련 사건들도 소환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민생 이슈를 띄우며 주도권 확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11: 이른바 김생용 사람 말이 나올 정도로 당력을 집중했던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장 추석 밥상 민심이 걱정인데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일 식품의약 안전처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해 항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자료 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점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식약처에 제넨셀이 제출한 비임상 자료와 적합 승인 보고서, 각 임상시험 기관의 승인 근거 자료 등을 재차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물러났지만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신약 임상승인 청탁 의혹은 관계자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든 데다 한동훈 의원의 자료 유출 의혹도 수사 선상에 함께 오르며 당분간은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12: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는데 결정타가 됐던 신약 청탁 의혹.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해달라는 브로커 양모 씨 요청을 전달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았다는 게 골자입니다. 재작년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근 고발이 새로 접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수사를 본격화하려면 당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만큼 경찰은 과거 수사 기록 검토를 위해 검찰과 자료 공유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1심 형사 재판은 이제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선고가 나와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김 의원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13: 김승원 후보자에게 부정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14: 김승원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12: 청문전국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신약청탁 의혹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고발 사건도 영등포서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한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15: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
6: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5: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 전무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12: 이와 별도로 김승원 의원 배우자가 일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배우자와 수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3: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를 통틀어 유독 법무부 장관 인사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다른 국무위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요구받기 때문인데요.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6: 1993년 3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자유당 박기태 의원을 첫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없어 정부 출범 후 하루 만에 장관에 올랐지만 딸이 외국인 자격으로 대학에 특례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박 장관은 9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2001년 국민의 정부 땐 역대 최단기 수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정권 재창출을 언급한 이른바 충성문건이 공개되면서 안동수 장관은 임명 43시간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무장관 리스크는 계속됐습니다. 초대 장관에 내정된 안경환 후보자는 과거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걸로 들었습니다.

0: 그러나 청문회장에 가보지도 못한 채 사퇴했고 조국 장관은 가족 의혹과 검찰 표적 수사 논란이 뒤엉키며 35일 만에 직을 내려놨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김승원 의원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도 비위 의혹의 역대 두 번째로 후보자 신분에서 낙마했습니다. 검찰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 청렴과 공정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만큼 엄격한 검증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1: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3시쯤에 이어 오후 5시 50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두 번째 미사일은 6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확한 재원은 한미일 3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약 450km를 비행했으며 북한의 대표적 SRBM인 화성 11 계열로 추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안을 끼얹는 무력 시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 시위를 규탄한다며 무력 시위로는 남북한 긴장의 골로만 깊어지고 제재 압박만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를 향해 실효성 없는 유화책에서 벗어나 단호한 안보태세를 즉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대화 구걸과 유화책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굴종적 대북 기조로는 북한의 도발 야욕을 결코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안성시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내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5살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차가 급발진했다고 진술을 받고 A씨의 주장에 진위 확인을 위해 국과수 정밀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벼룩시장 참변 하루 만에 경찰이 가해 운전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낸 혐의로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 65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톤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A씨는 애초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자신의 실수였던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는 급발진 주장으로 돌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3: 나도 눈 깜짝해서 해도 모르지 소리가 갑자기 차가
4: 돌진 사고 목격자입니다.
3: 피하고 뭐 미처 못 피는 사람이 물건에 받치고 막 이러는 거지.
2: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진술을 받고자 사건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고 약물운전 정황도 없어 별도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진위 확인을 위해 화물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A씨 화물차에 친 6명 가운데 숨진 두 사람은 30대 엄마와 10대 아들로 벼룩시장에 자원봉사를 나왔다 비극을 당했습니다. 중경상을 입은 4명도 모두 주말을 맞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시민이었습니다. 벼룩시장 행사를 전면 취소한 안성시는 내올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마련해 희생자를 애도할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이른바 아빠 찬스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의 임용을 취소한 중앙선관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 전 총장 딸 박모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합격 과정에서 이례적인 사무 처리가 있기는 했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채용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가수인 박진영이 자신이 이끄는 종교 모임을 둘러싼 이른바 사이비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박진영은 유튜브를 통해 첫 열매들이 족보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교파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교리는 영생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고 구분하면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이 속한 교회에는 천주교 출신, 장로교 출신, 침례교 출신, 신천지 출신이 다 있다며 신천지 출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신천지는 아니라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0: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국내 증시는 매수세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 불안이 계속되는 대외 상황 속에서 증시를 떠받쳐온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도 예정보다 빨리 종료될 것으로 보여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 연준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가 6,900선 턱 밑까지 올라오면서 최근 한 달째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가 상승 동력을 낼지 관심입니다. 가장 큰 관건은 수급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6월과 비교해 최근 거래 대금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조정 국면을 시작한 6월 말부터 외국인은 무려 61조 원을 팔아치우며 코스피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지수 상승을 위해선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국제 유가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미 국채 금리도 여전히 5% 선에서 등락 중이어서 투자 심리를 위축할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서 긴축에 나선 미 연준이 연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한 점도 증시에는 부담입니다.
2: 분명한 사실은 물가가 더 높고 그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1: 이런
2: 케빈 허쉬
1: 대외 압제 속
2: 의장입니다.
1: 증시 하단을 받쳐온 반도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종료 시점이 예정보다 앞당겨지면서 수급 공백 우려도 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까지 목표 물량의 74.7%, SK하이닉스도 58.8%를 사들이면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6에서 7 거래일, SK하이닉스는 15에서 16 거래일이면 자사주 매입 일정을 마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정 종료 시점은 11월 말이었지만 연휴를 고려하면 적어도 다음 달 중순쯤까지 일정이 최소 한 달여 더 앞당겨진 겁니다. 이 때문에 시장의 시선은 반도체주의 호재에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언급되는 대중 반도체 규제 강도에 따라 국내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이달 말 반도체 투톱의 전망을 가늠해볼 마이크론의 실적도 공개되는 만큼 AI 산업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계기가 될수 있을지 시장도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하늘은 둥실, 거리는 뚫성.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5: 고향, 특례시.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아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성남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송파나들목부터 3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단양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 꾸준하고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제터널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정체고 일산 쪽은 반포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은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방향 광명교에서 금천교 구간 정체인데 앞으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서운분기점에서 송내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둔내터널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가 있고요. 인천 쪽도 서창분기점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수습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9월 20일 일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 마무리되는 일요일 밤, 지난 이틀의 시간이 아쉬워지기 마련이죠. 그 아쉬움을 달래줄 좋은 음악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물을 익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엘라니스 모리셋이 부릅니다. Thank you.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엘라니스 모리셋의 Thank you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변함없이 자정까지 함께해 보겠습니다. 주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 애청자 가족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어떤 노래 같이 듣고 싶으신지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완연한 가을의 날씨였다 싶을 정도로 한낮에는 쨍하고 햇볕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바람이 불고 그늘에 들어가서 서 있으면 시원하다. 뭐 별로 그렇게 꿉꿉하거나 눅눅하진 않구나 싶을 정도로 살랑살랑 바람까지 불어와서 완연한 가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들이 떠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해가 떨어지면서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서울 기준으로 20도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또 밤이 깊어지고 새벽 시간대로 넘어가면 더 추워질 겁니다. 추워진다라는 표현을 좀 과할 수도 있겠는데 낮 시간대에 비하면 많이 쌀쌀하게 느껴질 거예요. 일교차가 요즘 워낙 커서 뭐 감기부터 해서 때이른 독감 그리고 또 코로나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목격이 됩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고요. 혹시 늦은 시각에 잠깐 바깥 외출 계획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얇은 외투 한장 정도는 챙겨서 나가셔야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이 밤에 잘 어울리는 노래들 선곡해서 꽉꽉 채워볼게요. 팝으로 준비했는데요. 노래 3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The Cinematic Orchestra의 Early in the Morning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Starship의 Sarah, The Foreigner의 I Wanna Know What Love Is까지 만나볼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3시쯤에 이어 오후 5시 50분쯤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두 번째 미사일은 6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확한 재원은 한미일 3국이 정밀

내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불안을 끼얹는 무력 시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 시위를 규탄한다며 무력 시위로는 남북한 긴장의 골만 깊어지고 제재 압박만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군사적 대비와 외교적 관리 두 축을 함께 가동하고 민주당도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를 향해 실효성 없는 유화책에서 벗어나 단호한 안보 태세를 즉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북한이 불과 8일 만에 군사 도발을 다시 감행했다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대화 구걸과 유화책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굴종적 대북 기조로는 북한의 도발 야욕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이 다시 증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41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182번님, 안녕하세요. 지난달에 어머니 생신 축하 받고 한 달 만에 다시 문자 남깁니다. 오늘은 소원을 빌려고 문자 보냈어요. 이달 들어 어머니 허리 통증이 다시 심해지셨습니다. 서 계실 때도 그리고 걸으실 때도 힘들어하시고요. 가끔 우시는 거 보면 저도 너무 슬퍼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연세가 드시면서 이렇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다 허리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고생하시다가 결국엔 수술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최대한 수술은 좀 피하자라고 하고 평소에 운동으로 좀 치료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지내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참다 참다 그 밤에 진짜 우시면서 잠에서 깰 정도로 방사통이라고 하잖아요. 허리가 문제가 생기면 허리뿐만 아니라 또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터질 것 같은 통증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상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 부모님도 허리 수술하시고 척추측만 좀 교정하고 난 다음에 괜찮아지셨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데서 통증이 시작되시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몸이 아파온다는 게 참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이렇게 또 2182번님께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곧 명절인데 기분 좋은 연휴 보내길 기원하면서 어머니 통증 완화 기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가끔씩 보면 이 대학병원에서 나눠주는 허리 디스크나 축만증 환자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관련된 어르신들이 보기 쉬운 만화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 운동법, 체조요법이 그려져 있는 그런 팜플렛 같은 게 있거든요. 뭐 브로셔나 리플렛 나눠주시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좀 재활이 될 수 있게끔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잘못된 운동법 따라하시다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운동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네요. 9620번님, 오늘도 찾아주셨습니다. 역시 오늘도 고마워요 라고 문자로 응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주말마다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애청자 가족분들 덕분에 힘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로 꽉꽉 채워볼게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버블 시스터즈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성시경의 거리에서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테크볼 국가대표 이준석 선수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단의 세 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이준석 선수는 오늘 일본 나고야 히가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테크볼 남자 단식 결승전에서 이라크 선수를 세트 점수 2대0으로 꺾고 승리했습니다. 근대오종 여자 개인전 성승민 선수와 근대오종 남자 단체전에 이은 우리나라 세 번째 금메달입니다. 테크볼은 곡선형 특수 테이블에서 축구공을 주고받는 종목으로 이번 대회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농구 대표팀이 개최국 일본을 꺾고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은 일본 나고야의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숙적 일본과의 결승에서 67대 57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남자 농구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9746번님의 신청곡 솔로몬 킹의 She Wears My Ring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충청과 경북 중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더 짙겠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도 있어서 감속운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단양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부산 쪽은 의성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남한성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탄부터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만큼 도로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분기점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포대로 서초역에서 서초 3동 사거리 구간 내일 새벽 4시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작대교에서 원효대교 가는 길 정체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은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0: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성원 의원의 낙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약 청탁과 자료 유출 의혹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른 가운데 김성원 추가 의혹 탄원서 논란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3: 이번 추석 연휴는 지난해보다 짧아 기성 정체가 극심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오는 24일 서울에서 목포까지 최장 10시간 45분이 걸릴 거란 예상입니다.
2: 북한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3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유엔 총회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불가 방침을 시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3: 벼룩시장 화물차 돌진 사고로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국과수 정밀 감식이 진행 중입니다.
2: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종전 조건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미국 걸프 6개국 회담과 유엔 총회 등 정상 외교에서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 김성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이후에도 야권의 공세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3: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권준수 기자입니다.
4: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개각 인사 논란. 하지만 야권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의원의 성추행, 음주운전 등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언급하며 상당 부분 진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제보를 언제 접수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밝히라며 김민석 대표가 묵인한 사실이 있다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도 압박했습니다.
5: 그 성추행 자리에 김승원 말고 다른 민주당
6: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5: 어물쩍 넘어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4: 국민의힘 역시 그동안 제기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그리고 가족협동조합 특혜 논란 등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건데 중진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지키겠다고 했던 만큼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선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도 확대됐습니다. 장동현 대표는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과 사관학교 통폐합 그리고 전작권 조기 환수 등을 언급하며 강 후보자를 간신철거민이라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겨냥했습니다.
7: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6: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7: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인사청문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에 실패가 계속되고 있고
4: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청 반려 이후 재재청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대국민 보고대를 열고 정부 여당에 실책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정의투쟁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2: 총력 엄호했던 김승원 의원의 낙마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3: 무소속 한동훈 의원 때리기와 민생 이슈로 국면 전환에 나섰지만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8: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의원 사퇴 직후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고 옹호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공직자다운 자세다, 살신성인 표현까지 써가며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사퇴 발표 전 청와대에 음주운전과 갑질, 추행 등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는 바뀌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당 차원에선 더 대응할 게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9: 김승원 의원의 입장문이 어제 전달된
6: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9: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8: 공식 대응은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인데 당 안팎에선 곤혹스러운 기색도 감지됩니다.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도부까지 나서 후보자 사수에 올인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는데
10: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6: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10: 어떻게 한동훈의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선 제일 불량 쪽과이의 편집 공정을 밝히는 일입니다.
8: 검찰 개혁 명분을 내세워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 의원 가족 관련 사건들도 소환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민생 이슈를 띄우며 주도권 확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11: 이른바 김생용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당력을 집중했던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장 추석 밥상 민심이 걱정인데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 이런 가운데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도 계속됩니다. 일단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은 관계자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3: 여기에 한동훈 의원의 자료 유출 의혹도 수사 선상에 함께 오르면서 당분간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는데 결정타가 됐던 신약 청탁 의혹.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해달라는 브로커 양모 씨 요청을 전달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았다는 게 골자입니다. 재작년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근 고발이 새로 접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수사를 본격화하려면 당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만큼 경찰은 과거 수사기록 검토를 위해 검찰과 자료 공유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 씨와 제넷셀 설립자 강모 씨의 1심 형사재판은 이제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선고가 나와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김 의원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13: 김승원 후보자에게 부정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14: 김승원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12: 청문전국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신약청탁 의혹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고발 사건도 영등포서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한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10: 지금 내려놓아도
6: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0: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 전무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12: 이와 별도로 김승원 의원 배우자가 일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배우자와 수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2: 네,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를 통틀어 유독 법무부 장관 인사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다른 국무위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5: 1993년 3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자유당 박기태 의원을 첫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없어 정부 출범 후 하루 만에 장관에 올랐지만 딸이 외국인 자격으로 대학에 특례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박 장관은 9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2001년 국민의 정부 땐 역대 최단기 수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정권 재창출을 언급한 이른바 충성문건이 공개되면서 안동수 장관은 임명 43시간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무장관 리스크는 계속됐습니다. 초대 장관에 내정된 안경환 후보자는 과거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걸로 드러나 청문회장에 가보지도 못한 채 사퇴했고 조국 장관은 가족 의혹과 검찰 표적수사 논란이 뒤엉키며 35일 만에 직을 내려놨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김승원

0: 의원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도 비위 의혹의 역대 두 번째로 후보자 신분에서 낙마했습니다. 검찰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 청렴과 공정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만큼 엄격한 검증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진지하게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는데 추석밥상에 개헌 의제를 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입니다. 보도입니다.
3: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을 일축한 이재명 대통령.
4: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3: 민주당은 곧바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고 개헌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 중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해왔는데 이젠 개헌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압박에 나선 겁니다.
5: 사실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습니다.
6: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3: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로 추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개헌 시점도 제시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 유불리를 최대한 배제하려면 총선 1년 전쯤인 내년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 늦어도 내년 상반기
6: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개헌 추진 단장입니다.
7: 이 개헌 안을 가지고 국민 투표에 붙여야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겠다.
3: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오를 전국 주제로 개헌을 띄우자 꼼수 개헌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 없다고 했을 뿐 연임하지 않겠다는 확답이 없다며 지금은 영구 집권 판 깔 국리를 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개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6: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8: 굉장히 불명확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3: 민주당은 당정 지지율이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 요구가 높은 개헌 카드로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이지만 국민의힘이 호응하지 않으면 개헌 논의는 쉽사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3시쯤에 이어 오후 5시 50분쯤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두 번째 미사일은 6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재원은 한미일 3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오늘 오후 3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발사한 미사일은 약 450km를 비행했으며 북한의 대표적 SRBM인 화성 11 계열로 추정됩니다.
2: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경기 안성시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내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5살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차가 급발진했다고 진술을 바꾼 운전자 주장의 진위 확인을 위해 국과수 정밀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벼룩시장 참변 하루 만에 경찰이 가해 운전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낸 혐의로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 65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톤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A씨는 애초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자신의 실수였던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는 급발진 주장으로 돌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10: 나도 눈 깜짝해서 해도 모르지 소리가 갑자기
6: 차가 목격자입니다.
10: 피하고 뭐 미처 못 피는 사람이 물건에 받치고 막 이래 된 거지.
9: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진술을 받고자 사건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고 약물 운전 정황도 없어 별도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진위 확인을 위해 화물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A씨 화물차에 친 6명 가운데 숨진 두 사람은 30대 엄마와 10대 아들로 벼룩시장에 자원봉사를 나왔다 비극을 당했습니다. 중경상을 입은 4명도 모두 주말을 맞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시민이었습니다. 벼룩시장 행사를 전면 취소한 안성시는 내올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마련해 희생자를 애도할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휴일인 오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플라스틱 제조 공장 화재로 한때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야산에도 불이 나 등산객 진입이 금지됐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11: 회색 연기 사이로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구조물이 보입니다. 경기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주변 공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한때 관할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12: 연쇄 우려로
6: 소방대원입니다.
12: 주동인데 인건으로 공장들이 많아갖고
11: 공장 안에 있던 물질들 대다수가 타기 쉬운 것들이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이목동 야산에 난 불로 등산객들에게 입산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도 재난 안전 문자가 전송됐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에선 분리수거장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고 시설 일부가 탔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댁 분기점에선 달리던 1.5톤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50대 여성과 동승자 4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 뒤쪽 타이어가 찢어진 게 화근이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살짝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8도, 강릉 15도, 전주 17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대전 29도, 부산 28도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위 두 건의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남한성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단양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북충주 부근 갓길에는 고장난 차량이 있습니다. 창원 쪽은 상주터널 갓길에서 소형 화물차가 정차 중입니다. 터널 내부라서 더욱 조심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서창분기점 갓길에 고장난 차량이 있고요. 장거리 운전 전에는 미리 차량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칠곡분기점 갓길에서 고장난 차량을 수습 중입니다. 용산과 여의도에서 살짝 서행흐름 보이는데요. 강변북로 일산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구리방향은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동작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고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은램프에서 살짝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깊어가는 일요일 밤, 이번 시간은 맥플라이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All About You.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맥플라이의 All About You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 열려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5265번님,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청취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아, 미리 추석 연휴 잘 보내라는 인사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집에 있는 카세트 라디오 주파수가 94.5MHz에 고정되어 있는 인증샷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주 시작되면 며칠 일하고 바로 또 연휴에 돌입하게 되죠. 연휴 기간 동안에도

0: 이번에는 뭐 그렇게 길지 않다고는 하지만 뭐 귀향길 오르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아니면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계획 세우고 연휴 보내실 텐데요. 어디에 계시든 언제든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 지루하지 않은 추석 연휴 귀성길 귀향길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딱 고정해 주시고요. 연휴 동안에도 여전히 매시 20분마다 저희 YTN 라디오 아나운서들이 뉴스앤뮤직으로 찾아오니까요.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3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톰 웨이츠의 I Hope That I Don't Fall In Love With You. 이어서 존 메이어 Gravity까지 만나고 올게요.
1: For all the times that you rain on my parade, and all the clubs you get in using my name.

밤 10시 뉴스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22일에 산업통상부로부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한 보고를 받습니다. 산자위는 오는 22일 오전에 미국과의 협상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를 국회에서 비공개로 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원전, 알래스카 LNG 개발 등 3대 에너지 사업의 투자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이 국회에 보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중국 조선업계가 뜻밖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니케이 아시아는 올해 상반기 중국의 신규 선박 수주량은 1억 2,106만 톤으로 집계돼 전년 같은 기간보다 2.7배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조선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82%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공장으로 불이 옮겨붙어 건물 8동이 타는 등 피해가 났습니다. 공장 안에 타기 쉬운 물질이 다량으로 보관돼 있어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장비와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안 컨테이너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생긴 불티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39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윤하 기다리다, 윈터플레이 하얀 겨울 두 곡 만나고 옵니다.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수영의 단거리 샛별 김영범 선수와 우리나라 수영 간판 황선우 선수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 수영 첫 메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김영범 선수는 오늘 일본 도쿄도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7초 65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함께 레이스를 펼친 황선우 선수는 47초 79로 터치패드를 찍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차상현 감독이 이끄는 여자 배구 대표팀이 카자흐스탄을 꺾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준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늘 일본 아이치현 파크아레나 고마키에서 열린 8강전에서 카자흐스탄을 세트 점수 3대0으로 꺾고 이겼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내일 오후 7시 20분부터 일본과 준결승전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약속의 8회를 만들며 연 이틀 NC 다이노스를 격파했습니다. 기아는 오늘 경남 창원시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원정 경기에서 NC 다이노스를 8대6으로 제압했습니다. 3연승 행진을 이어간 기아는 시즌 71승째를 가져가며 리그 5위 두산과의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윤미래의 그대라는 세상, 알렉스 어느새 두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1: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내일부터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지역은 바람이 강하고 물결도 높아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어질 텐데요. 특히 충청 내륙과 경북 중북부 내륙 지역은 안개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습니다. 200m 미만으로 짧아지는 곳도 있겠고 그 밖에 전국에서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예상됩니다. 이른 아침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집에서 월요일을 준비하고 계시죠. 도로 위도 한산합니다. 반포대로 서초역에서 서초 3동 사거리 구간은 주말 내내 행사로 인해 전면 통제 중이었는데요. 내일 새벽 4시까지 이용 어렵습니다. 남부터미널역이나 교대역으로 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기름램프에서 홍지문터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원효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남한성 부근 2차로에서 난 사고는 1시간 넘게 처리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2주 가까이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권 내 반발 속에 청와대도 김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에 나섰는데 반대파들이 요구하는 지명 철회 역시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프랑스 순방 중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청와대는 조직의 안착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추가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범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한 이른바 검찰주의자라며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도 해명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3: 과거 보안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0: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입니다.
3: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2: 정부도 이례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는데
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0: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입니다.
4: 사건과 관련하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2: 정치권의 공세 수위는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이 아닌 범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며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 이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숙고는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 좀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0: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입니다.
5: 이런저런 말씀들 해주시잖아요. 그 말씀들 흘리지 않고 지금 그분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하고 있다.
2: 청와대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추가 검증을 꼼꼼하게 하지만 원래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을 거란 기류도 읽힙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결정이 지연될수록 청문회 일정도 촉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장의 부재가 길어진다면 간부 인사와 조직 구성 등 개청 작업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청을 앞두고 조직을 이끌 수장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김 후보자에 대한 최종 판단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완책 마련에 나섭니다.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주당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 등이 참석해 전수조사 결과와 앞으로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경기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진행합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김민석 대표와 당 지도부는 물론 최근 사안마다 김 대표와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경기지사도 참석합니다. 두 사람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인 데 이어서 지방선거 컨설팅 계약과 경기권 영화제 운영 등 현안마다 갈등을 보였는데 내일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재재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내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6: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뒤집히는 사고로 선원 5명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선체 침몰 해역에 바지선을 설치해 수중 수색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7: 예인선 TNS 캐처 후 선사 측이 바지선을 설치할 해역은 부산 기장군 대변항 앞바다입니다. 심해 잠수 장비와 잠수사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될 바지선은 수중 수색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체는 수심 87m 해저에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해경 수색

0: 어미인 수심 60m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만큼 민간 심해 잠수사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선사 측은 무인 잠수정을 동원해 선체와 주변 지형 등에 관한 정보를 먼저 파악한 뒤 잠수사를 내려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수색을 이어온 해경은 수색 방식을 전환했습니다. 구역을 정해 수색하는 집중수색 대신 함정별 구역에 따라 수색하는 광범위 해상 수색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파출소 중심으로 연안도 살피는데 집중수색 장기화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해경 설명입니다.
1: 해상에서는 부산
2: 우정부
1: 앞바다부터
2: 부산 해경
1: 광역구역,
2: 수색 구조
1: 그리고
2: 개장입니다.
1: 울진 앞바다부터 광역구역까지 광범위하게 수색할 예정이고, 이제 해안가 수색도 부산부터 울진까지.
0: 실종 선원은 한국 국적 4명, 인도네시아 국적 1명으로 모두 5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색구역 일부 해역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가 해제될 예정이어서 수색을 어렵게 했던 기상 악조건은 일단 해소될 전망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3: 오늘 오후 5시 반쯤 서울 홍은동 일대에서 정전이 났다가 1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와 상가 등 490여 곳이 한동안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새가 전신조와 전기줄을 잘못 건드리면서 정전이 난것 같다는 목격담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선고가 모레 나옵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장성들에 대한 첫 법원 판단도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초유의 대통령 부인 매관매직 사건으로 불린 김건희 씨의 알선 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김 씨는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모두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장식물은 물론 금거북이와 디올백, 이오하노백 그림까지 금품 수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가성이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꼽혔는데 재판부는 김 씨가 지위를 이용해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2: 조승표
5: 책무로 인한 채
2: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5: 지위를 가져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4: 김 씨는 지난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부족했던 처신을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은 공직을 팔지 않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누군가와 거래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같은 징역 7년이 구형된 가운데 김 씨가 금품의 대가성을 인지했는지 여부 등이 역시 항소심 판단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 지휘부 5명에 대한 첫 법원 판단도 임박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의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종사했다는 혐의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내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군 지휘부에 대한 1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이른바 아빠 찬스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던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의 임용을 취소한 중앙선관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전 총장 딸 박모 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임용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씨 합격 과정에서 이례적인 사무 처리가 있긴 했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채용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가족 모임이나 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주요 해외 여행지에서 독감 같은 감염병이 유행해 예방에 좀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 이번 추석 연휴에 가장 조심해야 할건 독감입니다. 9월 둘째 주 표본감시에서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31명을 기록해 전주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역시 8주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

0: 독감과 코로나19는 폐렴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악화할 수 있어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이 잦고 가족, 친지 모임도 많은 만큼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은 어르신 댁 방문을 미루는 게 좋습니다. 요양시설이나 의료기관으로 찾아뵐 때는 만약에 대비해 증상이 없어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 요양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정인경 같은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집단시설의 감염 관리를 좀 더 강화하고.
0: 독감은 우리뿐 아니라 일본과 홍콩, 대만에서도 유행 중입니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추석 연휴에 일본에 가면 독감과 홍역,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선 댕기열에 걸리지 않게 모기 기피제를 3-4시간 간격으로 뿌려주고 중국 여행객은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예방 차원에서 가금류 농장이나 생가금류 시장에 가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초나 성묘 뒤 2주 안에 발열과 구토, 설사 증상이 생기면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증이나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일 수 있으니 꼭 병원에 가보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2: 귀성 퇴근 차량에 몰리는 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는 평소보다 50% 가까이 많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의 자료를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연휴 전날 평균 사고 건수는 4,800여 건으로 평소보다 4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 비중은 20%로 가장 높았고 절반에 달하는 사고가 오후 2시에서 밤 8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또 추석 당일 교통사고는 2,700여 건으로 발생 건수 자체는 평상시보다 18% 줄지만 사고당 피해자 수는 2.3명으로 평상시보다 64%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관계기관 합동대책본부를 운영해 도로 혼잡과 사고를 줄이고 이동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정부는 고속도로 갓길 운영과 국도 신규 개통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객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고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의 운영 시간을 늘려 버스 통행을 지원합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면제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의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100원 인하됩니다.

0: 총력 엄호했던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낙마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무소속 한동훈 의원 때리기와 민생 이슈로 국면 전환에 나섰지만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의원 사퇴 직후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고 옹호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공직자다운 자세다, 살신성인 표현까지 써가며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사퇴 발표 전 청와대에 음주운전과 갑질, 추행 등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는 바뀌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당 차원에선 더 대응할 게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3: 김승원 의원의 입장문이 어제
4: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3: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2: 공식 대응은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인데 당 안팎에선 곤혹스러운 기색도 감지됩니다.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도부까지 나서 후보자 사수에 올인했고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는데
5: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내부 문서가
4: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5: 어떻게 한동훈의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선제일 불량 쪽과이의 편집 공정을 밝히는 일입니다.
2: 검찰 개혁 명분 내세워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 의원 가족 관련 사건들도 소환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민생 이슈를 띄우며 주도권 확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6: 이른바 김생용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당력을 집중했던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장 추석 밥상 민심이 걱정인데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0: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이후에도 야권의 공세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1: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개각 인사 논란. 하지만 야권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의원의 성추행, 음주운전 등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언급하며 상당 부분 진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제보를 언제 접수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밝히라며 김민석 대표가 묵인한 사실이 있다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도 압박했습니다.
8: 그 성추행 자리에 김승원 말고
4: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8: 있었다는 겁니다. 어물쩍 넘어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7: 국민의힘 역시 그동안 제기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그리고 가족협동조합 특혜 논란 등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건데 중진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지키겠다고 했던 만큼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선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도 확대됐습니다. 장동현 대표는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과 사관학교 통폐합 그리고 전작권 조기 환수 등을 언급하며 강 후보자를 간신철거민이라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겨냥했습니다.
9: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4: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9: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인사청문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에 실패가 계속되고 있고
7: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청 반려 이후 재재청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대국민 보고대를 열고 정부 여당에 실책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정의투쟁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일 오후 3시 30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해 항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자료 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점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식약처에 제넨셀이 제출한 비임상 자료와 적합 승인 보고서, 각 임상시험 기관의 승인 근거 자료 등을 재차 요구할 방침입니다.
0: 김승원 의원은 물러났지만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1: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은 관계자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든 데다 한동훈 의원의 자료 유출 의혹도 수사 선상에 함께 오르며 당분간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10: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는 데 결정타가 됐던 신약 청탁 의혹.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해달라는 브로커 양모 씨 요청을 전달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았다는 게 골자입니다. 재작년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근 고발이 새로 접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수사를 본격화하려면 당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만큼 경찰은 과거 수사 기록 검토를 위해 검찰과 자료 공유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1심 형사 재판은 이제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선고가 나와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김 의원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11: 김승원 후보자에게 부정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12: 김승원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10: 청문전국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고발 사건도 영등포서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한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구체적인 경위

0: 진실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1: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2: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1: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의 전무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0: 이와 별도로 김승원 의원 배우자가 일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배우자와 수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경기수원 팔달경찰서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2: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조지 마이클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Face.

FM 94.5MHz 밤 11시 뉴스앤뮤직은 조지 마이클의 페이스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말 마지막 시간대 방송인데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45, 오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거든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기온은 뚝뚝 떨어져 가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습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이렇게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일까요? 내일 새벽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 시간대에 차 몰고 출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늦은 밤부터 서서히 안개가 끼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 가시거리 짧다는 거 기억하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평소보다 속도 좀더 줄이셔야겠고요. 이럴 때는 내가 좀더 조심해야 다른 운전자에게 그리고 또 나의 안전을 걱정하는 가족들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고 우리의 건강과 안전 잘 지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엔리케 이글레시아스의 히어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윙어의 마일스 어웨이까지 만나고 올게요.

엔리케 이글레시아스 히어로, 윙어 마일스 어웨이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내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완책 마련에 나섭니다.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주당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 등이 참석해 전수조사 결과와 앞으로의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앞서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들까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 명백한 투기 목적의 농지에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경기도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연 뒤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진행합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김민석 대표와 당 지도부는 물론 최근 사안마다 김 대표와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경기지사도 참석합니다. 두 사람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인 데 이어 지방선거 컨설팅 계약과 경기권 영화제 운영 등 현안마다 갈등을 보였는데 내일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일 오후 3시 30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항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자료 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점을 따져묻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식약처에 제넨셀 측이 제출한 비임상 자료와 적합 승인 보고서, 각 임상시험 기관의 승인 근거 자료 등을 재차 요구할 방침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팝으로 계속해서 꾸며왔는데요. 이번엔 우리 가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깊어가는 가을밤에 어울리는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나얼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이어서 이문세와 이소라가 함께 부릅니다. 슬픈 사랑의 노래.

뉴스앤뮤직 컨트리 뉴스입니다. 여자 프로골프 김민선 선수가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서 정교한 아이언샷을 앞세워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민선 선수는 오늘 경기도 안산시 더 헤븐 컨트리클럽 웨스트 사우스 코스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는 한 개로 맞고 버디 5개를 잡아내 4타를 줄였습니다. 합계 12언더파 276타를 친 김민선 선수는 2위 장은수 선수를 4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며 우승컵을 손에 넣었습니다. 남자 프로골프 신상훈 선수가 한국 프로골프 투어 골프존 오픈에서 연장 승부 끝에 시즌 마수거리 우승을 따내며 통산 3승째를 달성했습니다. 신상훈 선수는 오늘 경북 구미시 골프존 카운티 선산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4라운드에서 2차 연장 끝에 정찬민 선수를 따돌리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616번님, 오늘 종일 더워서 짜증이 몸에 배어 있었는데요. 밤이 되니까 선선해졌네요. 아, 여름 언제 가나 했더니 추석이 코앞이고 추석 지나면 한 해가 금세 가버릴 것 같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소중한 하루하루 불평불만 없이 잘 써야겠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올해 후반기로 접어들었잖아요. 추석 지나가면 진짜 날이 더 추워지고 바로 겨울이 왔습니다라는 멘트를 제가 할 것 같은데요. 진짜 우리에게 남겨진 올해 하루하루 아낌없이 잘 쓰시고 보람있게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8616번님 오늘 밤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음악으로 마무리해보죠. 자, 오늘 끝곡으로 이현우의 요즘 너는 이수영 I Believe 두 곡 띄워드리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말 오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7: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현재 마련된 정부 운영 주유소 226곳에서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씩 내려 판매할 계획입니다. 기름값 인하 계획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경찰과 도로공사는 곳곳에서 과속, 난폭운전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도 대거 증편합니다. 고속버스도 지난해 추석보다 9,800여 회 늘리고 KTX를 포함한 열차 좌석도

0: 3만 4천 여석 더 마련됐습니다. 또 인천공항 출국장을 조기에 열 뿐 아니라 연안 여객선의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 길찾기 서비스와 연계해 운항 여부를 최대 3일 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짧은 연휴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출발 전 교통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 경기 안성시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내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5살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차가 급발진했다고 진술을 바꾼 A씨의 주장의 진위 확인을 위해 국과수 정밀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벼룩시장 참변 하루 만에 경찰이 가해 운전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낸 혐의로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 65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톤 화물차 돌진사고를 낸 A씨는 애초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자신의 실수였던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는 급발진 주장으로 돌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3: 나도 눈 깜짝해서 해도 모르지 소리가 갑자기 차가 돌진을 하더란 말이에요. 피하고 뭐 미처 못 피는 사람이 물건에 받치고 막 이래 된 거지요.
2: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진술을 바꾸자 사건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고 약물 운전 정황도 없어 별도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진위 확인을 위해 화물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A씨 화물차에 친 6명 가운데 숨진 두 사람은 30대 엄마와 10대 아들로 벼룩시장에 자원봉사를 나왔다 비극을 당했습니다. 중경상을 입은 4명도 모두 주말을 맞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시민이었습니다. 벼룩시장 행사를 전면 취소한 안성시는 내일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마련해 희생자를 애도할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국내 증시는 매수세로 돌아선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 불안이 계속되는 대외 상황 속에 증시를 떠받쳐온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도 예정보다 빨리 종료될 것으로 보여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됩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미 연준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힘입어 코스피가 6,900선 턱 밑까지 올라오면서 최근 한 달째 박스권에 갇힌 코스피가 상승 동력을 낼지 관심입니다. 가장 큰 관건은 수급입니다. 코스피는 지난 6월과 비교해 최근 거래대금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조정 국면을 시작한 6월 말부터 외국인은 무려 61조 원을 팔아치우며 코스피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지수 상승을 위해선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국제 유가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미 국채금리도 여전히 5%선에서 등락 중이어서 투자 심리를 위축할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앞서 긴축에 나선 미 연준이 연내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한 점도 증시에는 부담입니다.
5: The plain fact. is that inflation is too high and has been for too long.
4: 이런 대외 악재 속 증시 하단을 받쳐온 반도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종료 시점이 예정보다 앞당겨지면서 수급 공백 우려도 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까지 목표 물량의 74.7%, SK하이닉스도 58.8%를 사들이면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6에서 7 거래일, SK하이닉스는 15에서 16 거래일이면 자사주 매입 일정을 마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예정 종료 시점은 11월 말이었지만 연휴를 고려하면 적어도 다음 달 중순쯤까지 일정이 최소 한 달여 더 앞당겨진 겁니다. 이 때문에 시장의 시선은 반도체주의 호재에 쏠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언급되는 대중 반도체 규제 강도에 따라 국내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이달 말 반도체 투톱의 전망을 가늠해볼 마이크론의 실적도 공개되는 만큼 AI 산업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시장도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1: 황금시대를 맞이한 남자 농구가 개최국 일본을 꺾고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결승 당일 버스가 오지 않아 훈련도 못했지만 우승 의지를 꺾진 못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6: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남

0: 전자농구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대회에서 12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결승 상대인 일본은 조별리그에서 이미 완파했는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은 미국 NBA에서 뛰는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아 최정예 멤버로 꾸려지진 않았습니다. 경기 내내 엎치락 뒤치락했지만 4쿼터부터 치고 나가더니 결국 일본을 꺾어냈습니다. 이로써 1970년 방콕과 1982년 뉴델리, 2002년 부산, 그리고 2014년 인천대회에 이어 통산 다섯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해외파 이현중과 여준석을 중심으로 세대 교체를 이룬 결과입니다. 지난 시즌 KBL MVP 이정현과 이우석 등 젊은 선수들이 활력을 불어넣었고 30대인 이승현과 최준영 등이 든든하게 버텨주면서 신구 조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버스 노쇼 사태도 남자 농구의 우승 의지를 막지 못했습니다. 결승을 앞두고 버스가 오지 않아 훈련을 취소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만 12년 만에 우승을 완성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덕원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3: 당신은 나의 동반자.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영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황금 시대를 맞이한 남자 농구가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개최국 일본을 꺾고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결승 당일 버스가 오지 않아 훈련도 못했지만 우승 의지를 꺾진 못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7: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남자 농구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대회에서 12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결승 상대인 일본은 조별리그에서 이미 완파했는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은 미국 NBA에서 뛰는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아 최정예 멤버로 꾸려지진 않았습니다. 경기 내내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4쿼터부터 치고 나가더니 결국 일본을 꺾어냈습니다. 이로써 1970년 방콕과 1982년 뉴델리, 2002년 부산, 그리고 2014년 인천 대회에 이어 통산 다섯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해외파 이현중과 여준석을 중심으로 세대 교체를 이룬 결과입니다. 지난 시즌 KBL MVP 이정현과 이우석 등 젊은 선수들이 활력을 불어넣었고 30대인 이승현과 최준영 등이 든든하게 버텨주면서 신구 조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버스 노쇼 사태도 남자 농구의 우승 의지를 막지 못했습니다. 결승을 앞두고 버스가 오지 않아 훈련을 취소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만 12년 만에 우승을 완성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6: 아시안게임 개회식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 선수단의 메달 행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첫 번째 금메달은 여자 근대 5종의 성승민이 가져갔고 근대 5종 남자 선수들도 단체전 금메달로 화답했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8: 근대 5종 마지막 경기인 육상 결승선을 통과하는 성승민. 두 팔을 번쩍 들어 아시아 정상 등극을 알립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며 아시아 여자 선수로선 처음으로 시상대에 올랐던 성승민은 아시안게임에서도 선전을 예고했습니다. 기대대로 펜싱과 수영, 장애물 경기, 레이저런 합계 1,492점을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자 한국 여자 근대 5종 최초의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입니다. 성승민은 개인 성적 상위 3명을 합산해 순위를 가리는 단체전에서도 김은주, 신수민과 함께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5종 경기 장면은 TV에서 생중계되지 않아 성승민은 자신의 빛나는 순간을 마음껏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9: 중계 안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제가 오늘 경기한 것도 못 보잖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속상한데 앞으로 근대 5종 많이 많이 중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방송에선 외면받았어도 근대 5종 대표팀의 기세는 하루 내내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엔 전웅태와 서창환, 이종현이 남자 단체전 우승을 합작해 한국 선수단의 두 번째 금메달까지 따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6: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첫 선을 보인 테크볼 남자 단식에서 우리나라의 이준석이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축구에서 좋고 다시 테크볼로 종목을 받고 도전한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7: 족구와 탁구, 세팍타크로를 섞어놓은 신종 스포츠 테크볼의 아시안게임 첫 챔피언은 이준석이었습니다. 이준석은 대회 결승에서 이라크의 알레야위를 2대0으로 물리치고 무실세트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축구에서 족구로 다시 테크볼로 도전을 이어왔고 지난 2월에야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본격적으로 아시안게임 몰두에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10: 회사를 그만두는 거가 사실 그것도 큰 결정인데 제가 언제 또 이런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무대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직은 그래도 도전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생각해서.
7: 사이크 신지혜는 여자 도로 독주에서 3위로 들어와 이번 대회 우리나라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금메달을 기대했던 수영과 사격에선 메달 색깔이 달랐습니다. 단거리 샛별 김영범과 간판 황선우는 자유형 100m 결승에서 나란히 2, 3위로 골인했습니다. 김영범은 세계 기록 보유자인 중국의 판잔노에 단 0.04초 뒤졌습니다. 이주호는 배영 100m에서 3위 연속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16살에 깜짝 금메달을 따냈던 반효진은 10m 공기소총에서 동메달을 쐈습니다. 고질적인 허리와 골반 통증을 이겨내고 생일에 선물로 받은 값진 메달이었습니다.
11: 동메달이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기회가 더 생긴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첫 발은 중앙에서 살짝 비껴갔지만 우리 사격의 금메달 5개 목표엔 흔들림이 없습니다.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오예진, 박하준 등이 줄줄이 출격합니다. 일본 도요타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물러났지만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신약 임상승인 청탁 의혹은 관계자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한동훈 의원의 자료 유출 의혹도 수사 선상에 함께 오르며 당분간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0: 정리해봤습니다.
1: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는데 결정타가 됐던 신약 청탁 의혹.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해달라는 브로커 양모 씨 요청을 전달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았다는 게 골자입니다. 재작년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근 고발이 새로 접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수사를 본격화하려면 당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만큼 경찰은 과거 수사 기록 검토를 위해 검찰과 자료 공유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 씨와 제네셀 설립자 강모 씨의 1심 형사 재판은 이제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선고가 나와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김 의원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2: 김승원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3: 김승원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1: 청문전국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고발 사건도 영등포서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한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4: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1: 이와 별도로 김승원 의원 배우자가 일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배우자와 수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0: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를 통틀어 유독 법무부 장관 인선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다른 국무위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요구받기 때문인데요.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1993년 3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자유당 박기태 의원을 첫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없어 정부 출범 후 하루 만에 장관에 올랐지만 딸이 외국인 자격으로 대학에 특례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박 장관은 9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2001년 국민의 정부 땐 역대 최단기 수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정권 재창출을 언급한 이른바 충성문건이 공개되면서 안동수 장관은 임명 43시간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무장관 리스크는 계속됐습니다. 후대 장관에 내정된 안경환 후보자는 과거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걸로 드러나 청문회장에 가보지도 못한 채 사퇴했고 조국 장관은 가족 의혹과 검찰 표적수사 논란이 뒤엉키며 35일 만에 직을 내려놨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김승원 의원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도 비위 의혹의 역대 두 번째로 후보자 신분에서 낙마했습니다. 검찰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 청렴과 공정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만큼 엄격한 검증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김승원 의원 공세에 선봉해서 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한 의원을 겨냥한 대변인 명의 브리핑을 잇따라 내고 불법 수사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건 물론 한 의원 가족 관련 사건들도 소환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원하는 건 범죄 혐의자 한동훈 수사라며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내부 문서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해 항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자료 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점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식약처에 제넨셀이 제출한 비임상 자료와 적합 승인 보고서, 각 임상시험 기관의 승인 근거 자료 등을 재차 요구할 방침입니다.
6: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0: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김성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해서 물러난 이후에도 야권의 공세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개각 인사 논란. 하지만 야권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의원의 성추행, 음주운전 등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언급하며 상당 부분 진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제보를 언제 접수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밝히라며 김민석 대표가 묵인한 사실이 있다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도 압박했습니다.
7: 그 성추행 자리에 김승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물쩍 넘어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6: 국민의힘 역시 그동안 제기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그리고 가족협동조합 특혜 논란 등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건데 중진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지키겠다고 했던 만큼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선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도 확대됐습니다. 장동현 대표는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과 사관학교 통폐합 그리고 전작권 조기 환수 등을 언급하며 강 후보자를 간신철거민이라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겨냥했습니다.
8: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인사청문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에 실패가 계속되고 있고
6: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청 반려 이후 재재청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대국민 보고대를 열고 정부 여당에 실책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정의투쟁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총력 업무했던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낙마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때리기와 민생 이슈로 국면 전환에 나섰지만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9: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의원 사퇴 직후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고 옹호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공직자다운 자세다, 살신성인 표현까지 써가며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사퇴 발표 전 청와대에 음주운전과 갑질, 추행 등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는 바뀌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당 차원에선 더 대응할 게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10: 김승원 의원의 입장문이 어제 전달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9: 공식 대응은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인데 당 안팎에선 곤혹스러운 기색도 감지됩니다.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도부까지 나서 후보자 사수에 올인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는데
11: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한동훈의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선제일불량 쪽과이의 편집 공정을 밝히는 일입니다.
9: 검찰 개혁 명분을 내세워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 의원 가족 관련 사건들도 소환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민생 이슈를 띄우며 주도권 확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12: 이른바 김생용 사람 말이 나올 정도로 당력을 집중했던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장 추석 밥상 민심이 걱정인데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물러났지만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신약 임상승인 청탁 의혹은 관계자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한동훈 의원의 자료 유출 의혹도 수사 선상에 함께 오르며 당분간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3: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는데 결정타가 됐던 신약 청탁 의혹.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해달라는 브로커 양모 씨 요청을 전달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았다는 게 골자입니다. 재작년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근 고발이 새로 접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수사를 본격화하려면 당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만큼 경찰은 과거 수사 기록 검토를 위해 검찰과 자료 공유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 씨와 제네셀 설립자 강모 씨의 1심 형사 재판은 이제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선고가 나와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김 의원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14: 김승원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15: 김승원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13: 청문전국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고발 사건도 영등포서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한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16: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13: 이와 별도로 김승원 의원 배우자가 일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배우자와 수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0: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2주 가까이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권 내 반발 속 청와대도 김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에 나섰는데 반대파들이 요구하는 지명 철회 역시 쉽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1: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프랑스 순방 중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청와대는 조직의 안착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추가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한 이른바 검찰주의자라며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도 해명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2: 과거 보안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1: 정부도 이례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는데,
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1: 정치권의 공세 수위는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이 아닌 범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며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 이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숙고는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4: 좀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시잖아요. 그 말씀들을 흘리지 않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하고 있다.
1: 청와대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추가 검증을 꼼꼼하게 하지만 원래의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을 거란 기류도 읽힙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결정이 지연될수록 청문회 일정도 촉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장의 부재가 길어진다면 간부 인사와 조직 구성 등 개청 작업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청을 앞두고 조직을 이끌 수장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김 후보자에 대한 최종 판단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말꼬리 잡기 그만하고 진지하게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는데 추석 밥상에 개헌 의제를 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5: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을 일축한 이재명 대통령.
6: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5: 민주당은 곧바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고 개헌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 중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해왔는데 이젠 개헌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압박에 나선 겁니다.
7: 사실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습니다.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5: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로 추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개헌 시점도 제시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 유불리를 최대한 배제하려면 총선 1년 전쯤인 내년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별도로 합의된 이 개헌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겠다.
5: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오를 전국 주제로 개헌을 띄우자 꼼수 개헌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 없다고 했을 뿐 연임하지 않겠다는 확답이 없다며 지금은 영구 집권 판깔 국리를 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개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굉장히 불명확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0: 민주당은 당정 지지율이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 요구가 높은 개헌 카드로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이지만 국민의힘이 호응하지 않으면 개헌 논의는 쉽사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후 3시쯤에 이어 오후 5시 50분쯤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두 번째 미사일은 6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정확한 재원은 한미일 3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어제 오후 3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발사한 미사일은 약 450km를 비행했으며 북한의 대표적 SRBM인 화성 11 계열로 추정됩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현지 시간 20일 성명을 내고 현재의 평가로는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와 영내 동맹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은 빼고 동맹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 중심의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물러났지만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은 관계자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한동훈 의원의 자료 유출 의혹도 수사 선상에 함께 오르며 당분간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는데 결정타가 됐던 신약 청탁 의혹.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해달라는 브로커 양모 씨 요청을 전달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았다는 게 골자입니다. 재작년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근 고발이 새로 접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수사를 본격화하려면 당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만큼 경찰은 과거 수사 기록 검토를 위해 검찰과 자료 공유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 씨와 제넷셀 설립자 강모 씨의 1심 형사 재판은 이제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선고가 나와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김 의원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5: 김성원

0: 후보자에게 부정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1: 김승훈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신변보호는 왜...
2: 청문전국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신약청탁 의혹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 고발 사건도 영등포서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한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3: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2: 이와 별도로 김승원 의원 배우자가 일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배우자와 수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4: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를 통틀어 유독 법무부 장관 인사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다른 국무위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요구받기 때문인데요.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1993년 3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자유당 박기태 의원을 첫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없어 정부 출범 후 하루 만에 장관에 올랐지만 딸이 외국인 자격으로 대학에 특례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박 장관은 9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2001년 국민의 정부 땐 역대 최단기 수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정권 재창출을 언급한 이른바 충성문건이 공개되면서 안동수 장관은 임명 43시간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무장관 리스크는 계속됐습니다. 초대 장관에 내정된 안경환 후보자는 과거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걸로 드러나 청문회장에 가보지도 못한 채 사퇴했고 조국 장관은 가족 의혹과 검찰 표적수사 논란이 뒤엉키며 35일 만에 직을 내려놨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김승원 의원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도 비위 의혹의 역대 두 번째로 후보자 신분에서 낙마했습니다. 검찰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 청렴과 공정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만큼 엄격한 검증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4: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말꼬리 잡기 그만하고 진지하게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는데 추석 밥상에 개헌 의제를 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6: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을 일축한 이재명 대통령.
7: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6: 민주당은 곧바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고 개헌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 중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해왔는데 이젠 개헌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압박에 나선 겁니다.
8: 사실 걸림돌 자체가 원래 없었습니다.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6: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로 추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개헌 시점도 제시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 유불리를 최대한 배제하려면 총선 1년 전쯤인 내년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9: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별도로 합의된 이 개헌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겠다.
6: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오를 전국 주제로 개헌을 띄우자 꼼수 개헌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 없다고 했을 뿐 연임하지 않겠다는 확답이 없다며 지금은 영구 집권 판 깔 국리를 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10: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개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굉장히 불명확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6: 민주당은 당정 지지율이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 요구가 높은 개헌 카드로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이지만 국민의힘이 호응하지 않으면 개헌 논의는 쉽사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4: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24만 5천 원, 대형마트는 29만 원가량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에 집중호우까지 겹쳐 채소류 값이 지난해보다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11: 추석을 앞두고 시장을 찾는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마음 풍성해지는 한가위임은 분명하지만 부쩍 오른 값에 선뜻 지갑을 열기가 망설여집니다.
12: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이 많이 있죠. 이제 요즘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좀 있죠. 이제.
11: 차례상에 많이 올라오는 성수품을 기준으로 올 추석 구매 비용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24만 5천 원, 대형마트에서는 29만 원이 듭니다. 4만 5천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3.5%와 6.0% 올랐습니다. 올해 차례상 물가 상승을 견인한 품목은 채소류였습니다. 지난 추석 때보다 무려 15% 가까이 껑충 뛰었는데 축산물이나 수산물, 과일류 상승률보다 최소 2배 이상 올랐습니다.
13: 추석 차례상에 오르는 대표적인 채소류인 이 애호박은 40% 넘게 올랐고 무는 25%, 도라지는 23%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1: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극한 호우까지 겹치면서 작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탓입니다.
14: 이거야 뭐 비도 많이 오고 또 이거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게 안 열리잖아요.
15: 안 열려요?
14: 네, 아니 호박이 많이 이게 안 열려가지고.
11: 조사 대상 가운데 가장 저렴한 곳은 가락시장의 종합식자재 시장인 가락몰로 전통시장보다 7%, 대형마트보다 21.6% 낮았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는 추석 연휴 2주 전 기준으로 실제 장을 볼 때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서울 농수산식품공사 누리집을 보면 최근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뿐 아니라 우리 집 차례상 비용은 얼마나 될지 계산도 가능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4: 추석 연휴 기간 특별 교통 대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관계기관 합동 대책본부를 운영해 도로 혼잡과 사고를 줄이고 이동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정부는 고속도로 갓길 운영과 국도 신규 개통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객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고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의 운영 시간을 늘려 버스 통행을 지원합니다.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24일,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5일에 가장 막힐 것으로 보이며 이때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0시간 반, 반대 방향은 9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디지털 서비스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업계 등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상황반을 가동해 트래픽 급증과 서비스 장애, 보안 위협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추석을 앞둔 휴일 전국 곳곳의 선산과 묘역에는 벌초나 이른 성묘에 나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민들은 뱃길로 벌초에 나섰고 추모공원도 일찌감치 성묘를 놓은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김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예초기에 기름을 넣고 벌초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향한 곳은 선산이 아니라 작은 나루터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야 부모님 산소에 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마을 주변에 있었지만 댐 건설로 배를 타야 갈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요즘은 청도군에서 배를 지원해 조금 편해졌지만 험난한 길이긴 마찬가지입니다.
17: 수몰돼가지고 뭐 고향이라고는 아예 뭐 우리 속에서 지워버려야 되니까 힘들죠. 힘들긴 한데 일이라도 뭐 해야 되니까 조상들 묘라도 찾아오지요.
16: 배로 10분쯤 들어간 뒤에야 선산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또 한참을 산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거운 장비까지 들고 풀숲을 헤치다 보면 금세 숨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도착한 산속. 어느덧 70대에 접어들며 지칠 법도 하지만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며 정성스레 벌초를 시작합니다.
15: 그 숨을 대갖고 가족이 다 흩어져 있는데 사촌들도 이때는 다 거의 다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은 조금 되지만은.
16: 묘 앞에 모인 가족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정성껏 차립니다. 나란히 서서 절을 올리고 고인을 기리며 가족의 정을 나눕니다. 추석을 앞둔 추모공원은 혼잡을 피해 서둘러 성묘에 나선 시민들로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18: 명절 당일날 성묘를 하는 것보다는 일찍 내려와서 성묘를 하게 되면 차도 안 막히고 또 여유로운 한가위로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 오게 됐습니다.
16: 추석 연휴 직전 휴일. 가족과 함께 벌초와 성묘에 나선 시민들의 애틋한 마음만큼은 벌써 풍성한 한가위였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Baksana Elvis'i, baksana. Çok sene.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5: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이후에도 야권의 공세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6: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개각 인사 논란. 하지만 야권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의원의 성추행, 음주운전 등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언급하며 상당 부분 진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제보를 언제 접수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밝히라며 김민석 대표가 묵인한 사실이 있다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도 압박했습니다.
8: 그 성추행 자리에 김승원 말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물쩍 넘어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7: 국민의힘 역시 그동안 제기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그리고 가족협동조합 특혜 논란 등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건데 중진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지키겠다고 했던 만큼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선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도 확대됐습니다. 장동현 대표는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과 사관학교 통폐합 그리고 전작권 조기 환수 등을 언급하며 강 후보자를 간신철거민이라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겨냥했습니다.
9: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인사청문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에 실패가 계속되고 있고.
7: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청 반려 이후 재재청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대국민 보고대를 열고 정부 여당에 실책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정의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항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제약업체 재난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자료 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점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식약처에 재난셀이 제출한 비임상 자료와 적합 승인 보고서, 각 임상시험 기관의 승인 근거 자료 등을 재차 요구할 방침입니다. 총력 업무했던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낙마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6: 무소속 한동훈 의원 때리기와 민생 이슈로 국면 전환에 나섰지만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0: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의원 사퇴 직후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고 옹호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공직자다운 자세다, 살신성인 표현까지 써가며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사퇴 발표 전 청와대에 음주운전과 갑질, 추행 등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는 바뀌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당 차원에선 더 대응할 게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11: 김승원 의원의 입장문이 어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10: 공식 대응은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인데 당 안팎에선 곤혹스러운 기색도 감지됩니다.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도부까지 나서 후보자 사수에 올인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는데
12: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한동훈의 손에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선제일불량 쪽과이의 편집 공정을 밝히는 일입니다.
10: 검찰개혁 명분을 내세워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 의원 가족 관련 사건들도 소환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민생 이슈를 띄우며 주도권 확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른바 김생용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당력을 집중했던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잖은 모습입니다. 당장 추석 밥상 민심이 걱정인데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물러났지만 각종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됩니다.
6: 신약 임상승인 청탁 의혹은 관계자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한동훈 의원의 자료 유출 의혹도 수사선상에 함께 오르며 당분간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태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13: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하는 데 결정타가 됐던 신약 청탁 의혹. 당시 식약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해달라는 브로커 양모 씨 요청을 전달하고 후원금을 약속받았다는 게 골자입니다. 재작년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근 고발이 새로 접수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수사를 본격화하려면 당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만큼 경찰은 과거 수사기록 검토를 위해 검찰과 자료 공유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 씨와 제네셀 설립자 강모 씨의 1심 형사재판은 이제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 선고가 나와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김 의원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14: 김승원 후보자에게 부정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15: 김승원 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13: 청문전국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신약청탁 의혹과 관련된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공무상 비밀누설 고발 사건도 영등포서가 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한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16: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짓기 사태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13: 이와 별도로 김승원 의원 배우자가 일하는 발달장애 돌봄기관이 바우처 사업자 선정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배우자와 수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 경기 수원 팔달경찰서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하고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5: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를 통틀어 유독 법무부 장관 인사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6: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다른 국무위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요구받기 때문인데요.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7: 1993년 3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자유당 박기태 의원을 첫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없어 정부 출범 후 하루 만에 장관에 올랐지만 딸이 외국인 자격으로 대학에 특례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박 장관은 9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2001년 국민의 정부 땐 역대 최단기 수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정권 재창출을 언급한 이른바 충성문건이 공개되면서 안동수 장관은 임명 43시간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무장관 리스크는 계속됐습니다. 초대 장관에 내정된 안경환 후보자는 과거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걸로 드러나 청문회장에 가보지도 못한 채 사퇴했고 조국 장관은 가족 의혹과 검찰 표적 수사 논란이 뒤엉키며 35일 만에 직을 내려놨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김승원 의원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도 비위 의혹의 역대 두 번째로 후보자 신분에서 낙마했습니다. 검찰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 청렴과 공정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만큼 엄격한 검증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2주 가까이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 여권 내 반발 속 청와대도 김 후보자에 대한 재검증에 나섰는데 반대파들 요구하는 지명 철회 역시 쉽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프랑스 순방 중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청와대는 조직의 안착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 추가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범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한 이른바 검찰주의자라며 지명 철회까지 요구하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도 해명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19: 과거 보안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18: 정부도 이례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는데
20: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 고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18: 정치권의 공세 수위는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이 아닌 범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며 집안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 이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숙고는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1: 좀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시잖아요. 그 말씀들 흘리지 않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하고 있다.
18: 청와대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추가 검증을 꼼꼼하게 하지만 원래의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을 거란 기류도 읽힙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결정이 지연될수록 청문회 일정도 촉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중수청장의 부재가 길어진다면 간부 인사와 조직 구성 등 개청 작업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개청을 앞두고 조직을 이끌 수장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조만간 김 후보자에 대한 최종 판단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22: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에르츠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괜찮아.
1: 괜찮게 뭐가 괜찮아 했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일하는 걸 느꼈는데 그래도 아닌 척 해봐도 나만 힘든 건 변하지 않은 너란 희망을 만나 지금까지 난 보통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밤은 무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9월 21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김승환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이후에도 야권의 공세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1: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개각 인사 논란. 하지만 야권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의원의 성추행, 음주운전 등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언급하며 상당 부분 진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제보를 언제 접수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밝히라며 김민석 대표가 묵인한 사실이 있다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도 압박했습니다.
3: 그 성추행 자리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물쩍 넘어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2: 국민의힘 역시 그동안 제기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그리고 가족협동조합 특혜 논란 등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건데 중진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지키겠다고 했던 만큼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선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도 확대됐습니다. 장동현 대표는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과 사관학교 통폐합 그리고 전작권 조기 환수 등을 언급하며 강 후보자를 간신 철거민이라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겨냥했습니다.
4: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5: 국민의힘 수석 국민의 대변인.
4: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인사청문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에 실패가 계속되고 있고
2: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청 반려 이후 재재청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대국민 보고대를 열고 정부 여당에 실책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정의투쟁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0: 총력 엄호했던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낙마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1: 무소속 한동훈 의원 때리기와 민생 이슈로 국면 전환에 나섰지만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은 김승원 의원 사퇴 직후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고 옹호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공직자다운 자세다, 살신성인 표현까지 써가며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사퇴 발표 전 청와대에 음주운전과 갑질, 추행 등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는 바뀌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당 차원에선 더 대응할 게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7: 김승원 의원
5: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7: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6: 공식 대응은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인데 당 안팎에선 곤혹스러운 기색도 감지됩니다.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도부까지 나서 후보자 사수에 올인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는데
8: 법원에도 가지 않는
5: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8: 어떻게 한동훈의 손에 들어갔는지

0: 확인해야 합니다. 조선제일불량쪽과의 편집 공정을 밝히는 일입니다.
1: 검찰개혁 명분을 내세워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 의원 가족 관련 사건들도 소환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민생 이슈를 띄우며 주도권 확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2: 이른바 김생용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당력을 집중했던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장 추석 밥상 민심이 걱정인데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를 통틀어 유독 법무부 장관 인사는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4: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다른 국무위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요구받기 때문인데요.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 1993년 3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자유당 박기태 의원을 첫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그땐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없어 정부 출범 후 하루 만에 장관에 올랐지만 딸이 외국인 자격으로 대학에 특례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 박 장관은 9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2001년 국민의 정부 땐 역대 최단기 수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정권 재창출을 언급한 이른바 충성문건이 공개되면서 안동수 장관은 임명 43시간 만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법무장관 리스크는 계속됐습니다. 초대 장관에 내정된 안경환 후보자는 과거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걸로 드러나 청문회장에 가보지도 못한 채 사퇴했고 조국 장관은 가족 의혹과 검찰 표적수사 논란이 뒤엉키며 35일 만에 직을 내려놨습니다. 이번 정부에선 김승원 의원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도 비위 의혹에 역대 두 번째로 후보자 신분에서 낙마했습니다. 검찰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 청렴과 공정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만큼 엄격한 검증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비아냥과 멸칭 등 혐오와 폭언을 자제하고 품격 있는 설득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통령 친구의 거친 태도는 대통령을 향한 혐오 선동의 소재와 비난의 명분이 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행동은 갈등과 적대를 키워 결과적으로 개혁과 통합의 장애물을 높여 오히려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는 거라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4: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SNS글 취지에 따라 멸칭 정치와 갈라치기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 원장은 SNS에 친명을 자처하는 정치인과 평론가, 유튜버, 시민들께 정중히 그리고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조 원장은 거친 태도는 지지와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대통령을 향한 혐오 선동의 소재, 비난의 이유와 명분이 된다면서 역설적으로 이는 오히려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권 내 특정 계파 지지층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구애가 눈물겹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SNS에 이 대통령이 밤중에 긴 해명을 올린 건 민주당 특정 계파 지지층을 향해 봐달라는 거였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혐오와 비아냥을 벌이라고 한 것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눈치 좀 챙기라고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완책 마련에 나섭니다. 앞서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들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 명백한 투기 목적의 농지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6: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금빛 레이스가 펼쳐졌는데요. 특히 어제 남자 농구 대표팀이 개최국 일본을 거고 12년 만에 농구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3: 황금 세대를 맞이한 남자 농구가 개최국 일본을 꺾고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결승 당일 버스가 오지 않아 훈련도 못했지만 우승 의지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7: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남자 농구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대회에서 12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결승 상대인 일본은 조별리그에서 이미 완파했는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은 미국 NBA에서 뛰는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아 최정예 멤버로 꾸려지진 않았습니다. 경기 내내 엎치락 뒤치락했지만 4쿼터부터 치고 나가더니 결국 일본을 꺾어냈습니다. 이로써 1970년 방콕과 1982년 뉴델리, 2002년 부산, 그리고 2014년 인천 대회에 이어 통산 다섯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해외파 이현중과 여준석을 중심으로 세대 교체를 이룬 결과입니다.
8: 너무 기쁩니다.
9: 이현중 남자 농구 대표팀입니다.
8: 너무 자연스럽고 코칭 스태프도 그렇고 너무 자연스럽고 특히 감독님한테 너무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7: 지난 시즌 KBL MVP 이정현과 이우석 등 젊은 선수들이 활력을 불어넣었고 30대인 이승현과 최준영 등이 든든하게 버텨주면서 친구 조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10: 애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9: 최준용 남자 농구 대표팀 선수입니다.
10: 서로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집중력 차이로 좀 이긴 것 같습니다.
7: 이른바 버스 노쇼 사태도 남자 농구의 우승 의지를 막지 못했습니다. 결승을 앞두고 버스가 오지 않아 훈련을 취소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만 12년 만에 우승을 완성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3: 대한민국 선수단의 메달 행진은 개회식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첫 번째 금메달은 여자 근대 5종의 성승민이 가져갔고 근대 5종 남자 선수들도 단체전 금메달로 화답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11: 근대 5종 마지막 경기인 육상 결승선을 통과하는 성승민. 9파를 번쩍 들어 아시아 정상 등극을 알립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며 아시아 여자 선수로선 처음으로 시상대에 올랐던 성승민은 아시안게임에서도 선전을 예고했습니다. 기대대로 펜싱과 수영, 장애물 경기, 레이저런 합계 1,492점을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자 한국 여자 근대 5종 최초의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입니다. 성승민은 개인 성적 상위 3명을 합산해 순위를 가리는 단체전에서도 김은주, 신수민과 함께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5종 경기 장면은 TV에서 생중계되지 않아 성승민은 자신의 빛나는 순간을 마음껏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12: 중계 안 한 거에 조금 속상한
9: 근대 5종 여자 개인 금메달 단체전 은메달 대표팀 선수입니다.
12: 조금 속상한데 앞으로 근대 5종 많이 많이 중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방송에선 외면받았어도 근대 5종 대표팀의 기세는 하루 내내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엔 전웅태와 서창환, 이종현이 남자 단체전 우승을 합작해 한국 선수단의 두 번째 금메달까지 따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3: 이번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첫 선을 보인 테크볼 남자 단식에서 우리나라의 이준석이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축구에서 족구, 다시 테크볼로 종목을 바꿔 도전한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3: 족구와 탁구, 세팍타크로를 섞어놓은 신종 스포츠 테크볼의 아시안게임 첫 챔피언은 이준석이었습니다. 이준석은 대회 결승에서 이라크의 알레야위를 2대0으로 물리치고 무실세트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축구에서 족구로 다시 테크볼로 도전을 이어왔고 지난 2월에야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본격적으로 아시안게임 몰두에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14: 회사를 그만두는 거가
9: 이준석 테크볼 다시 금메달리스트.
14: 그것도 큰 결정인데 제가 언제 또 이런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무대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직은 그래도 도전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생각해서.
13: 사이크 신지혜는 여자 도로 독주에서 3위로 들어와 이번 대회 우리나라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금메달을 기대했던 수영과 사격에선 메달 색깔이 달랐습니다. 단거리 샛별 김영범과 간판 황선우는 자유형 100m 결승에서 나란히 2, 3위로 골인했습니다. 김영범은 세계 기록 보유자인 중국의 판잔로에

0: 0.04초 뒤졌습니다. 이주호는 배영 100m에서 3회 연속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16살에 깜짝 금메달을 따냈던 반효진은 10m 공기소총에서 동메달을 쐈습니다. 고질적인 허리와 골반 통증을 이겨내고 생일에 선물로 받은 값진 메달이었습니다.
1: 동메달이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2: 반효진 사격 공기소총 동메달이었습니다.
1: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첫 발은 중앙에서 살짝 비껴갔지만 우리 사격의 금메달 5개 목표엔 흔들림이 없습니다.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오예진, 박하준 등이 줄줄이 출격합니다. 일본 도요타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2: 아시안게임 메달 순입니다. 대한민국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7개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금메달 11개, 2위는 일본은 6개입니다.
3: 경기 안성시 벼룩시장 행사장에서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내 6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차가 급발진했다는 운전자 주장의 진위 확인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벼룩시장 참변 하루 만에 경찰이 가해 운전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낸 혐의로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 65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톤 화물차 돌진 사고를 낸 A씨는 애초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다며 자신의 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는 급발진 주장으로 돌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5: 나도 눈 깜짝했어요. 해도 모르지.
2: 사고 목격자입니다.
5: 차가 돌진을 하더란 말이고 피하고 뭐 미처 못 피한 사람이 물건에 받치고 막 이렇게 된 거지.
4: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하던 경찰은 A씨가 진술을 받고자 사건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고 약물 운전 정황도 없어 별도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급발진 진위 확인을 위해 화물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하고 있습니다. A씨 화물차에 친 6명 가운데 숨진 두 사람은 30대 엄마와 10대 아들로 벼룩시장에 자원봉사를 나왔다 비극을 당했습니다. 중경상을 입은 4명도 모두 주말을 맞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시민이었습니다. 벼룩시장 행사를 전면 취소한 안성시는 내열광장에 추모 분향소를 마련해 희생자를 애도할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후 3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는데 발사한 미사일은 약 450km를 비행했으며 북한의 대표적 SRBM인 화성 11 계열로 추정됩니다. 또 오후 5시 50분쯤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은 6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합참은 한미일 3국이 정확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까지 공격한 가운데 이란이 중재국을 통해 미국에 종전 조건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중재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개막하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토권 기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정권의 전멸을 입에 올리면서도 여전히 이란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중재국인 카타르를 통해 미국의 종전 조건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 강경파인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알자지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예멘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 동결자금과 해상봉쇄 해제를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아직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할지 결정하지 않았고 이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전면전 상태로 돌아가면 최근에 시험 발사한 신형 대한미사일을 사용하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 자체는 열어놓은 겁니다. 물밑에선 주변국의 중재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새로운 종전 조건을 미국과 이란에 전달했다고 밝힌 데 이어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직접 이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유엔 총회가 개막하는 뉴욕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걸프 6개국의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폐쇄시키한 이란 대통령도 미국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유엔 무대에 등장합니다.
7: 이란 내부

0: 에서도 강경파들도
1: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0: 이미 있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엉망으로 꼬인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그 니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여전히 비관론이 우세한 게 사실이지만 모두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극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3: 이란군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2차 확전에 나설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영내 국가들을 동조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유럽의 한 국가에서 열린 공동회의에서 일부 영내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 미국이 다시 한번 이란에 대한 행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이란군 성명을 전했습니다. 이란군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어떠한 실수라도 저지른다면 영내에 있는 미국의 모든 주둔지와 자산은 어떠한 제한 없이 지속적이며 고통스러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대응을 결정하고 있다며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유엔 총회에서 만나는 데도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레이 잉스트 폭스뉴스 기자는 현재 시간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가능한 선택지로 이란을 쓸어버리는 것과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것, 합의를 이루는 것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유엔 총회에서 만날지에 대해선 아마 열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듀엣토의 더 클래식.
5: 9월 21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6: 리스트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물레 돌리는 그레첸을 선우 예곤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0: 9월 21일 월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리스트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물레 돌리는 그레첸을 선우예곤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0: 요즘 이 곡을 듣고 어디서 들었는데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 방송 중인 드라마 포헨즈의 선우예곤이 깜짝 출연해서 바로 이 곡을 직접 연주했습니다.
1: 송강과 이준영이 피아니스트로 등장하는 클래식 음악 드라마입니다.
0: 네, 지난 6일 방송된 4회에서 극중 하우스 콘서트에 초청된 피아니스트로 선우예곤이 등장했죠. 이준영이 연기하는 최정예의 연주가 끝난 뒤 선우예곤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물레 돌리는 그레첸을 직접 연주했는데요. 사실 이 곡은 지난 5월 발표한 선우예곤의 리스트 음반에 수록된 곡이기도 합니다.
1: 이 드라마를 보다가 진짜 피아니스트가 나와서 연주를 한다. 오, 이 클래식 애호가로서는 정말
0: 재밌죠.
1: 너무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0: 그렇죠. 근데 이렇게 실제 클래식 음악가가 영화나 드라마에 깜짝 출연해서 직접 연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1: 예, 배우가 연주하는 장면이 실제 음악가가 자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0: 그렇죠. 짧은 카메오부터 극중 연주자로 등장하는 경우까지 다양한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드라마에 직접 등장했던 클래식 음악가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1: 정답! 베토벤 바이러스?
0: 맞습니다. 2008년에 방송된 드라마 김명민 씨가 연기한 지휘자 강마에 아직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1: 똥덩어리. 예. 클래식 음악과 오케스트라를 본격적으로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당시에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0: 엄청났죠. 그런데 이 드라마를 다시 살펴보면 극중의 실제 클래식 음악가들도 여럿 출연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원일.
1: 이 용재원일은 어떤 역으로 등장했나요?
0: 특별한 배역을 맡았다기보다는 실제 연주자로 등장했습니다. 8회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 리허설을 하고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 바로 그때 연주한 곡을 들어봐야겠죠. 이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리처드 용재원일의 비올라 연주입니다.

0: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리처드 용재원일의 비올라연주였습니다.
1: 이 베토벤 바이러스에는 또 다른 유명 연주자도 등장했습니다.
0: 네, 피아니스트 서혜경도 12회와 13회에 특별 출연했습니다.
1: 서혜경 씨도 본인 역할로 나오신 건가요?
0: 장근석 씨가 연기한 젊은 지휘자 강건우와 협연하는 설정이었고요. 12회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함께 리허설하는 장면이 나오고, 13회에는 야외 무대에서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강건우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합니다.
1: 이 배우가 피아노를 치는 장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초청해서 협연 장면을 촬영한 거네요.
0: 맞죠. 서혜경은 특히 차이콥스키나 라흐마니노프 같은 러시아 피아노 음악으로 잘 알려진 연주자이기도 한데, 드라마에서 연주했던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역시 서혜경이 실제로 음반으로 남긴 작품이었습니다.
1: 그러고 보면 이 베토벤 바이러스가 드라마 속에 클래식 음악을 넣는 데서 그치지 않았고 실제 클래식 음악가들까지 등장시켰다는 점이 재밌습니다.
0: 네, 2008년의 베토벤 바이러스부터 올해 포엔즈에 등장한 선우애건까지 드라마 속에서 실제 연주자가 출연해 직접 연주한 거죠.
1: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연주했던 바로 그 곡입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중 1악장, 서혜경의 피아노, 알렉산더 드미트리에프가 지휘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아카데믹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화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경찰 수사가 끝났더라도 사건 관계인이 그 과정이나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불공정,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수사심의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최근 한 아버지가 수사심의를 요청하면서 묻혀있던 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2: 당시 경찰의 수사 종결 판단이 적절했는지,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3: 이 사건 봤어? 부검했더니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고 아이 몸에 멍도 여러 군데 있었다는데, 물론 함부로 이야기할 순 없지만 아동학대 가능성 제대로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2: 아버지란 사람도 그래서 다시 수사심의 신청한 것 같더라고.
1: 하지만 이 수사심의도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통상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그 기간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죠.

0: 아니, 그러면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란 거야?
1: 무려 7년 전 일이야.
0: 아이가 숨진 게 7년 전이라고? 그런데 왜 이제야?
1: 난 더 마음이 아픈 게 숨진 아이의 언니도 학대를 당했대.
0: 언니도?
2: 처음에는 내사종결, 이후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지만 그때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같은 집에서 지낸 언니에 대한 별도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드러났죠.
0: 아, 그런데 7년 전 일이라면 지금 와서 뭘로 다시 수사해? CCTV 같은 것도 그렇고 사람 기억이란 게 어제 일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잖아.
1: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이 사건 이미 두 번이나 종결됐었는데요. 지금 다시 수사할 수 있을까요? 당시 경찰의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얄 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안수진 변호사입니다.
2: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3: 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19년 6월 서울 성북구에서 당시 생후 44개월 된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숨진 아이 온몸에서 다발성 모문과 피하출혈이 발견되어 당시 응급실 의료진조차 아동학대를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부검 과정 중 아이의 말초 혈액과 심장 혈액, 위 내용물 등에서 상당량의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되었고 사망한 아이의 언니 진술에서도 계모가 동생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숟가락으로 매운 소스를 먹였다라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명확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 않고 변사 사건으로 내사종결 처리하였습니다.
2: 자, 생후 44개월이면은 5살이에요. 5살이면 일단 너무 어리고요. 너무 어리면서도 뭔가 다 알고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일 것 같기도 한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부검 결과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나오고요. 멍도 있었고 게다가 아이의 언니가 계모가 동생에게 매운 소스를 먹였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왜 학대 혐의점이 없었다, 뭐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본 겁니까?
3: 이게 보도된 경찰의 내사 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경찰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는 기록을 하였으나 아이가 사망한 당일 가족의 이동 동선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가족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실시하였음에도 아동학대나 가혹행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서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건을 종결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몸에서 발견된 멍 같은 흔적은 자해의 흔적이라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이 그때 내사 종결되고 끝난 것도 아니었어요. 7년 가까이 지난 올해 경찰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3: 네, 올해 1월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한편 부실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는데요. 미디어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들과 아동학대 의혹이 공론화가 되니까 경찰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재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찰은 재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할 담당과를 형사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변경하기도 하였습니다.
2: 근데도 결론은 같았던 거죠. 사실 일반 청취자 입장에서는 멍도 있고 캡사이신도 있고 결정적으로 언니 진술이 있는데 이게 아동학대 정황이 아니면 뭐냐, 사실 정황도 아니고 저는 증거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정식 수사로 이어가기 어려운 증거상의 한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도 이건 그냥 뭐 종결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어떻습니까?
3: 네, 그렇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진술을 원용한 보도에 의하면 정식 수사에 착수할 정도의 범죄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르도록 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를 입증할 의무가 있어서 이러한 증거상의 한계에 부딪혔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네,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객관적인 증거들은 전부 소실이 되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 남아있는 인적 증거인 언니조차 사건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만 언니 진술과 관련해서는 유족 측에선 아이 언니가 올해 진행된 그 재조사 과정에서 계모가 동생에게 매운 걸 먹였다는 사실을 정확히 기억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입장이라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조금 엇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종결하기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인데요. 전신 다발성 외상과 캡사이신 검출이라는 국과수의 확인사항이 있었고 생후 44개월에 불과한 아이가 본인 스스로 캡사이신을 다량 섭취한다거나 혹시 신체에 자해를 할 그런 이유가 유인이 있었는지 의문이 남아있긴 합니다. 무엇보다 사망한 아이 언니 역시 같은 집에서 같은 계모로부터 손가락이 꺾여 골절되는 등의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지난해 12월 계모가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2: 언니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확인이 된 게 두 번째 내사 종결 전인가요? 후인가요?
3: 언니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확인돼서 계모가 검찰에 송치된 시점은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방송을 계기로 경찰에서 다시 재조사를 한 게 올해 1월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재조사 이전에 이미 언니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처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2: 그런데도 동생 사건이 종결됐다는 건데 원래 법적으로 두 사건은 별개로 보는 게 맞습니까? 언니에 대한 학대 혐의는 동생 사건을 판단할 때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뭐 고려하거나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3: 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서로 다르면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를 때렸다고 해서 그런 사정만으로 당연히 그 사람이 B도 때렸다라는 걸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보도에 의하면 경찰도 재조사를 진행할 당시 사망한 아이의 언니에 대한 계모의 학대를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해당 사건과 별개라서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해서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가정, 집안이라는 폐쇄적인 환경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라면 약간의 특수성이 있는데요. 동일한 보호자가 다른 자녀에게 상습적이고 가혹한 학대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해당 보호자의 학대 성향이나 가해 의도, 상습성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간접 증거 혹은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계모의 언니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를 사망한 동생의 사건과 완전히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일어난 외상의 원인을 추정할 때 더욱 비중 있게 참작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아니 집에 캡사이신이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왜 있는 거죠? 그게 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걸 자 그래서 최근 아이의 아버지가 수사 심의를 신청할 건데. 이게 정확히 뭘 다시 보는 절차입니까? 신청 기간이 지났어도 예외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죠?
3: 네, 사건 관계인은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이 현저히 침해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등에 수사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고 내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경우라면 그런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원칙적으로는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됩니다. 다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이거나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됐다는 사정을 인정할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라면 90일을 초과해도 수사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심의를 통해 보완수사, 재수사, 신속처리, 부서나 관서 이동, 재지정 이러한 별도의 지시가 가능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지침에 따라 여성 청소년 사건에서의 수사심의 소위원회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소위원회는 여성 청소년 분야 외부 전문가가 개별 사건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 이게 비단 이번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심의 결과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경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지 반대로 기존 종결 판단이 유지되면 유족 입장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뭐 다른 법적 절차가 또 있는 건 뭐 없는지 한번 그 부분 알려주시죠.
3: 네,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찰 내부 규정상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고 재수사 내지 보안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라면 아이가 이상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내원하게 된 것을 계기로 수사까지

0: 이어진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어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는지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만일 고소장에 접수가 없었다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서 입건이 되도록 한 다음 고소인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 만약에 당시 수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든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다른 판단이 나온다면 당시 수사기관이나 담당자의 법적 책임 문제 이어질 수 있는지 이게 사실 청취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0: 네, 단순히 수사 결과가 틀렸다거나 증거 판단을 달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담당 수사관에게 어떠한 형사적인 책임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당시 사건을 검토하였던 담당자가 명백한 학대 정황이나 증거를 확인하고도 의도적으로 사건을 무마하고자 했다거나 법령상 반드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을 현저하게 해태한 그런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경찰 내부적인 징계 절차는 물론이고 별도로 민형사 절차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 계모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달라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치사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까지도요. 그리고 아동학대 혐의만 남는다면 혹시 공소시효 문제는 또 없겠습니까?
0: 네, 재수사를 통해서 캡사이신 강제투여나 폭행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단순한 학대를 넘어 아동학대 치사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한층 법정형이 높은 죄명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입니다. 한편 공소시효랑 관련해서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치사나 살인같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대폭 연장되어 있어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록 단순 학대나 상해 혐의만 남는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특칙이 있어서 7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혐의만 입증이 된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이적의 당연한 것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0: 엑스파일.
1: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첫 소식입니다. 결국 김성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낙마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야권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개각 인사 논란. 하지만 야권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의원의 성추행, 음주운전 등 추가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언급하며 상당 부분 진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제보를 언제 접수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밝히라며 김민석 대표가 묵인한 사실이 있다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도 압박했습니다.
4: 그 성추행 자리에 김승원
0: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4: 있었다는 겁니다. 어물쩍 넘어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3: 국민의힘 역시 그동안 제기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그리고 가족협동조합 특혜 논란 등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건데 중진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김 의원을 지키겠다고 했던 만큼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선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도 확대됐습니다. 장동현 대표는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과 사관학교 통폐합 그리고 전작권 조기 환수 등을 언급하며 강 후보자를 간신철거민이라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도 겨냥했습니다.
0: 강신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5: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인사청문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에 실패가 계속되고 있고
3: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 제청 반려 이후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 여당에 실책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정의투쟁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당분간 대여 공세 고삐를 바짝 쥐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다. 청문회 증인 역명에 적격 의견,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까지 강행 채택.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총력 엄호 내용입니다. 결국 김 의원이 낙마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무소속 한동훈 의원 때리기와 민생 이슈로 국면 전환에 나섰지만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은 김성원 의원 사퇴 직후 고뇌에 찬 결단을 존중한다고 옹호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공직자다운 자세다, 살신성인 표현까지 써가며 치켜세우기도 했지만 사퇴 발표 전 청와대에 음주운전과 갑질, 추행 등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는 바뀌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당 차원에선 더 대응할 게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7: 김승원 의원의
0: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입니다.
7: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6: 공식 대응은 자제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모습인데 당 안팎에선 곤혹스러운 기색도 감지됩니다.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지도부까지 나서 후보자 사수에 올인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강행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고리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는데
8: 법원에도 가지 않는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0: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8: 확인해야 합니다. 조선제일불량 쪽과이의 편집 공정을 밝히는 일입니다.
6: 검찰개혁 명분을 내세워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 의원 가족 관련 사건들도 소환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민생 이슈를 띄우며 주도권 확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9: 이른바 김생용사란 말이 나올 정도로 당력을 집중했던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모습입니다. 당장 추석 밥상 민심이 걱정인데 가라앉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 공개 질의를 던졌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과 갑질 폭언 의혹 등 관련 제보를 언제 받았는지 밝히라며 김 대표가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보다 먼저 제보를 확인하고도 이를 뭉갠 김 의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한 건지 어물쩍 넘어가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 요구를 받은 지 3주째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화 이후 쌓아온 헌정기범을 파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협의라는 관행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제청한 인사만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헌법 무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행여나 대법관 추천위를 재구성하려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려는 폭거라면서 즉시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대법관 후보를 제재청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화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오명을 얻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 국민의힘이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고 제재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오늘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침해와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었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말꼬리 잡기 그만하고 진지하게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는데 추석 밥상에 개헌 의제를 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을 일축한 이재명 대통령.
11: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10: 민주당은 곧바로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고 개헌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 중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해왔는데 이젠 개헌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압박에 나선 겁니다.
12: 사실 걸림돌
13: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12: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10: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로 추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개헌 시점도 제시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 유불리를 최대한 배제하려면 총선 1년 전쯤인 내년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3: 늦어도 내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개헌 추진단장입니다.
14: 별도로 합의된 이 개헌 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겠다.
10: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석 밥상에 오를 전국 주제로 개헌을 띄우자 꼼수 개헌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 없다고 했을 뿐 연임하지 않겠다는 확답이 없다며 지금은 영구 집권 판 깔 국리를 할 때가 아니라고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을
13: 최보윤
5: 듣고
13: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5: 해결됐다고 보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굉장히 불명확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10: 민주당은 당정 지지율이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 요구가 높은 개헌 카드로 반전을 시도하는 모습이지만 국민의힘이 호응하지 않으면 개헌 논의는 쉽사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3: 2026 아이치 다구의 아시안게임이 막을 올렸습니다. 어제는 우리 대표팀의 금빛 레이스가 펼쳐졌는데요. 근대 5종에서 금메달 2개, 테크볼에서 1개, 그리고 남자 농구에서 1개, 총 4개의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관련 뉴스가 이어집니다.
1: 네, 하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개회식 다음 날부터 우리 선수단의 메달 행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 한국 선수단의 이번 대회 첫 번째 금메달은 여자 근대 5종의 성승민이 가져갔고 근대 5종 남자 선수들도 단체전 금메달로 화답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15: 근대 5종 마지막 경기인 육상 결승선을 통과하는 성승민. 9-8을 번쩍 들어 아시아 정상 등극을 알립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며 아시아 여자 선수로선 처음으로 시상대에 올랐던 성승민은 아시안게임에서도 선전을 예고했습니다. 기대대로 펜싱과 수영, 장애물 경기, 레이저런 합계 1,492점을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 대한민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자 한국 여자 근대 5종 최초의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입니다. 성승민은 개인 성적 상위 3명을 합산해 순위를 가리는 단체전에서도 김은주, 신수민과 함께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근대 5종 경기 장면은 TV에서 생중계되지 않아 성승민은 자신의 빛나는 순간을 마음껏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16: 중계 안 한 거에 대해서 성승민, 조금
13: 근대 5종 여자 개인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16: 못 보잖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속상한데 앞으로 근대 5종 많이 많이 중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 방송에선 외면받았어도 근대 5종 대표팀의 기세는 하루 내내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엔 전웅태와 서창환, 이종현이 남자 단체전 우승을 합작해 한국 선수단의 두 번째 금메달까지 따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1: 네, 우리 남자 농구가 개최국인 일본을 꺾고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2: 결승 당일 버스가 오지 않아 훈련도 못했지만 우승을 찌를 꺾진 못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7: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남자 농구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대회에서 12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결승 상대인 일본은 조별리그에서 이미 완파했는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은 미국 NBA에서 뛰는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아 최정예 멤버로 꾸려지진 않았습니다. 경기 내내 엎치락뒤치락했지만 4쿼터부터 치고 나가더니 결국 일본을 꺾어냈습니다. 이로써 1970년 방콕과 1982년 뉴델리, 2002년 부산, 그리고 2014년 인천 대회에 이어 통산 다섯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해외파 이현중과 여준석을 중심으로 세대 교체를 이룬 결과입니다.
18: 너무 기쁩니다. 저희 팀원들한테도 너무 자랑스럽고.
13: 이현웅 남자 농구 대표팀 선수입니다.
18: 감독님한테 너무 좀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17: 지난 시즌 KBL MVP 이정현과 이우석 등 젊은 선수들이 활력을 불어넣었고 30대인 이승현과 최준영 등이 든든하게 버텨주면서 친구 조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13: 애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최준용 남자 농구 대표팀 선수입니다.
19: 서로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집중력 차이로 좀 이긴 것 같습니다.
17: 이른바 버스 노쇼 사태도 남자 농구의 우승 의지를 막지 못했습니다. 결승을 앞두고 버스가 오지 않아 훈련을 취소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지만 12년 만에 우승을 완성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동훈입니다.
1: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첫선을 보인 태크볼 남자 단식에서 우리나라의 이준석이 초대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2: 축구에서 족구, 다시 태크볼로 종목을 바꿔 도전한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20: 족구와 탁구, 세팍타크로를 섞어놓은 신종 스포츠 태크볼의 아시안게임 첫 챔피언은 이준석이었습니다. 이준석은 대회 결승에서 이라크의 알레야위를 2-0으로 물리치고 무실세트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축구에서 족구로 다시 태크볼로 도전을 이어왔고 지난 2월에야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본격적으로 아시안게임 몰두에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21: 회사를 그만두는 거가
13: 이준석 태크볼 단식 금메달리스트.
21: 제가 언제 또 이런 아시안게임이라는 큰 무대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직은 그래도 도전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생각해서.
20: 사이크 신지혜는 여자 도로 독주에서 3위로 들어와 이번 대회 우리나라

0: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금메달을 기대했던 수영과 사격에선 메달 색깔이 달랐습니다. 단거리 샛별 김영범과 간판 황선우는 자유형 100m 결승에서 나란히 2, 3위로 골인했습니다. 김영범은 세계 기록 보유자인 중국의 판잔노에 단 0.04초 뒤졌습니다. 이주호는 배영 100m에서 3회 연속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16살에 깜짝 금메달을 따냈던 반효진은 10m 공기소총에서 동메달을 쐈습니다. 고질적인 허리와 골반 통증을 이겨내고 생일에 선물로 받은 값진 메달이었습니다.
1: 동메달이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반효진, 다음 기회가 사격, 더 생길 것 같아서
2: 동메달리스트입니다.
1: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첫 발은 중앙에서 살짝 비껴갔지만 우리 사격의 금메달 5개 목표엔 흔들림이 없습니다.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 오예진, 박하준 등이 줄줄이 출격합니다. 일본 도요타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2: 아시안게임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근대 5종 성수민 선수가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남자 근대 5종 대표팀도 금메달을 합작했습니다. 이번 대회 처음 도요된 태크볼 남자 단식 이준석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남자 농구 2014년 대회 이후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이클 신지혜 선수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김영범 선수 자유형 100m에서 은메달을 차지했고 황선우 선수는 동메달입니다. 반효진 선수 10m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응을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재충돌 우려가 나오는데요.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3: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응 방안이 결정 단계라며 곧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엔 총회에서 이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는데요. 이란은 미국이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으로 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에도 중대 결정을 예고를 했는데요. 다시 이란에 대한 대응을 언급했다고요?
4: 네, 어제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루 일찍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일요일인 오늘 하루 종일 백악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란에 대한 대응을 결정 중이고 머지않아 아주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언제 이란 전체를 날려버릴지가 문제라면서 처신을 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응 선택지로는 이란을 쓸어버리거나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것, 그러나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공격 개시를 시사한 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마수도 폐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열려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군사공격 재개와 대화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겠지만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경제적 분노 작전을 감안하면 시간은 대통령과 미국의 편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시한을 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다는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입니다.
4: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의 충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후티 반군과 계속 접촉 중이고 후티는 미국과 싸우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8: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1: 네, 지금 시간 6시 20분 14초 막 지났습니다. YTN 라디오 시사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보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눈물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아마 그거겠죠. 농구대표팀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특히 태크볼 낯설지만 엄마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 모자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험악한 시대에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강영구 아나운서가 전해드릴 거고요. 눈물 중에는 조금 독특한 눈물도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약간 속임수잖아요. AI 속도 조절론도 그렇고 이걸 둘러싼 트럼프의 발언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조금 보합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우리 증시는 어떨까요? 오진석 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눈물,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깨끗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을 잘 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맑은 세상을 볼 수 있는 투명한 뉴스들로 아침 열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시사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지금 출발합니다.

0: 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는데요. 좀 맑은 눈 아침에 딱 갖고 있으면 세상이 잘 보이고 마음도 좋잖아요. 네. 맑은 눈을 가진 막눈광 이름 이상해지는데 예. 맑은 눈을 가진 강영구 아나운서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0: 네,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거나요. 아니면 다음 포털 다음에 뉴스 저희 라이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거기 네. 들어오시면 맑은 눈의 강영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이 눈이 맑아질 정도로 감동적인 아시안게임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1: 네, 금메달 소식 전해졌는데요. 어제 남자 농구 결승 무대에서 한일전 열렸습니다. 67대 57로 우리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정말 좋은 네. 일입니다. 2014년 이후 12년 만에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금메달이고요. 한국 농구 통산 다섯 번째 아시안게임 우승입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일본을 꺾고 우승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죠.
0: 이현중 선수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고요.
1: 네.
0: 딱 끝나고 나서 아주 침착하게 뭐 승리만 하겠다. 본인이 연속 3점 슛을 넣었을 때도 침착 이러다가 눈물을 터뜨리면서 우는데 아이처럼 아, 저 선수들의 땀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외에도 금메달 4개 수확했네요.
1: 네, 첫 금메달 한국 여자 근대 5종에서 나왔습니다. 성승민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성승민 선수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3위를 차지하며 한국 여자 근대 5종 선수로는 첫 올림픽 메달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최초의 여자 근대 5종 금메달 거뒀습니다.
0: 네, 올림픽 아시안게임의 어떤 출발점이 될 만한 경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중계를 안 해서 좀 섭섭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처음 도입된 좀 독특한
1: 네.
0: 이름만들은 모르겠어요. 테크볼. 초대 우승자가 한국 선수예요.
1: 네. 테크볼. 발로 하는 탁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
0: 아, 발탁구.
1: 네. 네. 발탁구. 이준석 선수입니다. 테크볼 이번 아시안게임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 이준석 선수. 국내 축구 4부 리그 K4 선수입니다.
0: 네.
1: 공 차는 게 너무 좋아서 대기업 계약직 생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공을 찼는데
0: 네.
1: 정규직 전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0: 아이고.
1: 아시안 게임에 이 테크볼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0: 네.
1: 회사 그만두고 아시안 게임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0: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1: 네, 낭만 넘치는 선택을 했고요. 그 선택 적중했습니다. 아시안 게임 초대 테크볼 챔피언으로 등극해서 영원히 남을 이름을 새겼죠.
0: 이게 둥근 탁구 테이블하고는 달리 생겼어요. 그런데 이 테이블이 아무리 싼 걸 사도 수입해 와야 되고 200만 원이 넘는데 빠듯한 살림에 엄마가 테이블을 사줬다고 합니다. 그걸 또 장소 옮겨 다니면서 연습하고 그래서 두 모자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참 감동이었습니다. 다른 종목도 오늘 열리죠?
1: 네.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우리 야구 대표팀 첫 경기로 대만을 만납니다. 대만은 미국 마이너리그랑 또 자국 프로리그 최정예 멤버로 나온 만큼 우리에게 가장 강한 적인데요.
0: 네.
1: 실제로 지난 두 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대만을 만나서 2018년엔 1-2로 졌고요. 2023년엔 0-4로 졌습니다.
0: 네.
1: 오늘 대만 선발투수 한국 KBO 리그 한화의 맹활약 중인 왕인청 선수가 유력한데 우리 한국 선수를 상대해본 경험이 있는 투수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고 또 경기장이 내야가 흙입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선수들 잔디 구장에 익숙한 만큼 이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1: 또 25호 태풍 두지안이 내일 일본 수도권으로 상륙을 해서 날씨 관련 이슈 그러니까 우천 취소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0: 자, 야구 대만전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자 축구 남북 대결도 있었잖아요.
1: 네, 오늘 오후 4시 북한을 상대로 한 우리 여자 축구 대표팀 경기가 열립니다. 조 1, 2위 결정전이고요. 1위로 올라가야지 유리한 대진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꼭 이기면 좋은데 북한 여자 축구 굉장히 강합니다.
0: 강하잖아요. 네.
1: 우리 북한과 경기해서 딱 한 번 이겼습니다. 상대 전적 북한은 16승 4무 1패, 우리는 1승 4무 16패인데 양측 모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대표팀 멋진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0: 예, 승패를 떠나서 아름다운 경기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아시안 게임 계속 이어지는데 대회 주최 측의 논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해프닝도 많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또 무엇보다 선수들의 땀과 노력, 눈물이 배신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응원도 필요하고요. 요즘 별로 좋은 뉴스가 없는데
1: 네.
0: 이렇게 감동적인 뉴스들 전해주는 선수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도 응원합니다. 파이팅!
1: 파이팅!
0: 야,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귀성이 다가오잖아요.
1: 네.
0: 이거 벌써부터 걱정해요. 저도 멀리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1: 네.
0: 언제 차가 막힐지 알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알 수 네. 있습니까?
1: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연휴 첫날인 24일 귀성길이 연휴 추석 당일인 25일 오후 귀경길이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0: 24일 오전, 25일 오후 이렇게 봐야겠군요.
1: 네. 서울, 부산 기준으로 귀성길은 최대 10시간 30분. 귀경길은 최대 9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1: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가 이번 추석 총 이동 인원이 3,098만 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0: 예.
1: 지난해보다 3.5%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예. 작년 추석 연휴가 11일로 굉장히 길었잖아요. 맞아요. 이전 반영된 수치입니다. 올해도 도로는 꽉 막힐 것으로 보이죠.
0: 자, 통행료도 면제죠.
1: 24일부터 27일까지 목금토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입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226곳이 리터당 100원 깎아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7일까지 수목금토일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해서 고속도로 혼잡 정도를 안내하고 또 고속도로 64개 구간 갓길 차로를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0: 가족이 한 차를 타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간 못 나눴던 얘기도 좀 하시고요. 특히 휴게소 들러서 최애 네. 간식들 사 먹는 쏠쏠한 재미도 있으니까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러지 마시고요. 야, 정말 오랜만에 여유로운 여행을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휴게소에서 네. 뭐 제일 좋아하세요?
1: 저는 호두과자.
0: 호두과자요.
1: 휴게소 그 표지판이 포크숟가락 네. 표지판이잖아요. 저는 휴게소라는 말을 학생들 몰라서 포크숟가락만 네. 보이면 엄마 아빠 네. 포크숟가락에다 가자 이렇게 했거든요. 가서 호두과자 사달라고 했습니다.
0: 맞습니다. 맛있죠.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요?
1: 아, 호두과자 21년도에 4,000원이 조금 넘었는데 올해는 네. 5,000원 넘겼습니다. 돈가스는요. 21년 8월에는 9,000원이 안 됐는데 네. 올해는 만원하고도 1,000원을 더 줘야 합니다. 아유. 떡꼬치, 국밥, 핫도그, 우동도 막 가격이 올라서 가볍게 후루룩 먹고 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가격이 좀 점차 가볍지 않습니다.
0: 예, 뭐 집에서 김밥 챙겨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아이 모를까 이게 휴게소는 그냥 기분이잖아요.
1: 그렇죠.
0: 좀 비싸도 사 먹긴 하는데
1: 그 감성인데
0: 약간 부담되긴 하네요. 요즘 뭐 지역 소도시에 국밥 먹으러 가봐도요 12,000원, 13,000원 합니다.
1: 많은 안
0: 물가가 많이
1: 없어요.
0: 올랐는데 네. 오른 물가 때문에 또 금리 올린다고 하고 또 금리 오르면 또 주식시장 출렁이고 이런 걱정 많으시죠. 저희가 잠시 후에 건강 코너 찍고 오진석 팀장과 함께 경제 소식 자세히 알려드리면서 이런 걱정 좀 줄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눈을 해외로 돌려보겠습니다. 미중 회담 이번 주 열리잖아요. 슈퍼 위크네요.
1: 맞습니다. 유엔 총회 미중 회담까지 정상 외교 슈퍼 위크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22일 뉴욕에서 제81차 유엔 총회 열리고요. 24일엔 백악관에서 미중 정상회담 열립니다. 세계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0: 그 입에 주목할수록 좀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엔 총회부터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의 화두가 이란 전쟁이잖아요.
1: 네. 첫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뭐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넘겼고 휘발유 값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갤런당 4달러를 넘기는 등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좀 뭐라도 나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확실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뭘 내놓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가자지구 상황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는 만큼 이 점도 주목해야겠습니다.
0: 네, 뭐 이란 전쟁 이전보다 더 싼 휘발유 값이 될 거야라는 뉴스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유엔 총회 이런 발언도 주목해야 되고 북한 관련 동북아 정세 관련도 발언이 나올지 봐야 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올해 다시 만나겠다라고도 하고 또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대화를 재개하려는 듯한 그런 발언을
0: 맞습니다.
1: 이어와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좀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0: 예, 좀 기대할 수 있는 평화의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정상회담 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유엔총회는 불참하네요.
1: 네, 시 주석 최근 인도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불참해서 시진핑 주석의 건강이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상설이 제기 됐군 했는데 네.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엔 총회 불참 이유에 대해서는 미중 회담이 있기도 하고 또 유엔이라는 무대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리더십을 부각하는 기회를 미리 내려놓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일종의 배려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0: 자, 이거 미중 정상회담 얘기에서 어떤 의제가 나올지가 제일 관심이에요.
1: 미국은 줄곧 이란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관련 내용 나올 것 같고요. 관세 휴전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0: 네,
1: 보입니다.
0: 역시 경제 이야기군요.
1: 네, 트럼프 행정부 추가 관세 발표를 미뤘는데요. 당초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무역 보고서가 내놓을 것으로 보였고 그 보고서엔 중국산 제품에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걸 미뤘습니다. 회담 결과 보고 추가 관세 결정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죠.
0: AI 관련된 의제도 다뤄져요.
1: 이미 전쟁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 핵심 기술이죠. 최근 AI 속도 조절론, AI 인류 멸망론이 제기될 정도로 AI 아주 뜨거운데 AI 개발 속도 조절 논란 혹은 중국 기업이 미국 AI 기술을 탈취한다는 의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1: 특히 24일 국빈 만찬에 아마존, 오픈 AI,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 AI 관련 분야 빅데이터 CEO가 참석하는 등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 증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0: 네.
1: 보입니다.
0: 미중 정상이 만났을 때 AI 얘기 어떻게 나누는지 잘 보시고요. AI 부대도 만들겠다. 이 얘기도 나왔어요.
1: 트럼프 미국 대통령 AI 산업을 지원할 AI 포스 AI 군 창설을 예고했습니다. 규제 말고 산업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0: 예. 또 여러 가지 국가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AI에 대한 발전 방향은 뜨거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변화가 있는지는 좀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아기 상어
1: 뚜루루뚜루
0: 상어 얘기입니다. 아니 부산에 상어가 나타났는데 걱정할 일인데 네.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1: 열광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3m에서 4m 정도 되는 크기의 상어가 나타났는데 어제로 사흘째 상어가 얼굴을 비췄습니다.
0: 상어가 얼굴을 비췄어요. 네, 무서운 일인데.
1: 친수공원이 바닷물을 공원을 가로지르게 만든 그런 수로인데 그 수로에 18일부터 상어가 있다라는 글과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이 됐고
0: 아유, 저는 위험할까 걱정도 되는데
1: 네, 어제도 상어 보러 온 사람 많았고요.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0: 아니 반응이 좋은 이유가 상어 때문이라고요?
1: 팬 서비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지느러미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도 네. 공원 둘러싼 시민들의 탄성이 쏟아져 나오고요. 시민들 앞으로 한번 훑어주기도 했습니다.
0: 이게 너무 쇼맨십이 강한 상어 아닙니까?
1: 일각에서는 관심을 즐기는 관종 상어가 아니냐. 이거 천연 아쿠아리움이다 이런 반응 나오고 네. 상어의 이름을 붙이자는 이야기도 나와요.
0: 이름을 붙여줘요.
1: 전에 대전이 늑구로 좀 떠들썩했죠.
0: 예.
1: 그래서 상구로 부르자.
0: 상구 괜찮네요.
1: 혹은 푸바오의 이름을 따와서 상바오라고 부르자 이런 말도 나오죠.
0: 자, 다 좋습니다만 괜히 또 누군가 장난스럽게 상어 가까이 갈까 봐 걱정도 되고요. 네. 이게 안전한지도 궁금해요.
1: 백상아리처럼 공격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종이 아닌 무태상어로 보이는데 그래도 자극을 하면 사람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1: 현장에서는 안내방송 또 안전관리 요원을 통해서 시민이 수로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고 해경이 상어를 수로 밖으로 유도하려는 작업을 벌였지만 무리하게 몰아낼 경우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권고에 따라 이를 중단을 했습니다.
0: 상어의 등장으로 가장 수혜를 본 분 인근 커피숍 사장님이요?
1: 네, 인근 커피숍 사장의 SNS에 갑작스러운 상어 출연으로 또 매장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 동원을 해서 음료를 만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0: 예.
1: 이로 인해 음료 늦게 받은 고객님 음료 포기하고 돌아가신 고객님께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한다고 썼는데
0: 상어 특수네요.
1: 네, 이 글이 상어의 인기에 힘입어 함께 또 퍼지면서 카페에서 상어 굿즈를 자체 제작해서 팔아야 한다. 상어 먹이는 안 파냐 이런 재미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0: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먹이 주시면 안 돼요. 예, 야생동물한테는 먹이 주시면 인간에게 적응할 수 있고 자연에서 자연의 섭리대로 살도록 응원하고요. 상구도 적당한 때가 되면 빨리 바다로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이 말을 들을까요 상어가?
1: 추석이니까 고향으로 또 보내줘야죠. 네.
0: 아기 상어 같은 맑은 눈을 가진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1: 고맙습니다. 와이튼 라디오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월요 스페셜 3분 건강 유비무환 제3편 퇴행성 관절염 달아가는 무릎 연고를 사수하라.
0: 의정부 일지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이호성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자연 치유하면 돼.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맞나요?
1: 자연적으로는 원상복귀되기는 어렵습니다. 연골에는 혈관과 신경이 분포하지 않아서 복구에 필요한 영양분과 세포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데요. 연골 감소를 지연시키거나 병원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조금은 도모할 수 있습니다.
0: 연골 주사 맞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줄기세포 치료도 요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만큼 도움이 될까요?
1: 줄기세포 치료는 조건부로 연골 재생을 하는 것이 목표고요. 연골 주사는 재생보다는 보존,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치료 결정할 때는 연골 손상 범위가 국소적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마모가 있는지 정밀하게 진단이 선행돼야 되고요. 줄기세포 치료에는 실제 연골 유사 조직이 채워지는 재생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초기에 연골과 완전한 동일한 강도와 성질로 복귀되기보다는 섬유 연골이라는 형태로 못 미치는 조직으로 섞여서 재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까지는 수술 없이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특히 인공관절 같은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전체 환자의 10%에서 15% 내외입니다.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통증을 조절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고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관절염이 매우 심하더라도 인공관절 수술은 무조건 서두르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셔도 좋습니다.
0: 마지막으로 연골 오래오래 쓰려면 꼭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1: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감량입니다. 몸무게가 1kg 늘 때마다 무릎이 받는 하중 4kg 정도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릎 주변에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야 무릎 관절로 가는 충격을 대신 흡수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관절에 부담이 없는 실내 자전거 타기나 수중에서 걷는 이런 아쿠아로빅 등을 추천드립니다.
0: 의정부 일지대학교 정형외과 이호성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부산 앞바다에 사랑받는 상어가 있다면 YTN 라디오 아침 6시 37분에는 사랑받는 마켓 분석가가 있습니다. 머니네버슬립 오진석 팀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0: 예, 헤어스타일이 약간 상어 지느러미 같아요.
1: 아, 올렸습니까?
0: 아, 예. 이렇게 날이 서 있으시네요.
1: 귀엽더라고요.
0: 자, 그런 날카로운 날로 오늘도 시장을 또 미국 증시까지 잘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장도 그랬었지만 미국장 마감을 봤더니 반도체가 강세예요. 필라델피아 지수도 올랐고요.
1: 예.
0: 2.78% 오르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부터 좀 봐야 될까요?
1: 일단 주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뭐 갑자기 불거졌던 지정학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네. 시장 썰부터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0: 자, 썰 중에 하나가 미중 정상이 만나는 거에 관심이 쏠려 있어요. 왜냐하면 예. AI 얘기 나오고 또 관세 얘기 나오면 올 반도체랑 증시도 출렁거려야 되는데 좀 이상한 썰이 하나 있다고요.
1: 사실 뭐 보통 썰은 저희가 전해드리지는 않는데 네. 이게 시장에 워낙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대비는 해야죠.
1: 말씀 주신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건강 이상설입니다.
0: 제가 앞서 뉴스에도 잠깐 얘기는 했어요.
1: 예, 네,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공식 만찬에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빠르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르는 모습이 이제 영상으로 나온 이후에. 공식 핵상에 이제 나오질 않으면서 주말 사이에 건강에 대한 우려가 네. 지금 굉장히 빠르게 퍼졌습니다. 현재까지 뭐 공식적으로 확인할 만한 소스는 없고요.
0: 그렇죠.
1: 오히려 이제 미국과 중국이 24일 워싱턴에서 이제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
0: 예.
1: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뭐 미확인 루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0: 그렇죠. 24일입니다.
1: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예민하게 시장이 좀 반응하고 있는 거. 이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혹은 정말 다소의 일정이라도 연기 발표가 있다면 시장에선 이거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주석 예. 참고로 미국 시간 23일 밤에 우리 시간으로 24일 낮이 되겠네요. 예. 오전에 이제 워싱턴에 도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중동전 확전 우려입니다.
0: 맞아요.
1: 네, 요거는 루머는 아니고요. 이제 이란과 이제 친한 후티 반군이 있잖아요.
0: 네.
1: 이제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 인근을 향해서 미사일 드론 공격을 했고요. 이제 여기에 공격을 받은 곳이 또 하필이면 이제 정유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아람코,
0: 예.
1: 아람코의 시설이 공격을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군 기지와 이제 동맹군에 대한 이 보복 공격 가능성을 다시 한번 또 후티 반군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군도 이제 반격에 나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자신의 별장에
0: 네.
1: 이틀 정도 있다 오기로 했는데 하루만 있다가 급거 헬기를 그렇죠. 타고 귀국을 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뭔가 전면적인

0: 확전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 아니냐. 또 이스라엘의 이제 네타냐후 총리마저도 일정을 취소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AI 투자 자금 문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1: 맞아요. 이것도 걱정이 많습니다.
0: 예, 오픈 AI가 2026년부터 2023년까지 2030년까지 2,800억 달러에 대한 이 현금을 소진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네. 문제는 장부 밖에 있는 금융 구조, 이제 사금융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속도를 돈이 이제 조달하는 게 감당이 되냐,
1: 네.
0: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중국의 CXMT 창신 메모리가 5세대 디램 공정에 양산 진입을 발표를 했죠.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악재들이라면 악재들이랄까요? 이런 걸 소화를 오늘 장에서 하는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악재들이 반영되는지 잘 봐야 되고요. 이 현금 소진에 대한 우려, 즉 이게 제대로 수익 돈을 벌면서 지갑에 돈 채우면서 지금 물건 만드는 거 맞아라는 건 사실 좀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해서 좀 봐야 되겠지만 이게 채권시장도 지금 오르고 있고 좀
0: 예.
1: 걱정돼요. 국채도 결국 지금 10년물이 5% 넘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여러 가지 걱정할 것들이 많습니다. 또 사실은 일본도 지금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우려했던 일은 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도 봐야 될 것 같고 AI 투자 자금 문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금 문제가 실제로 몇 번 증시를 끌어내리긴 했습니다만
0: 예, 예.
1: 이것 때문에 앞으로 둔화되거나 속도가 더뎌지거나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0: 사실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 투자자신 분들은 정말 귀에 뭐가 박힐 정도로 많이
1: 맞아요.
0: 들었던 문제고요. 특히 오픈 AI를 통한 이제 기사화가 된 게 또 간만이기 때문에
1: 네.
0: 뭐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픈 AI가 1년에 지금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매출이 한 6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 말씀드린 현금 소진 양이 2,800억 달러, 한 3,000억 달러 가까이 되니까 지금 매출 대비해서 5배 가까이 돈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끌어오느냐를 시장이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AI 수요가 꺾이는 것과
1: 네.
0: 투자의 속도가 조절되는 건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1: 네.
0: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AI 투자 자체의 흐름이 꺾이는 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꺾이지 못한다.
1: 네.
0: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AI 군대를 만들겠다도 나오고요. 속도 조절하자는 말도 담합이라고 일축하면서 일단 정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AI를 더 키우고
0: 네.
1: 더 하자. 또 중국과의 견제, 경쟁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이제 그만 스탑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얼마나 돈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좀 추춤하고 있네요.
0: 예, 컴퓨팅 지출이 지금 8천억 달러가 넘지 않겠습니까?
1: 네.
0: 칩 구매하는 데만 지금 돈을 우리나라 예산의 두 배를 1년 동안 쓰고
1: 맞아요.
0: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자금 조달조차 병목이 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뭐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를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석유를 생산한다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싶고요. 이 사람들은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유하면 석유값 너무 비싸 이러고 약간 속도 조절 나올 수도 있는데
0: 예.
1: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유 얘기하니까 앞서도 이란 전쟁 또 후티 반군으로 인한 확전 얘기 지금 우려하고
0: 예,
1: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유가가 조금 뭐 잡히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려가는 느낌은 안 들어서 걱정도 많아요.
0: 일단 원유 가격이 고점에서 살짝 말씀 주신 대로 내려왔긴 했는데 이제 유가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입니다.
1: 맞아요.
0: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가격으로 경유 값이 우리나라보다 비쌉니다. 리터당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테일에서 이제 도는 가격이 내려와야 진짜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역시 아람코 시설이 공격을 당하면
1: 네.
0: 이제 사우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배송하고 이제 정제하는 그런 곳인데
1: 맞아요.
0: 이제 사우디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바다로 정유가 나가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공급량이 준다는 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반영되는 데는 3개월 가까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연말까지의 크리스마스 시즌까지의 이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유지가 될지를 좀 보셔야겠고요. 유가가 오르면
1: 트럼프 발등에 예. 불도 떨어졌네요. 중간선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기름값 오르면 물가 자극하고
1: 금리
0: 인상
1: 올려야 되고.
0: 예, 우려가 또 나오고 장기 금리 또 오르고
1: 그럼 돈 묶이고
0: 그럼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그런
1: 네.
0: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주는 또 우리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브렌트유 뭐 서부텍사스산 원유도 보시고 10년물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이게 저희도 지금 지표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텍사스 중진류가 100달러고요. 두바이유는 115달러. 이런 상황을 안정시켜야 되는 게 트럼프 시진핑의 만남을 비롯

0: 비롯해서.
1: 맞습니다.
0: 왜냐하면 사실 이란 전쟁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침공도 그렇고 뒷배경에는 미국과 중국 이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요.
1: 예.
0: 이번 주잘 보셔야 된다라는 오진석 팀장님의 말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8 올랐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1: 예.
0: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1: 뭐, 연준이 이제 코멘트를 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한 주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0년물이 아까 제가 보니까 딱 5%로
0: 네.
1: 찍혀 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반도체가 시장을 끌어올렸던 금요일 장이었는데 다우가 내림세로 마감이 됐어요.
0: 네.
1: 그래서 확실히 시장에는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금 올라왔던 주간이었고, 그러니까 반도체 이익 증가 기대감이 금리 부담을 당장은 좀 이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AI 투자가 강한 미국 경제를 만들었다. 이런 코멘트를 이제 워시를 통해서도 확인했는데 이 부분에 많이 시장이 기울어져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AI 반도체 메모리 쪽은 뭐 AI 소프트웨어 매출과는 다르게
0: 네.
1: 실제 공급이 부족하고 판매가 증가가 되잖아요.
0: 맞아요.
1: 이 부분에 한번더 인텔이 얘기했던 메모리 타이트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 젠슨 황의 주말에 나왔던 내년 칩 판매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세 종목은 오른 상태로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열면 봐야 되는데 일본도 지금 제이오비, 일본
1: 예.
0: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1.25로 올렸고 물가가 지금 높아진 상황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시길 바라겠고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삼성은 왜 팔고 SK는 왜 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오진석 팀장님이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 뭐 수급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0: 네.
1: 거기서 이제 1차적인 해답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이제 문제였죠.
0: 네.
1: 삼전이 이제 4,620억 원 순매도를 했어요.
0: 네.
1: 외국인들 삼성전자에게. 하이닉스는 1조 3,200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사실 둘이 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0: 맞아요. 같이 갔는데.
1: 완전히 달랐죠. 삼전이 이제 외국인 순매도 1위였고 SK하이닉스가 순매수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으로 두 회사를 똑같이 안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거고요.
0: 네.
1: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딱 원하는 HBM,
0: 네.
1: AI 메모리 병목에서의 주인공 이 역할을 지금 톡톡하게 하고 있고 또 필라델피아가 좋았기 때문에 이제 ADR로 통한 그 수급이 연결되는 부분도 있었겠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HBM 회복 기대감도 있지만 모바일 지금
0: 네.
1: 뭐25 울트라가 지금 뭐 화제가 났다라는 커뮤니티의 썰이 지금 약간 돌면서 지금 부정 뉴스가 있고요. 가전, 파운드리에 대한 고객사 확보 문제 이런 부분이 사업 구조로 인해서 좀 흩어지는 그런 좀 양상인 것
0: 맞네요.
1: 같습니다.
0: SK하이닉스는 HBM이나 반도체 메모리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1: 예.
0: 삼성전자는 사실 넓잖아요.
1: 전자죠.
0: 예, 여러 가지 전자. 정말 어감으로 확 와닿는
1: 예.
0: 얘기였습니다. 이런 차이도 보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개별적인 뉴스를 콕콕 핀셋으로 집어서 읽어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트럼프 시진핑 만나면서 이런 변화의 큰 파도가 어떻게 바뀔지 이번 주 관심이 높다고 했는데 사실은 반도체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이 역시나 치열하게 경쟁하는 영역이잖아요.
1: 예.
0: 여기에 관세까지 붙어 있고요. 어떤 의제가 좀두 정상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 게 가장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제일까요?
1: 일단은 요 이벤트 자체는 우리가 미중 갈등이라는 아주 큰 해묵은 그 영향권에서 좀 관망할 수 있는 숨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이벤트는 맞는
0: 네.
1: 것 같습니다.
0: 증시에는 좀 호재적 성격.
1: 호재 성격이 좀 있죠.
0: 네.
1: 다만 이게 정말 좋은 거다라기보다는 갈등이 최소한 이걸 통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좀 악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정도로
0: 맞습니다.
1: 좀 보면 좋겠고요.
0: 이란 뒤에는 중국이 있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1: 예,
0: 있었고요.
1: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의제가 정말 많은데 관세, 무역협정 이건 당연하고
0: 네.
1: 농산물 맨날 뭐 밀가루를 얼마나 수입하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맞아요.
1: 항공기, 보잉 항공기 얼마나 구입하느냐. 그리고 희토류, 광물 얘기할 거고요. 반도체 수출 규제, 뭐 엔비디아, AMD, GPU를 또 얼마나 풀어줄 거냐 혹은 안
0: 맞아요.
1: 된다고 할 것이냐.
0: 중국에는 못 팔아. 지금 막혀 있는데.
1: 네, 근데
0: 네.
1: 그래서 지금 중국이 발전을 오히려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어쩌면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에서 얘기해왔던 규제를 너무 할수록 중국이 발전한다는 얘기를 이번에 귀담아 들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보시면
0: 우리도
1: 좋겠고요.
0: 사실은 일본과의 갈등에서 소부장,
1: 예.
0: 소재, 뭐 부속 장비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면 지금 결국 우리가 알아서 하면서 발전한 면이 있습니다. 국방도 그렇고요.
1: 안 준다고 하면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맞습니다. 충분히 모두가 할 수 있죠.
0: 시장이 더 커지고 넓어지는 게 과거 이 미국이 WTO 체제에서 만든

0: 만들어낸 세계 무역 질서였고요. 그게 좀전 세계 경제를 발전시킨 경향이 있는데 지금 또 다시 냉전처럼 돌아가는 측면도 있는데 이 변화가 어떻게 나올지 두 정상의 입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메모리 수요 측면에서는 좀 우리에겐 도움이 될지 의구심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1: 뭐 반도체 투자자들 입장에서 방향이 좀 복잡하긴 한데 미국이 중국의 AI 첨단 반도체 접근을 막으면 삼전 닉스에게는 당장은 유리할 수 있겠죠.
0: 네.
1: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막는다고 해서 그들이 가만히 있느냐.
0: 한국과의 반도체 격차도 굉장히 따라잡았거든요,
1: 예,
0: 중국이.
1: 물론 뭐 HBM 쪽에서는 3년 정도의 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뭐 DRAM 같은 경우는 지금 주말 사이에 창신 메모리가 5세대 DRAM 양산을
0: 맞아요.
1: 지금 발표를 했고 6세대로 불리는 이제 LPDDR6가 이제 실제로 양산 초기 단계에서 이번에 샤오미가 출시한 폴더블 휴대폰에 탑재가 됐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격차가 줄어드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겠죠.
0: 예,
1: 예,
0: 그럼요.
1: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 투자 자체를 우리가 볼때 중국의 영향을 무시하고 볼 수는 없는 단계는 충분히 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젠슨 황이 삼성 핸드폰 들고 보여주면 뭐합니까? 그거보다는 실제로 이런 경쟁의 격차를 벌이거나 아니면
1: 예.
0: 새로운 시장 질서를 함께 모색하거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트럼프, 시진핑 두 분의 입을 주목해
1: 예,
0: 보겠습니다.
1: 화이팅 해야
0: 24일입니다.
1: 됩니다.
0: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으로 좀 약간 이 뭐랄까요? 주주들 권리도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특히 다음 달 중에 마무리가 되면 그때 또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걱정도 있어요.
1: 근데 이제 다음 달을 먼저 우리가 우려하기보다는
0: 예.
1: 이제 얼마나 이 외부적인 환경들, 매크로 환경이 안정적으로 시장가를 반영하고 있느냐. 그리고 10월 초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실적을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내놓지 않더라도 그 전에 나올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을 미리 보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지
0: 맞아요.
1: 않겠습니까? 그래서 펀더멘털로 우리가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펀더멘털이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한국의 비중을 얼마나 평가를 높였느냐 이 부분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 그러면 이빅 이벤트도 많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장의 성장성이나 기본 체력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면
1: 예.
0: 그럼 추석 전에 좀 제가 팔아치워야 연휴가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니야. 쥐고 그냥 버텨볼까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 상황인데 우리 증시는 뭐 월화수 3일 거래일밖에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봐야 되지만 우리는 거래를 못 해요.
0: 네.
1: 그래서 막상 이제 좋아 보이는 게 있어도 막 그냥
0: 네.
1: 살까보다는 이걸 사더라도 이 남은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들고 있을 때 안전할 것인가?
0: 네.
1: 이런 걸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금요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돌수 있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또 용돈도 주셔야 되니까
0: 맞아요.
1: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비중 관리를 좀 하시면서 한쪽에
0: 비중
1: 치우치지
0: 관리를.
1: 않는 것들
0: 네.
1: 상당히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일본 중앙은행 JOB가 아니라 BOJ입니다.
1: BOJ.
0: 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을 좀 드리는 멘트였었던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오진석 팀장이었습니다.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3: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오늘도 해봅시다. 내일 뵙겠습니다.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0: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맑고 쾌청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7.9도로 아침에는 제법 선선하겠는데요. 낮에는 가을 볕과 함께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대구 29도, 광주와 전주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에 안개가 껴 있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경북 중북부 내륙에서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출근길에 앞차 안전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동탄 분기점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여파로 일대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기흥 부근부터 신갈 분기점까지 5km 구간 정체입니다.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8km 구간 다시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구민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7: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All About News YTN News FM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9: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김승원 의원 공세에 선봉해서 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한 의원을 겨냥한 대변인 명의 브리핑을 잇따라 내고 불법 수사 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한 의원 가족 관련 사건들도 소환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원하는 건 범죄 혐의자 한동훈 수사라며 법원에도 가지 않은 검찰 내부 문서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해 항의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식약처가 자료 제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점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식약처에 제넨셀이 제출한 비임상 자료와 적합 승인 보고서, 각 임상시험 기관의 승인 근거 자료 등을 재차 요구할 방침입니다. 황금세대를 맞이한 남자 농구가 개최국 일본을 꺾고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은 일본 나고야의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숙적 일본과의 결승에서 67대 57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남자 농구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태크볼 국가대표 이준석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의 세 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이준석은 일본 나고야 하가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태크볼 남자 단식 결승에서 이라크의 아렐 라이위를 세트 점수 2대0으로 꺾고 승리했습니다. 근대오정 여자 개인전 성승민과 근대오정 남자 단체전에 이은 한국의 세 번째 금메달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시간 간격으로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후 3시쯤에 이어 오후 5시 50분쯤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두 번째 미사일은 600km 이상 비행한 곳으로 파악했다며 정확한 재원은 한미일 3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현지 시간 20일 성명을 내고 현재의 평가로는 미국 국민이나 영토, 동맹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면서 미국은 미국 본토와 영내의 동맹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은 빼고 동맹과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 중심의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장성들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사건 1심 선고기를 엽니다. 여전 사령관 등은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의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해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여전 사령관과 이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관계기관 합동대책본부를 운영해 도로 혼잡과 사고를 줄이고 이동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 정부는 고속도로 갓길 운영과 국도 신규 개통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객들의 이동 시간을 줄이고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의 운영 시간을 늘려 버스 통행을 지원합니다. 귀성길은 연휴 첫날인 24일,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5일에 가장 막힐 것으로 보이며 이때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10시간 반, 반대 방향은 9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디지털 서비스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업계 등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3사는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상황반을 가동해 트래픽 급증과 서비스 장애, 보안 위협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 맵에서는 연휴 기간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 응급실과 무료 주차장 정보를 제공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고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상권 동해안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25도, 부산 28도 등 전국이 25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에서 15도로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8도, 습도는 75%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7시 6분입니다. YTN 뉴스 FM
0: 교통안전 1분 터.
10: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 정체도 심해지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추석 연휴 교통안전을 위해 운행 전 차량을 미리 점검해 주세요. 운전 중엔 스마트폰 사용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 졸릴 땐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가까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나와 가족을 위해 안전운전을 당부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6: 장성철의 뉴스 명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비상대책위원 신인규입니다. 언제나 국민이 옳고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지지율 하락세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공소 취소도 연임도 없다며 각종 논란의 불씨도 차단하는 듯 보였는데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은 새로운 폭로와 무마 시도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어제 하루 두 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외교 안보 상황도 운신의 폭을 조이는 형국인데요. 안팎으로 터지고 있는 대통령 앞에 숙제들, 과연 해법이 있을까요? 2부 명당 인터뷰에서는 군사 전문가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작권 문제부터 호르무즈 파병까지 대내외 외교 안보 이슈 짚어봅니다. 이어지는 3부와 4부 정치 닥터스에서는요. 김승원 후보자 낙마 후폭풍과 여권발 노선 투쟁 상황에 대한 정치 명의들의 시원한 처방 청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은요. 좋아요 한번 기분 좋게 눌러주시고요. 뉴스의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신인규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아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오늘 뉴스가 준비된 게 많아가지고
1: 네, 그렇습니다.
0: 바로 좀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0: 주말 사이에 김승원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1: 네, 지난 토요일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0: 그런데 이게 사퇴만으로는 지금 일단락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1: 네.
0: 전직 보좌진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1: 네, 일단 탄원서에 담겼다고 알려진 내용은 김승원 의원이 성추행을 한 후에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진 것 외에도 다른 음주운전 건이 있다는 의혹, 또 제넨셀 신약 관련 청탁 외에 다른 청탁이 있다는 의혹, 거기에다가 이제 보좌진을 상대로 폭언과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등입니다.
0: 네. 네,
1: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김승원 의원실 전직 보좌진들이 청와대에 제출했는데 김승원 의원이 사퇴 기자회견 전 이 전직 보좌진을 만나 무마를 시도했다는 주장도 나온 상태입니다. 김승원 의원은 당초 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에 대해 아는 게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탄원서는 지난 목요일인 17일 전달됐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탄원서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탄원서 전달 다음 날인 18일 금요일 전직 보좌진을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기 수원의 모처에서 전 보좌진을 만나 무마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날 자리에 나온 보좌진 말고 다른 보좌진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는 건데요. 이에 이 보좌진은 의혹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네,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인 19일 토요일 김승원 의원이 후보직 사퇴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0: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물밑에서는 좀 바쁘게
1: 네.
0: 뭔가 이렇게 움직였던 건데
1: 그렇습니다.
0: 김승원 의원은 사퇴 기자회견을 한 날 이게 지난 토요일이죠.
1: 네.
0: 이후에 탄원서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입장을 내기도 했어요.
1: 예,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인사 관련된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김승원 의원 측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오류가 있다면서 탄원서 내용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연락받은 사실도 없고 제출됐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 경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검토한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요. 김승원 의원의 제넨셀 신약 청탁 의혹 등은 지금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배당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추가로 제기된 의혹까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이게 좀 일이 점점 커져가는 느낌이 좀 드는데
1: 네.
0: 이게 지금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을 좀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1: 네.
0: 이 공소청은 결국 법무부 장관 없는 상태에서

0: 서 출범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1: 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인물이 지명이 돼도 또 인사 검증 과정이나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전까지 법무부 장관이 결정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공소청 직제안도 확정해야 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이 절차가 늦어지면 큰 혼란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또 중수청장 자리도 지금 김지용 내정자를 두고 여권 내에 좀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가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론도 커집니다.
0: 네.
1: 현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했고요. 이에 청와대 안팎에서 인사라인 또 민정라인 개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0: 이 인사가 만사다라는
1: 네,
0: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이제 청와대의
1: 그렇습니다.
0: 고민이 이제 좀
1: 예.
0: 깊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1: 네, 두 번째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주 금요일 기자회견 이후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고,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수 있다, 이런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신중론이 제기되는 분위기입니다.
0: 네, 가장 관심도가 높았던 사안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1: 네.
0: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라는 겸손한 워딩도 나왔는데
1: 네.
0: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1: 네, 먼저 이제 기자회견 조금 더 내용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웃음기를 좀뺀 모습으로 기자회견에 임했고요. 시작부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고,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은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몸을 낮춘 자세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민생 분야에서는 앞으로도 성과를 좀 내야 다 앞으로 국정 지지율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인데요.
0: 네.
1: 예, 부동산 문제 워딩은 좀 아쉽지 않았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집값은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부터 오른 것이다 라는 취지의 발언이나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해라고 말한 부분인데요. 이후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허가와 착공이 줄어서 공급도 감소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에 대해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정치학계나 정치평론가 등은 국민이 부동산 문제에서 남 탓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부분은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0: 네.
1: 예, 김인석 민주당 대표는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기자회견 이후에 말을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고민과 진정성이 드러났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해법 측면에서는 아쉽다고 논평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0: 네, 그 기자회견에서 여권 내의 갈등에 관한 언급도 되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족하고 화나는 게 있더라도 좀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좀 코어 지지층 이탈이라든가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여권 내의 갈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인 20일에도 X에 여러분이 바로 이재명이고 여러분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갈등을 봉합하려는 대통령의 언행에도 긍정평가가 나오지만 검찰개혁 후속 조치가 여권 내부에서는 일종의 뇌관처럼 좀 작용할 수
0: 네.
1: 있습니다. 또 김지용 중수청장 내정자는 검찰개혁의 강성 성향인 지지층이 반대하는 사안이고요.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도 앞으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0: 그러니까 뭐 내부 갈등도 있고 인사 문제까지 있는데 또
1: 네.
0: 대통령께서 어쨌든 겸손한 자세로 기자회견했기 때문에 지지율에 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어지는 세 번째 뉴스는요.
1: 네, 개헌 추진을 본격화하는 민주당 뉴스입니다.
0: 그 연임 개헌 논란이 정리가 됐으니 개헌으로 가자는 수순인 것 같은데요.
1: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도 그 앞서 말씀드린 18일 기자회견에서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면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마 항쟁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편입되는 안, 또 국민 기본권 강화, 또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와 지방정부로의 분산, 또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을 언급을 했고요. 내각 책임제나 의원 집정제 도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0: 네.
1: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 포기 선언을 하라는 요구가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라는 요구처럼 이상했다면서 이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이 걸림돌을 명확히 정리했다. 이제 진지한 개헌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발언했습니다.
0: 그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국민투표를 추진한다고요?
1: 네, 김태년 민주당 개헌 추진 단장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별도로 합의된 개헌안을 갖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겠다고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재정당의 정치적 이해 관계 또 유불리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둔 시점이라는 건데요. 총선과 최대한 먼 시점을 이렇게 잡아서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안을 좀 좋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0: 예. 네, 아무래도 뭐 개헌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의 의결이 돼야 되고 또 국민투표까지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힘의 협조가 관건이겠네요.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개헌 관련한 개헌 전국이 일종의 좀 추석의 명절 밥상이라고 보통 부르죠. 예. 그 민심을 좀 대체할 것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인사 실패라든가 이런 메뉴들을 조금 명절 밥상에 올리고 싶은 좀 심산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없다는 게 워딩이었고, 그러니까 연임을 안 하겠다는 확답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이 개헌 추진을 조금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연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굉장히 불명확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0: 이게 아마 여전히 논란이 또 지속이 될 것 같은데
1: 네.
0: 이제 내년이면 우리 헌법 개헌한 지 이제 40년째 되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개헌에 관한 좀 진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1: 네.
0: 마지막 소식은요?
1: 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 들려온 반가운 메달 소식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0: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 메달 소식 쭉 좀 정리해 주시죠.
1: 네, 첫 번째 금메달은 여자 근대 5종 개인전에서 나왔습니다. 한국 체대 성승민 선수가 주인공인데요.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이고 여자 근대 5종 종목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아시안 게임 정상에 선 것 자체가 처음입니다. 이전 최고 성적은 은메달이었고요. 남자 근대 5종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전홍태, 이종현, 서창환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이번 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태크볼 종목에서는 축구선수 출신 이준석 선수가 남자 단식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농구도 반가운 금메달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게 한일전이라서 좀 더 기분 좋은 금메달이었는데요. 한국 대표팀은 남자 농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67대 57로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 이른바 한국 농구 12년 주기설이 있다고 합니다. 2002년과 2014년에 이어서 또 12년 만인 2026년 통상 다섯 번째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0: 네.
1: 이 밖에 근대 5종 여자 단체전 은메달, 남자 개인전 은메달이 나왔고요. 남자 수영 자유형에서 은메달, 또 사이클, 사격, 정구, 수영 등에서 동메달이 나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종합 순위는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7개로 3위입니다.
0: 네, 근데 이번 아시안 게임은 대회 시작부터 좀 잡음이 계속되네요.
1: 예, 그렇습니다. 선수단 숙소가 좀 열악하고 훈련 환경도 여의치 않다는 문제들이 계속 나왔고요.
0: 네.
1: 또 선수들 좀 기념 행사를 열어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는 등, 예, 좀 이런 부적절한 잡음들로 계속 얼룩져 있습니다. 또 운영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노출이 되는데요. 선수들의 수속 문제는 금메달을 딴 우리 남자 농구 대표팀 경기를 앞두고도 벌어졌습니다. 경기 당일 훈련장에 버스가 오지 않은 건데요. 결국 훈련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결승전 상대가 개최국 일본이었기 때문에 시선이 더 곱지가 않고요.
0: 예.
1: 남자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도 경기를 앞두고 버스가 엉뚱한 데로 가서 30분 늦게 경기장에 도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0: 예, 그래도 우리 한국 선수들 끝까지 힘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유경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고생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9: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우이우아아 쟁쟁
12: 와라와라 뱅뱅. 우이우아아 쟁쟁 와라와라 뱅뱅.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13: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면서 청와대도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여는 등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조치 사항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북미 회담, 미중 회담 등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더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작권 문제부터 호르무즈 파병까지 대내외 외교 안보 이슈 짚어봅니다.

0: 네, 원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그 네. 제가 지금 좀 진행하다 보니까 좀 잠깐 네. 공백해서 죄송하고요. 원님 지금 뭐 대내적으로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만 네. 북한이 어제만 그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네.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 발 발사를 했는데 네. 이 의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어제 오후 3시 하고 5시 50분에 약 3시간 간격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3시에 쏜 것은 한 450km 정도 날아갔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녁 때 쏜 거는 늦게 쏜 거는 이제 600km 정도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KN-23 계열의 미사일로 이제 추정이 되고요. 요 앞서서 이제 김여정이 지난 18일에 그 이제 다국적 해상 훈련에 이제 퍼시픽 뱅가드라는 게 열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김여정이 좌시하지 않겠다. 어허.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예. 비례성 또는 능가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위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 이게 빈말이 아니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우선 있는 걸로 보이고요.
0: 예.
1: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가 이제 유엔 총회 슈퍼 이크안이니까 미중
0: 그렇습니다.
1: 정상회담도 열리고 그래서 그에 앞서서 우리는 절대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
0: 어허.
1: 이제 그런 또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0: 예. 그게 지난 2월에 북한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으로 이 대남 억제용인 작전전술 미사일 종합체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는데
1: 네.
0: 그럼 그건 뭐 완성 단계로 봐야 됩니까?
1: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쏜 것도 기본적으로 KN-23 미사일이 맞다면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이제 우리를 겨냥한
0: 예.
1: 미사일인데 이게 최대 사거리가 한 800km 되고 보통 한 600에서 700km 정도 이제 날리기 때문에 주로 우리를 겨냥한 거고요. 그보다 이제 짧은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mm 초대형 방사포, 이건 말이 방사포지 미사일과 비슷한데 이거 한 최대 사거리 400km 정도 되고 그보다 짧은 이제 신형 전술 미사일 같은 게 있는데 신형 전술 미사일은 발사기 하나에 한 미사일 네 발이 있는데 그거를 무려 발사체는 250대를 만들어서 공개한 적도 있습니다.
0: 예.
1: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무기인데 이게 이제 단순히 시험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개발이 완료가 돼서 이제 배치하는 단계에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과시하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죠.
0: 예, 뭐 복합적인 의도로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당장 유엔 총회를 앞두고 이 미사일 두발 도발을 통해서 트럼프의 북미 대화에 손짓을 걷어찬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직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기가 목표한 바가 있으면 어떻게든 이루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이제 이란 전쟁 수렁에서도 좀 벗어나고 이 극적인 이벤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로 등장한 게 미북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굉장한 의지가 강한 상태이고 북한이 이번에 쏜 거는 미 본토를 겨냥하거나 이럴 수 있는 미사일이 전혀 아닙니다. ICBM이 아니고 중거리도 아니고 단거리이기 예.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일로도 치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이러한 미북 정상회담 이런
0: 예.
1: 쪽에는 거의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0: 그리고 이제 오는 네. 그 이제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도 있을 예정인데
1: 네.
0: 당연히 북한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1: 네.
0: 보십니까?
1: 그래서 이제 이런 미사일 발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사안이면 아무래도 이제 원래 북한에 대해서 좀 유화 제스처를 또 보일 가능성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긴 거를 쐈다면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미북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지금 상태로서는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24일에는 미중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이게 네. 중국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거 미리 좀 알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중국, 미국, 북한하고 중국하고 뭐 이제 좀 소원해졌다 가까워졌다고도 하는데 지금은 조금 다시 이제 회복이 된 상태이긴 한데
0: 예.
1: 웬만하게 그러니까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도 미리 통보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사안은 이제 중국에 대해 통보를 한 적이 있는데
0: 예.
1: 사전 통보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통보했을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리고 우리

0: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이 그르치지 않고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1: 예.
0: 소외가 되는 과거에 뭐 판문점에서 회동처럼 이제 그런 형식적인로 이제 포함이 될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재현되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뭐 미국은 피스메이커, 또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로 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관련해서 좀 주제를 바꿔서 미국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와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 장관 회담을 7개월 만에 다시 열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0: 그러니까 지금 저도 한미 간에 아시지만 현안이 많습니다.
1: 예.
0: 이제 관세, 무역 관련된 것들, 대미 투자 문제, 그리고 쿠팡 그 사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미국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쿠팡 그 문제가 외교안보 현안, 핵추진 잠수함 이런 데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그다음 포르무즈 이제 그 이란 전쟁 지원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현안들이 조금이라도 좀 해결이 되는 그래서 양국 간 합의된 사항들이 발표가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랬는데
1: 예.
0: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그 이번 유엔 총회에 대통령께서도 가시고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외교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1: 예.
0: 말씀드리고
1: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미 간에 이런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일단 가장 급부상한 문제는 이제 호르무즈 파병 관련된 이런 이슈인데요. 당초 트럼프와 외신은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확실히 미국의 오해로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관점 기준치 차이 같습니다.
1: 기준의 차이다.
0: 그러니까 미국
1: 예.
0: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호르무즈 파병 지원한다면 예를 들어 전투함 같은 것도 좀 보내고
1: 예.
0: 이래서 본격적인 이제 군사 지원, 군사적인 지원을 아마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
1: 그렇죠.
0: 이 우리
1: 예.
0: 국민의 안전이라는 것은 호르무즈 만약에 파병될 경우 우리 장병들이 가는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리고 우리 장병들의 안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종의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아무래도 뭐 이란과의 외교 관계나 또 전쟁에 개입될 우려 이런 것들도 아마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전쟁, 전투에 개입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병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밝혔는데 이 미국 측과 조율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하여튼 우리가 뭐 일부에서는 늦었다는 시각도 있지만
1: 예.
0: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형태든 성의 표시는 할 필요가 있다. 이제
1: 예.
0: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그런 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전투함 일부에서는 이지삼 말씀도 하시지만 저는 그거는 좀 리스크가 좀 상당히 있다고 보고 그리고 청해부대 이제 우리가 소말리아 그 해적들로부터 우리
1: 예.
0: 상선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금 하자 저 무대함과 구축함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4,500톤급 구축함인데 이 청해부대의 역할을 좀 강화할 뭐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전투부대를 파견하지 않는 다음이야
1: 예.
0: 미국 지원, 예를 들어 미국 뭐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1: 예.
0: 점에서도 미국과는 이제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아마 미국 입장에서도 일정 수준 우리가 액션을 보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이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1: 예.
0: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호르무즈 지원에 대해서 가시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지원을 의사를 밝히거나
1: 예.
0: 액션에 들어간 우방국은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1: 예.
0: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성의 표시를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반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와의 연대 뭐 이런 것도 아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앞서 저희 뉴스 명당에서 윤상현 의원 또 성일정 의원과 인터뷰했을 때는 좀 늦었다.

0: 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럼 결국은 군사 파병과 비군사 파병의 이런 명확한 구분이 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느 선에서 좀 타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기여라는 표현을 대통령께서 쓰시고 정부에 쓰고 있는데 여기에 그럼 기여라는 게꼭 비군사적인 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군사적인 수단에 있어서도 이지스함이나 청해부대의 구축함 같은 전투함 뭐이 경우는 확실히 이제 어떠한 본격적인 전쟁 지원 또는 참여 뭐 이런 이제 그 인식을 줄 수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거론되는 게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이라고 불리는 초계기와 그다음에 폭발물 제리 제거팀 그리고 초기에 이제 군수 지원함 얘기도 나왔는데 이 군수 지원함의 경우도 명확하게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는 없는 그러한 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견되는 장비를 통해서 이거는 전투다, 전투 지원 임무다 이런 것들을 다알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0: 네. 그래서 아마 적절한 선을 아마 정부가 좀 고심 끝에 안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처음에 그 군수 전함이나 초계기를 파견하는 게 이게 나오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이제 간다면 초계기나 이런 것들이 사우디나 쿠웨이트 같은 이제 미 공군기지에 배치가 돼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이란 드론 미사일 공격으로 피해를 입었고 이 최근에 이제 미국 언론에도 그 피해 실상을 공개하는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대안으로 거론된 중에 하나가 청해부대가 모항이 지부티라는 데인데 지부티는 비교적 이제 이란의 공격으로부터는 좀 안전한 데죠. 그래서 그런 데에 이제 해상 초계 같은 걸 보내서 뭐 지원하는 방안도 아마 후보지 중에 하나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그 부분 한번 저희가 지켜보고요. 좀 주제를 바꿔서 이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이제 민주당 주도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개인적인 부동산 의혹이나 아들 특혜 논란이 문제로 지적이 됐고, 또 국방부 현재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걸 수행할 적합한 인물이냐라는 좀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때요? 부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 이게 두 가지 측면을 봐야죠. 하나는 이른바 이제 철거민 특공.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분 처음 들어보신 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특공으로 대표되는 그 도덕성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업무 역량 문제죠. 그런데 이 도덕성 관련해서는 천하람 의원 등께서 뭐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청문회에 참여를 해서 질의를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제 강신철 후보자를 20년 이상 알고 지냈는데요. 이제 군사전문기자 하면서. 근데 강신철 후보자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이렇게 실망을 했고, 그런 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철거민의 그 후보, 이른바 딱지를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 본인 아버지, 뭐, 형, 고모 이렇게 해서 네 분이나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을 하셨고, 특히 아들이 지금 군대 이제 전역하고 얼마 안 돼서 취업했는데 그 월급이 한 2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모 이모부한테 7억 원을 빌려서 상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에 대해서 그 본인하고 배우자가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시니까 그거를 믿을 만한 믿는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그런 신뢰성 떨어뜨리면 업무 역량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서 저희 한기호 의원님께서 교원 영색이다 딱 사자성어 로 표현하신 게 저도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나 지금 사관학교 통합이 상당히 또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저희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또 일부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의 그 기본적으로 방향성이 저를 포함해서 저희 이제 야당 의원들 입장, 야당 입장하고는 괴리가 상당히 있고요. 또 일본은 그야말로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좀 부적절한 면이 적지 않다. 부족한 면이 예.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아니 근데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포스트 예. 아닙니까?
1: 네. 그러니까
0: 거기까지 지낸 분이라서.

0: 이런 정책 역량이나 업무 수행 전문성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리된 합격선에 있는 분 아니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부족함을 좀 느끼셨나요?
1: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전문성 부분은 인정할 인정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이 있고 이분이 원래 또 육사 동기생 중에도 46기에 주신 선두주자였고 그분의 상당히 평가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저도 그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문제는 이제 방향성이죠. 방향성이 상당히 안보가 강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 본인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나 이제 저희 야당 국방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게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0: 그래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더 여쭤보고 싶기는 한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마지막 주제로 지금 대통령께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지난주에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그동안 그 계속 요구해왔던 그 연임 문제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좀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1: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전부 다 좀 진일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하신 거는 아우 다른 수준이 아니에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하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기대한 것은 연임하지 않겠다. 그 좀 더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연임할 생각이 없다는 표현은 과거 우리가 정치를 역사를 보면 대권 주자 후보 중에 출마했던 분이 아 저는 정계에서 은퇴하겠습니다 하시고 다시 불과 뭐 1, 2년 만에 복귀하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의 말이라는 게 정말 기본적으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떠나서.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예를 들면 특검에 대해서는 필요성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특검에서 이 대통령이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나오면 아, 특검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나 원래 생각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참 그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최악의 극단적인 경우는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기대치에 좀 못 미쳤다 얘기를 하는 거죠.
0: 아니 근데 의원님 그 안 한다는 말을 해도 어차피 약속을 안 지킬 거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 무한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서
1: 그래도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이 생각이 없다는 것보다는 훨씬 강한 뉘앙스 아닙니까?
0: 뉘앙스로.
1: 그렇죠.
0: 아니 근데 그 개헌의 필요성 지금 뭐 선관위 문제나 또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계 그러니까 서로 이견이 없는 부분은 좀 개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87체제가 벌써 40년 다 됐잖아요.
0: 내년되면 40년이에요.
1: 만 4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공감을 하죠.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든지 부마항쟁 이거 포함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저희 당에서도 이제 그걸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독과 독수란 말 아시죠? 예?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에는 독이 들어 있다는 이게 이제 사실은 법률에도 적용되는 용어인데 지금 이제 정부나 여당 이 개헌을 추진하는 게 쉽게 얘기해서 저희 동기가 정말 순수한가? 그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동기가 순수하냐? 그리고 저희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이 개헌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되는 점이 있는 거죠.
0: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유영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9: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인쇄

0: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9: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1: 잠시 광고 듣고 저는 3부 정치 닥터스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12: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3: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4: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5: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6: 답 나왔네.
17: 가자.
15: 어딜요?
17: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8: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9: 평택시.
20: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5: 얼마나 걸릴까요?
20: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7: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20: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5: 세계 반도체 수도
17: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9: 바로 평택시.
21: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22: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21: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23: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24: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2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1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2: 가계월세의 재료비까지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참 많죠. 이제 걱정 마세요.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급할 때 언제든 꺼내 쓰는 서울시 안심통장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라 쓴 만큼만 이자를 내니까 사장님 부담은 줄고 마음은 더 든든하게.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사장님 비상금 서울시 안심통장.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안시바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에 안개가 껴 있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경북, 중북부에서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나타났는데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면서 가을 햇볕에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광주와 전주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일교차만큼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장수 나들목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해서 여파로 장수 나들목에서 서운 분기점까지 7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김포 요금소에서 자유로까지도 3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는데요. 반대 판교에서 구리 방면 장수 부근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안현 분기점까지 7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고 한강을 따라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상계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긴 출근길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교차하는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쪽으로는 전 구간에서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내부 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종암 분기점에서 기름램프를 지나서 홍제램프까지도 차량들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5: 오늘 포 미쳤다
6: 미쳤다
7: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8: 미쳤다 우와 우와 야.
9: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렇다면 꽉 막힌 대한민국 정치는 뉴스 명당 정치 닥터스에게 맡겨주십시오. 혈압 터지기 직전인 시청자 여러분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드릴 명의들이 모였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조상우

0: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나와 계십니다. 네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우리 현근태 부원장님도 딱 맞게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임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네 분께서 더두 배, 세배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로 좀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가장 핫한 이슈를 뽑으라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기자회견일 텐데요. 그 기자회견에서는 대통령께서 좀 굉장히 톤다운이 되고 좀 낮은 자세가 보였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점수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영우 의원님부터 점수를 좀
3: 제일 어려운데 저는 점수 매기가 좀 어려워요. 자세와 내용을 봤을 때 자세는 톤다운 됐습니다.
0: 예.
3: 내용은 더 세졌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마치 국어 시험장에서 영어 답안지를 써낸 느낌이에요.
0: 네.
3: 예, 왜냐하면은 사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중요한 그 이벤트였습니다. 지지율 면에서도 그렇고 또 인사개각 직후에 있었던 대국민 기자회견인데 저희가 봤을 때 핀트가 안 맞았다. 이게 대국민 기자회견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면은 정말 국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탁 호소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제 정치 경험상 이렇게 들어보면 이거 민주당 단합대회나 민주당 의원 연찬회에서 해야 될 연설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 왼쪽에 계신 분들, 강성 지지자들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달래기 위한 거의 그 당원 단합대회,
0: 예.
3: 거기에만 올인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김승원 이따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 그 내용을 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더 고민을 했겠죠. 이럴 기회에 아예 이것은 잘못된 인사 검증이었다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불식시켰어야 되고
0: 예.
3: 인사라인 이것도 확실하게 바꾸겠다는 걸더 강하게 얘기했어야 되고 그런데 내용 면에서도 보니까 부동산 대책은 그대로 강경 기조로 갈 것이고 오세훈 전 시장 탓을 했단 말이에요. 현 서울시장
0: 네.
3: 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핀트가 안 맞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네. 우리 현근택 부원장님은
2: 네.
0: 전반적으로 점수를 좀 매기신다면요?
2: 저는 한 85점 정도 줄것 같습니다.
0: 85점.
2: 네.
0: 예.
2: 그러니까 90점이냐 85점 사이 좀 고민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자세 태도 문제는 대부분의 언론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겸손하고 사과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논쟁으로 삼았던 게 연임 문제.
0: 예.
2: 그다음에 공수 취소 문제, 파병 문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파병 문제 같은 거는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미국이라는 상대방이 있고 또 트럼프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정책적이라든지 내용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물론 부동산 문제, 뭐 ETF 문제,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좀 부족함이 있냐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그래도 또 중요한 건 이제 김승원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탄원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 한마디로 얘기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민들의 여론 눈높이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론의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의 뜻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권력자가 되면 중요한 게 구중궁궐에 갇혀서 국민들의 여론을 못 들은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전임 정부에도 항상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들의 여론의 상황을 지켜보고 파병 문제처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다 이렇게
0: 네,
2: 평가하고 싶습니다.
0: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박진호 특보님께는 뭐 점수보다도
1: 네.
0: 좋았던 포인트 하나 그리고 또 혹평의 포인트 하나 이렇게 하나씩을 좀 꼽아 보신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1: 뭐 우선 이제 좋았던 뭐 지금 일단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취임 이후 그 기자회견이 제가 봤을 때는 여섯 번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좋았던 포인트는 그 이전의 기자회견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재명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시선에 대해서 공감도는 상당히 높았다. 이전 기자회견에 비해서. 그런 이제 하나의 호평 포인트로 볼수 있겠고 좀 나빴던 점은 뭐 제가 이제 이번 기자회견을 무슨 어떤 자기의 어쨌든 뭐 실정이나 실책을 스스로 인정한 메시지를 낸거 아니겠습니까? 뭐 굳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반성문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 반성문의 기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일단 뭐 반성의 메시지의 대상은 국민

0: 국민인데 사실상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사과는 국민에게 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달래기보다는 사실상 지금 4분 오열되고 있는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이고 또 물론 좀 전에 이제 우리 현근택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뭐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이제 좀 대응책을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밝힐 수는 없지만 최소한 몇 가지는 밝혀야지 국민들이 이 기자회견을 보았을 때 아, 앞으로 변화될 조짐이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텐데 그런 믿음을 전혀 주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우리 박진호 특보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또 대통령 지지율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34.8% 10주 만에 반등이 됐는데요.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 상승세가 일부 반영이 된거 아닌가라는 평가가 있을 것 같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상우 전 보좌관님께서는 잘한 거 하나와 또 혹평 하나를 이렇게 좀 공이 뽑아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2: 확실히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잘했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역시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다. 뭐냐면 누가 원하는 그 답을 그 원하시는 분에게 정확히 딱 타겟을 잡아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예를 들면 지금 여권 지지층 내부에 분열이 있잖아요. 그 분열에 대해서 그 여권 지지층을 상대로 정확한 메시지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 지난 대선 때 보여주신 그 지지의 그 열망에 담긴 개혁의 그 의지나 이런 부분도 내가 절대 퇴색하거나 후퇴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켜봐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신 거고 그거 외에도 국민 전체한테 드리는 말씀들도 많죠. 예를 들면 뭐 호르몬주 파병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한 본인 메시지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국민이란 이름으로 아, 다 화합하겠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 사안마다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요구하시는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답을 드렸다는 점에서 오히려 호평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후속 조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후속 조치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국민 뭐 인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 말씀 무겁게 듣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태도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뭔가 이제 더 이어질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신다는 면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네. 저도 뭐 대통령께서 어쨌든 내 탓이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부분이 좀 기억에 많이 남던데 이제 기자회견 앞두고는 연임 개헌 또 공소 취소 뭐 이런 이슈들 굵직굵직한 것들이 좀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 내느냐 이게 아마 관심이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 현 변호사님 보실 때 대통령께서 적절한 입장 표명하신 걸로 좀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 하실까요?
3: 그러니까 연임 개헌에 대해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아시겠지만 뭐 다 지금 법조인 계시지만 현행법은 안 되는 거거든요, 헌법상.
1: 네.
3: 근데 이제 아마 이 장동혁 대표는 이게 뭐 연임 안 한다는 말을 안 했다고 연임할 생각이 없다. 나중에 생각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생각이 전혀 없다 했는데 나중에 연임하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저는 뭐 연임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밝혔다고 보고 이 공소 취소 부분도 사실은 만약에 조작 기소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검찰이 할 수 있겠습니까? 현행 어쨌든 본인들이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공수처가 뭐 할 수 있는 영역인지 논란도 있겠지만 현행 공수처에서는 사실 좀 또 수사 능력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다음에 가장 아마 야당에서 문제 삼았던 것이 결국은 이제 특검법을 만들어서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니냐, 공소 취소 권한까지 주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부분을 빼달라 없어도 된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 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인사 시스템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사를 추천하는 부분과 검증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인사 라인과 이제 민정 라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은데 강남 집값 떨어지고 강북에 오르니까 평탄화 작업 집이라고 얘기했던 거. 예. 전세 부분에 대해서 뭐 전세 얘기했냐 안 했냐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는 아마 좀 조금씩 보완을 해나갈 걸로

0: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일단 전월세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전세 제도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매입을 하거나 전세나 이렇게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고 또 월세는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저는 아마 조만간 나올 걸로 기대하고
1: 네.
0: 있습니다.
1: 우리 김영우 의원님은 그 연임 부분하고 공소취소 부분에 관한 메시지, 그건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뭐 저는 연임보다는 공소취소, 공소취소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그 공소취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영 논리를 떠나서 왜 그렇게 느꼈냐 하면은 나는 그 부당한 무리한 기소, 그다음에 어떤 검찰의 폐악의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진상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이 그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는 논조입니다. 그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굉장한 그 공소취소의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이거는 뭐 특검한테 공소취소 권한을 주자 안 주자 이게 그 핵심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관련해 가지고 어쨌거나 진상을 밝히라는 그 거의 수사 지휘를 한 거예요. 특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야, 이거는 결국은 진상을 밝히고 정치 검찰의 여러 가지 뭐 진상을 밝히고 이런 거는 그 빌드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소 기각이라고 하는 것도 형사 소송법 개정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대법원을 통해서 하든 뭘 통해서 하든 그래서 공소 취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정도 되면은 60% 지지율이 짧은 기간에 30%로 이렇게 반토막 났잖아요. 이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인사라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차츰차츰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과거 제가 MB 정부 때 그때 제가 이제 초선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매일 논의했습니다. 당하고 청와대하고 당의 주요 인물들, 그다음에 핵심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기 청와대 수석들이 전부 옷을 벗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김승원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저는 당이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인사 시스템 말은 우리가 인사 시스템 얘기합니다마는 역대 정부치고 인사 시스템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정권이 없습니다. 그거를 움직이는 거는요. 당 지도부예요. 당 대표고. 그래서 아무리 문꼴이라든지 뭐 김현지 부속실장이 됐든지 장진상 무슨 그런 분이 됐든지
1: 정진상.
2: 정진상이죠. 그런 분들이 대통령한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조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하지만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당대표예요. 그런데 이번에 김석 당대표가 너무 볼수록 뭐 잘된 인사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앞으로도 굉장히 곤욕에 빠뜨릴 사람은 김문석 대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인식을 하고 지금 인사 개편이 필요하면 빨리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하고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1: 그래서 그 인사 문제는 저희가 후반부에 좀 논의를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우리 조상호 보좌관님, 일단 여론조사 추이로 놓고 보면 일단은 소폭 상승세로 일단은 하방 압력은 좀 막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연임과 관련된 또 공소취소와 관련된 그 대통령 입장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 사실은 연임은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에요. 그냥 왜냐면 우리 헌법상 안 되고 지금 그 정치 지형상도 가능합니까? 200석 이상이 그게 가능해지겠어요?
1: 개헌저지선
3: 네,
1: 말씀하시는
3: 맞습니다.
1: 거죠?
3: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애초에 그냥 허수아비 때리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거를 대통령께서 다시 또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놀리모순이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몇 번에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도 했지만 계속 요구하니까 또 계속 얘기해야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제가 볼때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연임을 정말 의심하는 거라면 정말 그 윤회계인 새록답다. 이거는 진짜 무슨 친위 쿠데타가 벌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친위 쿠데타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공포와 우려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혼자 그 본인 속에서 갖고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곧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하시는 말씀이고 난 의미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 공소취소 문제도 이번에 그 사실은 그 조작해서 특검 법안 안에다가 네, 공소취소가 가능할 여지가 있는 해당 조항 삭제를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뭐 일견 들으면 그럴

0: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전혀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해서 그 사건의 재판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금 공범죄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그 사건도 끝납니다. 그럼 거기서 일단락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소시효 권한과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다기보다 옛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한 말이 있어요. 기소되면 3년 4년 재판받고 패가망신하고 그다음에 뭐 다 모든 게 다 털리고 그다음에 무죄 받아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른바 성남시장 시절에 가장 옆에서 도왔던 열심히 도와서 이른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최고의 성과를 내서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단 한 번도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기초단체장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직행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대선 후보까지 걸머지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재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른바 우리 당 안에 동료들이 아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정치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하면 끝까지 재판으로 결과까지 봐야 되는 거냐. 이미 그 기소 자체가 위법으로 점철된 기소라면 예. 사전에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른바 조작기소특권법의 그런 조항들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이미 지금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삭제가 된다고 하면 수사 결과 나오고 다 끝나면 그 사건 재판 다 끝납니다. 예. 거기서 다 결론 날 겁니다.
1: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2: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예. 예.
1: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입니다. 네. 그런 특검이고 네. 대한민국에서 사실 잘못된 기소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그 피의자들이 있는데
2: 피해자들
1: 네, 피해자들이 있는데 예. 그거 다 특검할 겁니까? 그럼 왜 대통령 사건만 특검을 해야 되죠? 왜 국회에서 그런 대통령 사건만 다루는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자체가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특권의식이 있고 특권의식이 있고 그것만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예. 거 이것 때문에 그리고 10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모임의 공식 이름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이었습니다. 예. 거기에 수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려다가 이번에 좌절이 됐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공소취소에 대한 의도와 의지를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2: 예. 뭐 의심이 계속 남는다라는 말씀이신데 조사호 변호사 짧게만.
0: 예. 예. 그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공소취소 권한 자체가 이미 그 특검법에서 삭제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공범들에 대해서 전부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대통령한테는 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이른바 그 업자들과의 관계에서 직접 접촉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결국 이 측근들에 의해서 보고받았을 거 아니냐. 예. 그런 걸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만약에 측근들이 다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올라갈 여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재판 결과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스템이 오염이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대통령님도 여러 번 얘기하신 거야.
1: 그게 함정이에요.
0: 이른바 장독이 예. 있으면 장독은 지키되 그리고 그 안에 장 사람들의 사연이 담긴 그 많은 사건들의 예. 정말 억울한 사연들은 지키되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구더기는 뽑아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버그는 뽑아내고 시스템은 지킨다. 원래 이 원칙이
1: 잘못된 기소를 네. 판가름하는 게 재판입니다.
2: 오늘, 네. 네. 근데 오늘 요 주제만 있는 건 아니라서 우리 박진호 특보님께 제가 여쭤보려던 것까지 하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지금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뜨거운 또 공소취소 또 연임 얘기 하셨는데 향후 지지율에 어떻게 또 반영이 될 걸로 좀 보시는지 그 부분을 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3: 우선 이제 좀 전에 이제 진행자님께서 이제 리얼미터 예.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말씀해 주셨고 뭐 이제 네. 살짝 반등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사실상 기자회견 이후에 그 이제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일단 그 민주 진보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추석 연휴를 지나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여론조사 발표 이전에 아까 이제 우리 조상호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나 국정 방향의 변화 없이 지지율 반등을 지속시키기는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번 기자회견 이제 메시지 중에 하나인 이제 뭐 연임 기한이나 공소 취소 이런 문제 부분도 있지만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또 이 파병 문제로 인해서 한미 간의 관계 역시도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지금 뭐 한미 간의 투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대미 간세라는 부분지 이런 부분에 따른 또 국민들이 받을 영향도 저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결국은 지금 뭐 당연히 이제 청와대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변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변화의 방향성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보다 선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임 기한이나 공소 취소 이후에도 사실상 그 김민석 대표가 사실 좀 약간 좀 뜬금없이 개헌 추진단을 이제 발족을 했는데 뭐 좀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지지율 반등에 좀 더 기여했다라는 정무적 판단하고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은 개헌 추진단을 뭐 발족하기 이전에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공소 취소나 연임 개헌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개헌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빼겠다. 예. 제외하고 논의를 하겠다. 이런 보다 좀 명확한 메시지를 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2: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내부에 대한 뭐 진영이라고 좁혀서 이야기를 한다면 뭐 서로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호소의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 원장이나 또 유시민 씨는 좀 냉소적인 반응도 내고 있습니다. 조국 원장은 대통령의 공개 반성은 다행인데 친명평론가와 유튜버의 성찰과 책임은 남아있다. 반명 몰아세웠던 사람들은 석고대죄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유시민 씨는 이재명 대통령 발바닥에 돌멩이가 들어있는 채 걸어갈 것 같다라면서 좀 혹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상호 변호사님 어떤 입장을 주시겠습니까?
0: 이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계속 갈등을 조장하고 계셔서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조국 원장께서 정말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와 의도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만약에 어떤 정책 노선 내지는 정책 이것과 관련된 거라면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가 과연 도움이 되는지가 의문이고요. 오히려 지금 추미애 지사나 지금 이 그 조국 원장의 태도와 관련해서 느껴지는 거는 사실과 다른 주장도 많이 섞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른바 교수단체 의원 정수예요. 교수단체 의원 정수를 지금 10명으로 하향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유신시대의 잔재다. 20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그 정말 10명으로 교수단체가 줄어든 딱 한 번이 있어요. 그게 삼공화국 때입니다. 이른바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섰을 때 디바이드 룰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이른바 갈라치기의 한 방식으로 거대 야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10명을 도입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냥. 그리고 그 이외에 1공화국, 2공화국, 물론 유신 때는 20명 했죠. 4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 3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공화국 때 전부 다 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신 잔재라고 표현하시면서 얘기하시면서 마치 민주당이 유신 잔재를 따르고 있는. 지금 메시지가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추미애 지사께서 뭐 내란 세력의 등에 엎혀서. 그러니까 마치 이 군사 쿠데타 내지는 이 친위 쿠데타를 벌이는 이런 내란 세력과 함께하는 듯한 인상으로 이런 진영 내부를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거는 그 자체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정확히 어떤 정책, 예. 정책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특정 인을 딱 집어가지고 이 사람은 뽑아내, 이 사람은 뽑아내. 그거는 인사권 개입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2: 인사권의 개입으로 읽힐 수 있다. 우리 박진호 특보님은 요 내부 갈등 이제 앞으로 해소가 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3: 저는 뭐 해석될 기미는 현재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제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했고 또 국정감사 이후에 또 내년 예산안 처리하고 나면은 이제 내년 접어들고 또 내년 이제 봄바람 불면 사실상 28년 이제 총선 국면으로 이제 접어드는데요. 그 추미애 이제 경기도지사 이제 그 발언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뭐 방송에서 논란이 많은데요.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이분이 뭐 도지사 이전에 뭐 민주당에 일단 당대표까지 하셨던 정치인 출신이고 또 본인이 사실상 경기도의 뭐 재정단을 지금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전에 경기도지사들이 공교롭게 뭐 민주당 출신의 이제 뭐 지금 이재명 현 대통령 그리고 이제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였는데 예.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추미애 도지사가 그 두 분들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날이 저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3부를 여기까지 하고 잠시 또 이따가 다음 남은 주제들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0: 하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 목재 예스틴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5: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8: 점심 또 안 먹어요?
19: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18: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19: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18: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20: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2: 정치 닥터스 3부.

0: 3부에 이어서 4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뜨겁게 이야기를 했던 주제가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제 내부에서 또 뭐 조국 원장이나 또 유시민 씨가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돌멩이 발언, 뭐 석고대제 발언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정권 재창출을 위한 쓴소리입니까? 아니면 노선을 앞세운 자기 정치입니까? 우리 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좀 주신다면요.
1: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조국 원장은 사실은 뭐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친명 유튜버나 뭐 평론가들을 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마 정치인이라면 누구든지 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원장도 그분들 만나면 돼요.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아니 비판하는 예를 들어 조국 원장이 나 그 유튜브에 나갈래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그럴 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소통을 하셔야 된다. 정치를 하시려면 그게 나은 것 같고 일단 유시민 작가 말도 사실은 이 비유가 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0: 그 누구든지 이야기하면서.
1: 신발에 돌멩이 들어가면 금방 벗어서 틀거든요. 예. 그거를 그냥 아는 채로 그냥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막 마라톤 대회 같이 막 못 가나 이런 게 아니면 저도 우리 막 등산 같은 거 하다가 돌멩이 들어가면 바로 끈 풀어서 타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불편함을 감수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유시민 작가도 제가 보기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만나면 돼요. 정치인 만나면 되거든요. 예. 또 예전에 그때도 뭐 전당대회 때도 뭐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뭐 제안이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런 얘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뭐 공개적으로 할 것도 없이 그냥 아마 만나자고 그냥 만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얘기하면 되거든요.
0: 아니 근데 현 변호사님 이제 안 만나겠다고 네. 유시민 씨 입장에서
1: 그러니까
0: 얘기를 하고
1: 그때,
0: 있어서
1: 아니 그게
0: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1: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잘 안 가던데 네. 그러니까 예. 사실은 뭐 누구든지 아니 지금 뭐 전쟁 중에도 만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같은 진영에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뭐 만나서 풀면 되는 것이라서 저는 굳이 이거를 꼭 방송에 나와서 막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저는 오히려 뭐 만나서 얘기하면 된다. 그래서 진솔하게 얘기하면 되지 않냐.
0: 예. 우리 김영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제 유시민 씨가 신발 이야기하면서 돌멩이가 들어갔을 때 털어내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또 일각에서는 아니 그 신발이 너무 오래돼서 20년 신었으면은 계속 돌멩이가 들어오니까 신발을 좀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 어떻게 보십니까?
2: 그 유시민 작가의 그 현란한 어떤 그 언어 표현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아하, 제가 볼 때는 예. 우리가 뭐 지금 1년 2년 겪은 조국 유시민 추미애 이런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뭐 저는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봐왔죠. 밖에서라도. 그런 분들은 이제 때가 된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더 지금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달래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방향 설정이 되면은 그거는 해답이 없어요. 해결도 안 되고. 이럴 때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 기자회견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거고 국민의 기대나 눈높이보다 더 낮게 더 크게 더 깊게 들어갔어야 된다. 이 기자회견의 내용이.
0: 예.
2: 그래가지고 인사혁신의 문제 인사 시스템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당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물밑 소통을 지금 막 해가지고 확실하게 대국민 사죄를 할 때는 확실하게 사죄를 해야 되고 책임질 때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승원 의원도 후보자 자진 사퇴하면서 굉장히 억울하게 지금 사퇴한다. 지금 이런 태도예요.
0: 예.
2: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정운영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지 않았구나. 여태까지 인사 개혁의 어떤 그 실패를 실패로 생각을 안 하는구나. 라는 분위기를 민주당에서도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0: 예.
2: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겪기에는 뭐 유시민, 조국, 추미애 도지사 이런 분들을 탓하기 전에 민주당과 그러니까 당청 관계가 매끄럽지가 않아요.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인사 개각에 있어서도 그렇고 패싱 당했다. 기자회견하는 날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서 방향 설정을 다시 하시지 않으면
0: 예.
2: 지지율 올라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김승원 후보자 관련된 인사검증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현 변호사님께 네. 여쭙고 싶은 게 지금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서 자진 사퇴라는 게 나와 있고 또 지금 김승원 후보자 전 후보자 성추행 의혹 탄원서의 파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인사검증 단계에서 왜 이게 안 걸러졌느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사검증 시스템까지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1: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지금 아마 이제 탄원서 문제 부분은 아마 인사검증에서 밝히기는 쉽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들만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인사검증이라는 게 결국 공개된 자료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기소유예 사건

0: 이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수원 지금 경기중앙변협에서 같이 일도 하고 이래서 오래전부터 알고 또 이 낙마한 이후에도 뭐 좀 개인적으로도 소통도 해보는데
1: 예.
0: 아마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에서의 굉장히 큰 영향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정 못했다, 그다음에 국민 눈높이 보겠다. 그거는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여론을 보는 분들이나 정치 관여하는 분들은 아 이게 사실상 어렵겠구나, 이게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 사실은 이 전직 보좌관들 얘기도 뭐 우리 경기도당이나 이 뭐 경기도권에서는 항상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좀 어느 정도 체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많이 남는 예. 일이었습니다.
1: 그런데 그 박진호 특보님 그 네. 세평과 관련해서는 또 뭐 민정수석실도 있고 이렇게 좀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이렇게 의견을 좀 듣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인사검 시스템의 문제로까지 좀 보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2: 우선은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고, 그건 이제 뭐 저희 이제 야당 입장에서 100번 양보해서 완벽한 인사검증 시스템은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은 나름대로 검증했는데 이제 내정한 이후에 국민적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미처 생각도 못한 부분이 나왔다. 그거를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로 돌리는 부분도 있겠고, 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도 생각할 수 있겠고, 가장 확실한 답은 본인들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성훈 후보자의 사퇴 문제를 두고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상 뭐 보좌진과 관련된 문제, 이분들이 당에도 제보를 했고 당에 제보했는데 청문회 보니까 뭐 별반 다를 게 없거든. 그러다 다음에 다시 청와대에 제보를 했고, 또 그런데도 당에서는 또 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이제 강행으로 처리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민주당하고 이제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국회에 이제 그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고 거기에 따른 보좌진이 한 의원당 9명, 2,700명이 있지만 상당히 좁은 동네입니다. 저도 이제 보좌관 생활을 한 12년 가까이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그냥 5분이면 다 찾을 수 있어요. 특히나 자기네 당내에서 이루어졌고 또 전직 보좌진인데 그 2,700명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뭐 잘 모르겠다. 대변인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사실 확인이 어렵다. 뭐 청와대는 인사 뭐 상의 뭐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 저는 청와대의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된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 또 지금 공교롭게 이재명 정부에서 이 사실상 보좌진 이 갑질에 대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저는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번 사건에 있어서 뭐 인사검증과는 별개의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은 보좌진의 정말 권익을 제대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에 맡겨줘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장 차원에서 또 국회의장을 자문하는 국회 그 윤리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인사검증 시스템을 뭐 보강하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예.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인성조차도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 이게 다 전부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계속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번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1: 그 지난 주말에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아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에 상당히 좀 숙고를 해서 이렇게 그만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또 이제 탄원서 얘기가 나오면서 전직 보좌진들이 어떤 탄원서를 이제 청와대 쪽에 전달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면서 상당히 물밑에서는 좀 빠르게 뭐가 움직인 듯한 이런 내용들만 현재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조상우 변호사님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확인을 좀 해서 들어보면 보좌진 자체들이 그러니까 그분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분들이 이게 외부로 공개된 걸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쌓여있던 불만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다가 그런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좌진들 스스로가 약간 이걸 애초부터 공개되기를 원치 않았던 부분이 있던 부분.

0: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또 명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나 절차들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됐을 때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면 또뭐 조치될 수야 있겠죠. 그렇지만 이 지금 단계와 국면에서는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뭐 들려오는 얘기들이에요. 다 기자들한테도. 성공을 굉장히 바라고 원하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원치 않는 자리인데 원치 않는 그러니까 대중적 공개를 원치 않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라면 피해자 입장일 수 있는데 피해자가 원치 않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아웃팅 시키는 그런 방식이 또 그분들에게 맞는 건지 그것도 되게 신중해야 됩니다.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논의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살펴서 물론 진상은 명확하게 확인하되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치 않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2: 예. 제가 조금만 하나
1: 예,
2: 보태면
1: 위원 변호사님.
2: 사실은 이제 지금 박진욱 특보회의가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 뼈 아픈 얘기인데
1: 예.
2: 지금 처음이 아니잖아요. 민주당 의원의 지금 보좌관이 한 지금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마 보좌관들이 민주당의 보좌관들은 기본적으로 뭐 의원과 동료의식, 동지의식 이런 게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경계라든지 이런 게 많이 허물어진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의식보다는 직업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1: 예.
2: 직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일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예전같이 뭐 이렇게 뭐 바로 좀 강압적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무슨 술자리를 하거나 이런 게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일반 회사에서도. 그래 보면 이제 MZ세대의 보좌관들이 과거와 같은 어떤 뭐 우리가 옛날에 운동권이었고 같이 해왔고 이런 게 사실은 잘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는 저는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이게 물론
1: 예.
2: 보좌진 협의회 같은 게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래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원에 대한 어떤 갑질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평소에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할수 있는 통로라든지 이거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다 보니까 이제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거의 막판에다 이제 인사청문회까지 다한 다음에 나오는 거라서 이거는 당에서도 좀 고민을 할 때가 좀된것 같습니다.
1: 예. 그리고 지금 또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김승원 저격수다 이렇게 지금 불려왔는데 제보를 받고도 뭉갰나라고 좀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른 의원도 동석 무마 시도를 했다면서 이제 폭로전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김영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배경에서 지금 한동훈 의원이 하고 있을까요?
3: 지금 한동훈 의원이 그 문제 삼는 거
1: 네.
3: 그거는 저거죠. 아니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탄원 내용이 있고 이 탄원서가 당에 전달이 됐는데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등 당은 어떤 결정을 내린 건가 도대체 김승원
1: 당의 판단을 문제 삼으시는
3: 그렇죠.
1: 거죠?
3: 계속 지금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끝끝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그거는 문제라는 거죠.
1: 예.
3: 이게 문제가 물론 여러 가지 로비 사건, 식약처 로비 사건도 있었고 뭐 음주운전 이거는 이미 이제 밝혀진 일들이었지만은 결국 이 전직 보좌관들의 탄원서도 인사청문회 전에 전달됐다고 봐야죠, 당연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계속 경과를 받겠죠.
1: 그
3: 그리고
1: 시점은 한번 봐야
3: 예,
1: 되겠죠?
3: 시점은
1: 예.
3: 이제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이 전직 보좌관들이 저도 많은 보좌진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같이 함께 일했던 모셨던 국회의원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되는 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를 탄원한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1: 예.
3: 이런 걸 한다고 그래서 그 보좌진들이 어떤 어떤 뭐 직장을 구한다든지 어떤 금전적인 뭐 이득을 본다든지 이런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순수한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1: 예.
3: 그런 거라면은 그런 탄원서라면은 민주당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예, 했어야 돼요.
1: 예.
3: 그런데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청와대까지 탄원서를 전달했다는 것인데 김성원 의원은 또 거짓말을 몇번 했죠. 이게 저 보좌진을 직접 만났는데 이 탄원서 작성과 관련된 그 보좌진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 어제 기사화 됐잖아요. 그런데도 청와대 탄원서가 전달됐다는 거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계속 또
1: 예.
3: 발뺌을 하고 그랬어요. 이런 걸 봤을 때 문제의 핵심은요. 너무 쉽게 생각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결국은 김승원 후보자를 반드시 법무부 장관에 앉혀야 된다는 방향 설정 그
1: 예.
3: 목표가 이미 대통령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거를 두둔하기 위해서 김민석 당대표가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 것을 너무 애써서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까지 채택을 했고
1: 예.
3: 여기까지 온 거예요.
1: 그래서 제가 질문에 다시 본질로 가면 네. 한동훈 의원이 잘하고 있는지도 한번
3: 한동훈 의원은 잘하는 거죠. 이거는 예, 예. 민주당은 계속 지금 김승훈 의원 편 그다음에 그 양수진이라고 하는
1: 예.
3: 예, 그런 그러니까 주가 조작 피해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공익보다는 계속 사익의 편에 서 있는 게 지금 돼버렸고
1: 예.
3: 민심과 싸우는 민주당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계속 억울하다고 한동훈 의원을 붙잡고 늘어진다? 이거는 민주당이 이길 수 없는 게임이죠.
1: 예. 우리 조상우 변호사님도 네. 한동훈 의원의 네. 행동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에서 아까 그 시스템을 오염시키는 버그가 있다면 뽑아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뽑아냈던 여의도로 붙었어요. 정말 지저분한 정치이고 그다음에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이 법을 실정법을 명시적으로 위반하면서 온갖 분탕질을 쳐가지고 결국 검찰청 문 닫게 했습니다. 국민들도 검찰청 문 닫아야 된다는 여론이 50% 넘어요. 그래서 결국 닫았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문 닫게 한다는 게 보안 사건에 관련된 논의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1: 예. 예,
0: 검찰청 간판 떼야 된다는 논의는 50% 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 검찰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었고요. 그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수사를 개시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대검에서 첩보로 내려가가지고 대검 하명 수사로 벌어진 사건이 이른바 김승환 사건입니다. 탈탈 털어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없어서 결국에 그 이른바 한동훈의 수하 검사들이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이에요. 그 왜 수하 검사라고 제가 자신 있게 표현하냐면 그 처분한 검사가 본인이 장관으로 있을 때 1년 반 넘게 대변인과 부대변인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부지검 차장검사, 지휘 핵심 라인이죠. 그다음에 형사 5부장 검사, 핵심 라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결론도 믿지 못하겠다, 오염됐다. 장관으로 도대체 대변인 데리고 있으면서 뭘 가르친 겁니까? 1년 반 동안.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1: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계속 폭로전을 예고하고 있는데
0: 맞습니다.
1: 거기에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앞으로
0: 아니 그분은 감옥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걸로 정리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법을 함부로 오염시키면서 사법을 함부로 사법의 칼을 함부로 휘두른 자는
1: 예.
0: 결국 그 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1: 사법 처리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김용우 의원님 반박 주신다면요?
3: 저런 입장이라면은 민주당은 그 민심으로부터 계속 멀어질 겁니다. 저런 어떤
1: 예.
3: 태도라면은 이것을 정치 검찰 운운하면서 지금 이 민주당이 겪고 있는 이런 아주 정말 복잡한 상황을 빠져나가겠다 하면은 못 빠져나가죠. 빠져나갈 수가 없죠. 김승원 후보 낙마돼가지고 억울하십니까? 그게 한동훈 의원 무슨 정치검찰 무슨 과거를 그렇게 엮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1: 예.
3: 그리고 공익제보라고 하는 거 이거 무슨 뭐 수사 기록이 유출됐다 자꾸 그러시는데 공익 제보라 하면 대부분은 내부자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든 간에 그것은 잘못이 없어요. 그것을 또 대국민에게 알리는 한동훈 정치인 국회의원의 한동훈의 잘못이 없습니다. 특히 한동훈 의원은 아 이거는 검찰에서 받은 게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 예.
3: 이거는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겁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서로 맞고소를 한 것 같은데
1: 네.
3: 경찰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의원이 조사를 받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과의 전쟁을 이제 벌이겠다 생각하는 것은
1: 예.
3: 저는 큰 대단한 착오다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1: 예, 짧게만 드릴게요.
0: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김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른바 김승원 후보자의 장관의 여러 가지 이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적격
1: 예.
0: 부적격 문제는 그거대로이고요.
1: 그다음에 표면이 다르다는 거죠.
0: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 예. 한동훈 장관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그 남용된 검찰권을 심지어 의원이 되고 들고 와서도
1: 예.
0: 휘두르는 그런 부분에 대한 행태는 반드시 우리 이 정치사 내지는 예. 우리 그 헌정사 내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예요.
3: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지금 검찰권을 휘두르고 있다고요?
1: 예.
3: 야 이건 그냥 정치 검찰에 대한 무슨
1: 예, 마무리를
3: 너무 망상해.
1: 예,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0: 정치 검찰이 아니라 이제 검찰 정치라는
1: 예, 예.
0: 거죠.
1: 여기까지 하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어차피 다양한 층위가 지금 복합적인 예. 건데 각자의 얘기만 해서는 또 평행선을 달리니까 저희가 좀 주제를 바꿔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추석 때 연휴에 모이면 가족들끼리도 아마 대법관 문제 얘기 많이 나누실 것 같아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20 24일째 답이 없거든요. 요거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 보시는지 우리 현 변호사님 먼저 좀 말씀 듣겠습니다.
2: 그러니까 뭐 추석 전에 결론

0: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뭐 이제 내일 모레 이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마 이 답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청와대 뜻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아마 추천위를 재구성해서 다시 이제 선출하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도 그럼 똑같이 뭐 재구성해서 또 추천, 서로 협의가 안 되면 다시 도돌이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존에 추천했던 분들 중에 사실은 이 대법관의 추천이 될 정도면 대부분 다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뭐 거기가 법원, 검찰, 그다음에 법학교수협회 이런 분들이 추천하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기존에 추천했던 분들을 중에서 그냥 추천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다시
1: 예.
0: 추천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추천했던 분들이 또 가만히 아니실 가능성도 있어요.
1: 예. 좋습니다. 그리고 박진호 특파원도 짧게만 30초만 듣겠습니다.
2: 아니 이제 헌법과
1: 예.
2: 법률에 대법원장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재재청을 요구하는 것은 뭐 헌법, 법률 어디에도 없는데 사실상 청와대 문법에 불과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장이 그 수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선례를 남기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
1: 예.
2: 뭐 추석 이후에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권에서 어떻게 할지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1: 마무리를 좀.
2: 청구한다라고 하면은
1: 예.
2: 더더욱 지연될 거라 생각합니다.
1: 예. 지금까지 네 분과 정치 닥터스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팔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6: 일어났어?
5: 어?
6: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7: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 필
1: 오늘 장성철 당대표 대신 1일 진행한 신인규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이 찾아온다는데요. 내일 아침 7시 10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바 내일 만나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특례시에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뭐라 하자.
4: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3: 제발 그만해.
5: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맑고 쾌청한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1.6도로 아침에는 선선한데요. 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도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30도, 대구 29도, 광주와 전주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에 안개가 껴있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경북 중북부 내륙에서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나타나 있습니다. 출근길 끝까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는 구리에서 판교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계양 나들목 6차로와 진출로 1차선에서 각각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우지 분기점에서 계양 나들목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19km 안팎입니다. 장수 부근에서 안현 분기점 사이 7km 구간 밀리고 있고 시흥 휴게소에서 수암 터널까지는 5km 구간 다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향 하계 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도 승용차 화물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장수 부근부터 서운 분기점까지 7km 구간 더딘 흐름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김승원 의원 공세에 선봉에서 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대도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한 의원을 겨냥한 대변인 명의 브리핑을 잇따라내고 불법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한 의원 가족 관련 사건들도 소환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관련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 공개 질의를 던졌습니다. 한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과 갑질 폭언 의혹 등 관련 제보를 언제 받았는지 밝히라며 김 대표가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배경이 된 탄원서 내용 상당 부분이 진실임을 확인했다며 성추행과 무마 시도, 음주운전과 갑질 폭언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당초 탄원서가 김민석 대표에게 전달된 것이 맞는지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언제 제보받았는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직접 탄원서 작성자와 접촉했느냐는 물음에는